식원까지 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상행색까지는 고는 밑에 이게 잡히는 데고 식원은 거의 안 잡히는 데거든요. 식원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생기고락이라 고생. 그다음에 수원이 일어나는 것을 수고 그 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고수 낙수를 받아들인 걸 수고한. 그 절에서는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말안 쓴댔죠. 뭐랍니까? 근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이 본래 없다. 근념이란 말이 다른 말로 유식입니다. 오직 한 생각이 꺼지면 한 생각 놔버리면 꺼지는데 생각의 꼬리를 물어가지.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복잡하게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생각을 놔라, 생각을 놔라, 방하착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저기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합한 오동화를 가져오니까 내려놔라 하니까 두 손에 들고 왔는데 한쪽에 내려놓으니까 또 한쪽에 그 내려놔라 하니까 또 꽃을 한쪽에 내려놓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더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네 마음을 내려놔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 뚫으면 이제 반야신경은 환하게 뚫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다 보면 반야신경을 다시 공부해 보면은 와, 반야신경 와 이래 쎄 구슬 씹듯이 와 이래 어렵노. 하나도 안 씹힌다니. 구절구절마다 반야신경 너무 야무거든. 뗀뗀 못지라 뗀뗀 못지. 반야신경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너무 구조적으로 잘해놓고 문장적으로도 훌륭하나 실제적으로 내 수행에 대입해 보면은 무유공포, 에라이 무유공포다. 맨날 뭐 겉만 줘도 달달 떠는 거지. 예? 무슨 까닭이냐 하이고냐 이 보살이 한이지를 듣고는 득 한이지 이에 한이지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이심이 생기면 어떠냐? 한이지에 머물면 어떠냐? 얻으면 어떠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저 뒤에 나와야 될 얘기인데 앞에 지금 미리 나와서요. 한의지를 얻으면 온갖 공포를 멀리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딱 끊어지면은 내가 고생스럽다든지 일단은 수고스러운 게 끝나고 고생스러운 게 끝나버리면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끝나버리면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끝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끝나면 조금 수준이 낮지만은 그 집착이래, 집착. 고통을, 수고를 집치상이라 그래요. 고가 일어나는 걸 상속상이라 그래. 계속 잡아 땡기거든. 이 전기불이 오면은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계속 이 전기를 받아 땡기잖아요, 지금. 예? 받아 이어서 계속 이 불이 오거든. 아까 그 불은 이 불이 아닌데, 조금 전에 이 불이 아닌데, 그 전기는 그 전기가 다 소비됐잖아요. 느낌이 오지요? 꼭뭐 이렇게 불을 촛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거불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끊임없는 심식의 생주이멸 하면서 이 생각이 흘러가는데 거기까지는 끊기 힘들 때라도 그 안쪽 거는 거의 못 끊어요. 참선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 온갖 공포를 멀리 여의는 것이니 초지에 한이지 안 되는 사람도 뭐라 했죠? 한해지. 한의지에 딱 들어가면은 요한 누구든지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한 1년 반 정도만 하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집중해서 주력만 하더라도 화가 잘안 난대. 근데 그게 화가 난다 그러면 공부 안된 사람이에요. 안한 사람이래. 시간만 보냈지. 자, 그다음에 이른바 불할외와 살아갈 수 없는 공포. 그 다음에 악명외라,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라. 사외라, 죽을 공포라. 그럼 이런 데서 딱딱 짚어서 알아야 돼요. 불할, 살지 못하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은 뭐고, 죽을 공포는 뭐냐. 그 다음에 악도외라,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위덕외라, 대중의 위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포를 개덕영이라 모두 아주 다 멀리 벗어난다 여의는이라. 여기서 이제 불할외 요거는 자 한번 너나들이 유인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쭉 읽겠습니다.

다섯 두려움 가운데에 생계 상실의 두려움. 아예 제가 그려놨어요. 생계 상실이 내가 왜 샀고 왜 깎여? 생계 내그 생계 내 사는 데 대해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둘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청양수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생계의 내가 살아갈 그 돈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의미도 없고 이래 가지고 몸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게 살아질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받고 이랬거나 근심 걱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할외라고 한다. 반면에 내가 살아서 존재로 버티는 원인이 아예 완전히 다해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될 판에. 예? 이 몸이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로 정사보시에 실제로 사보 내 받은 보를 이 몸을 버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아상이 많아서 그렇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버리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2: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4: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5: 예수님! 예수님!
6: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7: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 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2: 차나무가 씨로 이렇게 했을 때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땅에 기운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아마 차를 마시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고,

0: 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묵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가.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양직 존비가 화목하고 인직 중화기 무헌이니 양능 찬목주라 하면 언의의 정세.

보리는 지양신멸이 연을 한오왕의 우연이리요. 청설리차 수행하면 천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일주일 동안 법문을 듣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법문을 너무 오래 해도 좀 지겨울 거예요. 그러나 내일이면 다시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위대한 어른들이 와서 설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덜 지루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법문의 요지는 그 가지고 있는 교재부터가 책이 그게 반쪽알이에요. 반만 가지고 여러분 책을 만들었는데 나머지 반 이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법문도 대단히 축소해서 했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일요법회 할 때마다 또 이제

대한 본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은어대 선지시가 약욕수행인데에는 재가 역득이라. 선지시가 약욕수행인데에는 재가 역득이라 불효재산이. 선지시가 정말 수행을 하고 잘진데에는, 도를 닦고 잘진데에는, 그 마음을 닦고 잘진데에는,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 그랬는데, 약욕수행인데에는, 만일 수행하고 잘진데에는, 닦고 잘진데에는 재가 역득이라. 집에 있을지라도 또한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집에서는 안 되고 절에 와야 되는 줄로 아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죠. 도는 산속에 가서 닦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곳에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도 닦는 장소가 돼야 한다. 불효재산이 절에 있음을 말미암지 않나니, 반드시 절에 와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소리죠. 이런 말 하면 또 절에 안 올까? 그러면 그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꼭 이상하게 말을 반쪽아리로만 들어요, 항상. 집에 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에 안 가도 된다, 또 뒤집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자꾸.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리를 알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제가 능행하면, 집에 있을지라도 능히 행하면, 여 동방인이 심선이요, 마치 동쪽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선량한 것과 같고, 동쪽이란 말은 서쪽 아미타불 세계, 극락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방정토 극락세계. 제사 불수하면, 절에 와 있으면서도 닦지 아니하면, 여 서방인이 심선이요, 서쪽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착하지 못한 것과 같고, 단 심정하면, 다만 그 마음을 청정케 하면 즉시 자성 서방 정토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있음을 알 것이라. 위공이 문어되 위거자사가 다시 물어가로되, 제가 하야 여하 수행하올지, 그 가정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닦아야 잘 닦는 것입니까? 그 말이죠. 원희 교수사서 원컨대 가르쳐 주소서. 사은어대 5조 6조 해릉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오여 대중으로, 나와 다못 대중으로, 대중으로 더불어서, 나와 대중으로 더불어서 설 무상송하리니, 무상성을 설하리니, 참으로 고결한 본래 면목을 설하리니, 단이 차수하면, 다만 이와 같이 닦아 행하면, 상여 오로 동처 무별이니와, 항상 나로 더불어서 함께 있어서 다르지 않거니와, 약불이 차수하면, 만일 이와 같이 의지해서 닦지 아니하면, 제발 출가한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들, 어도의 하이기리오, 도에 무슨 거기에 이익이 있겠는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도 도 닦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하고 다른 것은, 요새 스님네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어디죠, 고등학교나 나오고 대학 좀 나와서 스님이 들어왔는데 하는 짓을 보면, 도는 닦지 아니하고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그냥 세월 보내면서 나는 언제쯤 도통할꼬 그렇게 기다리고 앉았어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지금 여러분은 절에 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앙을 갖고 부처님 앞에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그와 상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법문을 듣지 아니하면 미신이 되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신앙심이 법문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은 미신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어떤 신앙자가 있냐면 초하루 보름으로 그것도 아침 새벽에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새벽에 떡수름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올리고서는 그냥 새벽에 돌아가 버린다. 일생토록 법문은 듣지 않냐고 초하루 보름 무슨 3일 7일 길이를 택해서 그날 어떤 사람은 밤중에 와서 떡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사시공양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침 새벽에 꼭두 새벽에 떡만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올리고는 그냥 가버려. 그리고는 평생을 법문이라고는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만신인지 무당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육제일을 정해서 그냥 그 제일만 가서 부처님께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미신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법문을 듣지 않고 신앙하는 것은 대단히 위태롭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신앙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법문을 들어봐야 알아요. 법문을 들어보면 내가 진짜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인가 불교를 믿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을 듣는 데 열심히 하라고요.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니까 법문은 열심히 들으면서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부처님께 예배도 안 하고 공양도 안 하고 여기 지금 청년단체들 보면요. 부처님께 꽃공양 한번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바치는 걸 못 봤다 그런 말 아니요. 부처님께 꽃공양, 향공양, 미공양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여기 와서 그리고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시간에 뭔 생각이라는지 벌떡 일어나서 자꾸 절만 하는 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 앞에 절하는데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법문을 들을 시간에는 법문을 듣고 절하는 시간에 따로 정해서 절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남들은 다 법문 듣고 있는데 법문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그거 참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만 와서 신앙하고 법문이라고는 전혀 안 듣는다. 그게 전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심이 견고한 사람이 불교를 모를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 불교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이건 도깨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불교가 뭐냐 그렇게 착 알면서도 신앙심이라는 게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양면성을 지녀라. 신앙도 가지고 법문을 들어서 바로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남자 신도들 말이요. 부처님에게 올 때 공양 한 가지 하는 걸 내가 못 봤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 신도들이. 남자 신도들은 무엇이길래 부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절 한번 하는 것도 부득이해서 하고 부처님께 꽃고향 하는 것을 못 보고 그 부처님께 향한 무슨 신앙심이 신표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남자들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상하게 법당에 오면 남정네들은 중간에 앉아서 탁 아주 자리를 잡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어느 장소에 앉은들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자 신도들에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108참회도 해볼 것이며 꽃고향도 해볼 것이며 아 부처님께 우리가 신앙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째서 남자 신도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느냐 그거예요. 절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닫고 세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닫고 마음 닦는 장소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제 이 무상성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심평한오지개며 마음이 평등한 즉 어찌 수고로이 계율을 갖겠느냐. 율법을 가져라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평등치 못하

하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마음이 평등한 즉 무엇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복잡하게 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 세상에 나가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요새 라디오 TV에 나와서 말하는 영웅달사들을 보니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자꾸 해요. 그것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 아니요? 우리 국민은 법을 만들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전 국민 정신이 그렇게 바보 같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법이 없을지라도 그 법을 잘 지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서 우리가 못 지키나요? 있는 법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에 오면 절에 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스님네들은 율법을 가져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스님네들은 250개를 지키고 여자 스님들은 380개를 지키고 20살 미만의 사미성은 10개를 지키고 세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5개를 지키고 보살계를 받아서 48 경계를 지키고 그런 게 전부 율법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본래 아름답고 본래 법칙을 지킨 즉 그런 율법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 아니에요. 행직하용수인가. 행하는 일이 곧고 곧은즉 어찌 참선수행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참선수행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참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선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은직 친양부모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은혜를 낳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무엇이 불편스러우냐 그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일지라도 마음가운데 애착을 가져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언제부터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많죠. 그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까막같이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 화목하자면 제사를 잘 지내야 합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 집은 어떠냐? 도덕성이 없어요. 위아래가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자면 그 돌아가신 분에게 일지라도 성스러운 마음을 가져라. 나는 3살, 4살 때부터 서당회를 댕겼는데 서당회를 갔다 오면 5살 미만에 할아버지가 오늘은 할아버지 제삿날이니라 그래요. 아, 증조부, 고조부 제삿날이다 그런 말 아니요? 오늘은 목욕제기 할 것이며 고운 옷을 갈아입을지니라. 남과 더불어서 말다툼하지 말 것이니라. 남들에게 볼상궂게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지내거라. 나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나갈 때에는 사람의 도리는 출필고 반필고니라. 나아갈 때 반드시 고하고 들어올 때 반드시 고하거라. 나아가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제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들어갑니다 하고 전가를 보내라. 옛날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떠하냐? 집을 나가면 뭘 하고 댕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은행 강도가 됐는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지 어디 가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한참 안 보이니까 전화를 걸어서 아드님이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모르겠는데요. 그 몇 시에 나갔습니까? 그러니 아침에 나갔어요. 아 그러면 학교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몇 시에 들어옵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서 자식이 어디 갔는지 모르다니까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발 달린 짐승이 어디 되겠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집안은 끝난 집안이에요. 이미 끝난 집안이다 그런 말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장차 자라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렇게나 되는 거지.

큰 백발 노인 어른들이 일가 친척들이 전부 모였는데 그 가운데 벼루를 놓고 종이를 딱 놓고 이제부터 지방을 써가라 혹은 축을 써가라 그래 축지방 그러죠 축지방을 써가라 그럴 때 그 어린 나이로 먹을 갈고 붓을 들고 보면 덜 떨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꽉 계시는데 그 앞에서 글을 쓰는 게 그 얼마나 떨리는 거예요 그게 착 들고 보면 현징조고 그러면요 경주 김가의 후예로서 그 지방 내력을 보면 가선대부라고 하는 직함이 나와요. 가선대부는 이조시대 종이품 종삼품벼슬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를 쓰고 보면 어떠냐? 정부인이든지 숙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통정대부가 되든지 가선대부가 되든지 하면 할머니 쪽이 숙부인이 정부인이 되고 그래요. 숙부인이 되고 혹은 정부인이 된다. 그런데 그 지방을 쓰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보통집 자손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다가도요. 상대방 부모가 그럽니다. 야야 너는 큰집 자손으로서 장차 큰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 보잘것없는 애들하고 싸우겠냐? 그러면 나는요. 언제나 아이고 참 내가 참 그런 사람이지 하고 아주 거만하게 돌아서서 싸우다 와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4: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자냐?
4: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4: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8: 저기

0: 스님. 스님, 우리 스님.
1: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2: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양국의 세계평화기원법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서로의 교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월정사조지 정념 스님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불교의 역할과 리더십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스님은 자리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한국 불교학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산하 교직원과 연구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계사가 점차 사라져가는 세시 풍속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계승한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대를 아우르는 창포 청정 의식으로 전통 계승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갓 20살부터 제1대를 택한 스님까지 청년 포교 원력을 세운 5명의 스님이 군승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불교계의 우호를 다지는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양국의 세계평화기원법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서로의 교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엘리야쿠지 석가당에 들어서는 한국 스님들. 16세기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인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사찰 대부분이 불에 탔지만 석가당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일본 스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한국 전통의 삼정례를 올리며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고 한국과 일본 불교의 공동법회가 봉행되는 대강당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제43차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세계평화기원법회. 1년 만에 다시 만난 양국 불교계 대표 스님들은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2: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우정과 서원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고귀한 유산입니다. 청소년 교류대회처럼 젊은 세대가 불교적 가치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1: 법회는 일본 천태종 종정에 해당하는 좌주를 맡고 있는 후지 코우켄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대표단 스님들은 일본 전통의식에 참여해 한국어로 축원을 올리고 한일 양국의 국운 융성과 인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일한불교 교류협의회 이사장 토마츠 기세 스님은 한국 대표단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전날 열린 학술 강연회가 불교도의 자세를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3: 第43回 日韓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가 天台宗 総本山 比叡山 延暦寺様を 회장이 盛大に 개최されましたこと 心より 御礼申し上げます.
1: 한국 측에선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인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가 50년간의 양국 교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0: 옥경정사는 1200년간 엔야쿠지를 밝힌 불멸의 법 등처럼 양국 불교계가 굳은 믿음으로 모든 존재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 이란 불교 교리의 법등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 앞으로도 양국 불교계의 우호와 신뢰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0: 학술 강연회와 환영만찬, 세계평화기원법회까지 1박 2일간의 교류를 마친 양국 불교계는 내년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2: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반세기 동안 이어온 양국 불교계의 교류는 일불제자로서 중생구제의 앞장선 보살행으로 거듭났습니다. 일본 교토 엔야쿠지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월정사조지 정념스님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불교의 역할과 리더십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신간 출판 기념회에서 자리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4: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76일 앞두고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이 사실상 출사표에 준하는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념스님은 어제 오후 서울 엠베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린 신간 퇴후 정념 시대를 깨우다 출판 기념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원로의원과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과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현장에 뜨거운 감자는 단연 총무원장 선거였습니다.
5: 정념스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이 세계를 화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6: 모든 중생들이 오직 고통에 있어서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정념스님께서 따뜻함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4: 정념스님은 북토크를 통해 책의 핵심 메시지인 계문발차를 언급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님은 인공지능이 몰고 올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 불교 역시 산문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 시대를 깨우고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시대에 걸맞는 길, 미래로 향하는 길,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 미래를 향하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한국 불교 또 온 인류의 길, 그 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4: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출마 배경과 종단 개혁 과제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사실상의 출사표냐는 질문에 스님은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물질 문명의 전환기 속에서 종단 역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 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과 대중의 열망은 결국 선거를 통해 표출되기 마련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대중들이 원하고 종단의 염려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면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7: 이제 자리가 주어지면은 뭐 마다한지는 없겠죠. 그동안에 대중이 바라는 종단의 모습 부정적으로 비칠 때는 또 대중의 욕구나 이런 게 강하게 분출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들 선거를 통해 예, 또 표출되기 때문에
4: 책에서 강조한 시민보살운동과 인드라망 세계관을 종단 운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월정사에서 단기 출가 학교나 문화축전으로 대중과 소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올해로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가 한국 불교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합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동국대 산하 교직원과 연구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는데요. 만해마을에서 열린 워크숍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이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 모였습니다. 학교법인과 서울 경주 양캠퍼스 교수진, 의료원과 산하학교 교직원까지 200여 명이 대규모 워크숍을 가진 건 동국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아 대학의 뿌리인 불교학을 세계 최고 수준 반열에 올리기 위해 전면적인 원력 결집에 나선 겁니다.
9: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활발히 오가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8: 윤재홍 총장이 진단한 동국대 불교학의 세계 경쟁력은 현재 8위권 수준. 카이스트가 공학을, 연세대가 경영학을 브랜드로 삼아 도약했되 동국대는 불교학을 초격차 브랜드로 삼아 세계불교 연구의 중심 기지로 올라가야 한다고 윤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4대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는데 총장 직속 글로벌 불교도약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불교지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해외 석학들이 국내에 실제 체류하는 석학빌리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학자 양성 파이프라인을 만들 계획도 밝혔습니다.
10: 5년 단위에 불교학 세계화 로드맵을 공식 선포하고 매년 그 이행 현황을 국내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책임 경영 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8: 이 자리를 동국 건학 120주년 산림법회로 표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인 이사장 돈관 스님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전통 대중공사 정신을 되살려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11: 우리 하나하나가 이 동국대학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동국대학은 머지않아서 큰 뿌리 속에 큰 잎과 줄기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8: 이어 진행된 특강과 대담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현대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불교 교육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불교가 지닌 인간 내면의 성찰과 지혜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틀간의 워크숍에서 결집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불교학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음력 5월 5일 단오는 모내기를 마치고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다가올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데요. 조계사가 점차 사라져가는 세시 풍속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계승한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창포 청정의식으로 전통 계승과 세대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조계사 앞마당이 오색 연등과 창포 향기로 가득합니다. 한낮 더위가 30도를 웃던 어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를 맞아 불자와 시민들이 조계사에서 한 해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화엄신중 단오제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과 국장스님들이 동참 불자들의 손을 창포물로 씻어내며 애군이 물러나고 평안하길 기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자리로 전통 계승과 공경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3: 이런 걸 하는지 몰랐는데 처음 해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뭔가 나쁜 기분이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12: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불교의 중요한 가치, 효사상을 단오라는 전통 세시 풍습과 결합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합의 장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14: 세시 풍속을 찾아가는데요. 이걸 다시 살려서 우리 세계의 평화와 또 우리의 가정의 평온함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는 의미로
12: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애군을 쫓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세시 풍습이 도량 곳곳에서 재현됐습니다. 특히 화기를 누르기 위해 소금 단지를 주요 정각에 봉안하는 의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다의 상징인 소금으로 화기를 다스려 화마에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이지만 지금은 현대사회 곳곳에서 분출되는 분노와 갈등이라는 정신적 화기를 다스리는 의미가 더 큽니다.
15: 오늘은 욕심을 내는 날이 아니라 화기를 누르는 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불자로서 하루의 삶을 잘 살았으면 그것이 올해 1년을 채운다면 정말 떳떳하고 신심 있고 자랑스러운
12: 전통을 현대사회에 만든 새로운 문화로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조계사는 내일 부채 만들기, 국궁체험, 중마놀이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오제와 연계해 운영합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 속에서 현대사회 갈등의 치유책을 찾아가는 불교계의 노력은 국민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0: 이은아입니다.
1: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스님들도 군복무를 할까 하는 호기심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을 텐데요. 갓 20살 된 스님부터 제입대를 택한 스님까지 청년 포교 원력을 세운 5명의 스님이 늠름한 대한민국 장교 군승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 현장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행과 열을 맞춰 선 군인들이 우렁찬 경례로 충성을 다짐합니다. 어제 군종장교 양성의 요람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총 46명의 장교 중 육군 4명, 해군 1명, 총 5명이 늠름한 대한민국 군승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7주간 군종 업무와 전장 군종 상담, 회복 탄력성 등 병과학 지식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췄습니다.
3: 충성과 책임,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무장된 여러분은 강한 군의 핵심인 정신력과 심신의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5세의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해 4년의 학사과정을 마치자마자 군포교 최일선에 뛰어든 20살의 여여스님. 은사인 시흥 진덕사 주지 종암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군승의 길을 선택했다며 젊고 활기찬 포교를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4: 이는 병사들과 가장 가깝고 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가깝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 볼 생각입니다.
2: 공군 군승으로 전역 후 청도 이서중고교 교법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큰절에서 청년법회를 지도해온 미공스님. 그동안 쌓아온 청년포교 노하우를 바탕으로 육군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의 삶을 어루만지겠다는 제입대 포부를 밝혔습니다.
5: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만 잘 구사한다면 병사들이 많이 법당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군 생활을 넘어서 삶의 영향에 더 중점을 두고 한다면.
2: 임관식 직후 호국 남성사 대웅전에서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과 임관한 스님들의 은사와 도반, 신도들이 참석해 아낌없는 기대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6: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당당하게 그렇게 처신하고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 다섯 명의 신임 군승은 오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임관을 신고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전투 최전선에 있는 격오지 부대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군종사관 84기로 임관한 5명의 군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부처님법으로 국토방위와 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를 힙하게 즐기는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엄숙한 전통의식과 흥겨운 현대 공연을 결합해 종교란 틀을 깨고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스님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야광봉을 흔들며 일상의 지친 마음을 치유했던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장엄한 범패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웁니다. 한국불교 전통 의식 음악인 범패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를 바라봅니다. 범패의 울림이 이어진 뒤 행사장은 흥겨운 축제장으로 변합니다. 형형색색의 야광 막대기가 객석 곳곳에서 흔들리고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깁니다. 스님과 어르신들 역시 자리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무대와 하나가 됩니다. 불교 전통 문화를 시민들과 나누고 바쁜 일상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민 불교문화축제 현장. 이번 축제는 식전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범패와 의례체험, 퓨전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8: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불교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상생의 불교 문화가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7: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스님은 장엄한 범패와 화청을 선보이며 한국불교 전통의식 음악의 깊이를 전했습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이러한 불교 문화가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K-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
0: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가 힙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불교가 종교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패션 그리고 명상과 같은 일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 장구와 해금 등 전통 국악기에 드럼과 일렉 기타의 강렬한 사운드가 더해지며 무대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공연을 함께 즐겼고 행사장은 세대와 종교를 넘어 모두가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장이 됐습니다.
9: 공존하며 살아가려면 이런 종교적 행사가 마음이 편하고 정화되고 승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7: 전통의 무게감은 지키면서도 대중과의 거리를 좁힌 불교 문화축제. 범패의 장엄한 울림과 흥겨운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흥겨운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한국불교학회가 회장의 자현 스님을 재선출하고 외연 확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어제 26대에 이어 27대 회장의 자현 스님을 선출하고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졌습니다. 자현 스님 취임식에 참석한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한국불교학 발전이란 중차대한 소임을 잊지 말고 역대 스님들의 업적을 교학으로 잘 승화시켜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 기울어진 중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생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자현 스님은 재취임과 함께 한국불교학회 발전기금 1,000만 원을, 해묵 스님과 승우 스님, 월정사 금강경 봉찬회 등도 잇따라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오대산을 중심으로 역대 스님과 월정사의 발전 과정 등을 짚으며 오대산의 현대와 미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이자 서양인 최초의 티베트 불교 출가자로 알려진 로버트 서먼 교수가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로버트 서먼 교수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 우드스탁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0년대 인도에서 인연을 맺은 14대 달라이라마는 유가족에게 보낸 조문을 통해 서먼 교수는 뛰어난 불교학자이자 오랜 친구였다며 티베트 불교와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추모했습니다. 서먼 교수는 1965년 미국인 최초로 티베트에서 출가했으며 이후 환속해 컬럼비아대에서 30년간 티베트 불교 경전 번역과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또 달라이라마의 요청으로 1987년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 등과 함께 비영리 문화단체 티베트 하우스 US를 설립해 티베트의 고유 문화와 전통 보존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한

0: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천세의 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해동대 한민국 음정산 선찰리 문산 금정 종림 법무

재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갑니다. 향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연 공덕으로 제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4: 고마워요.

0: 내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피,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0: 깨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0-3300번입니다.
3: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최불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구월조사가풍 어찌 멀리 좌절소냐.

신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지급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대회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파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0: 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 하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5: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6: 그때 인재의연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6: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다음으로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본 영산제 보존의 회장이시면서 봉헌사 주지이신 현성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녹음이 지탱하는 싱그러운 조여름 귀한 시간을 내어 영산제 보존 도량인 이곳 봉헌사의 발걸음을 해주신 사부 대중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산제는 부처님께서 법황역을 설하시던 영산회상을 이곳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봉행하는 이유는 법화경에 담긴 자비 가르침으로 우리 삶의 고통을 씻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 위함입니다. 불기 2570년 6월 6일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보존의 회장 현성 합장 성불합시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큰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 존경하는 영산제 보존의 회장 현성 스님과 무형문화재 제50호 등록되어 계시는 구혜스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허민 청장님과 오늘 찾아주신 예빈 여러분들께 감사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제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온 소중한 국가 무형 문화재이자 한국 불교 태고종을 대표하는 가장 장엄하고 원용한 불교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의를 넘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온 누리에 해양하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을 이루기를 서원하는 대자대비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영산제의 범패와 작법 하나하나에는 이러한 염원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불교의 정신적 정수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영산제는 기존 하루 일정에서 나아가 양일간에 걸쳐 시연되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되어 영산제 전 과정을 보다 온전하게 재현함으로써 우리 불교 문화의 깊이와 장엄함을 더욱 공고히 전하고자 하는 뜻깊은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양일간 봉행되는 뜻깊은 이번 영산제를 통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으로 포용하는 큰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 또한 민중과 함께 호흡해온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불교 의식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널리 펼쳐나가며 화합과 평화의 길을 밝히는 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0: 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김도영 문체부 종무실장님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3: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김도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최희영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제38회 영산제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산제는 약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던 순간을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엄숙하고 화려하고 절제된 춤사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은 반야용서는 영산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영산제는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그 전통을 굳건히 지켜오며 우리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세계인에게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영산제와 같은 우리 문화유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장엄하고도 평화로운 법석에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 사회 전체에 희망과 화합의 기운을 불어넣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으로 허민 국가유산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천년의 유서가 깊은 도량 봉원사에서 열리는 국가유산 무형 영산제 공개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산제는 부처님께서 원래 영지산에서 설하신 법회의 모습을 오늘의 도량으로 다시 펼쳐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의식입니다. 석가일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인 범패와 그리고 춤으로 행하는 작법이 어우러진 정말 영산제의 장엄한 의식은 살아있는 사람과 먼저 떠난 이들을 함께 생각하며 모두의 평안을 바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바라는 정신 역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이러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73년에 대한민국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현재 세계인과 함께 지키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영산제는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봉헌사에서 울려 퍼지는 범패 소리와 정성어진 의식이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도 따뜻한 그러한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영산제가 담긴 이 소중한 정신과 전통의 가치가 오늘날 국민 모두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고 나아가서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비롯한 여러분 그리고
5: 태고종 한국불교태고종의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또 봉산제 또 보존회 우리 봉원사 주지스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산제에서 많이 지켜봤고 그랬는데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38년 만에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산제의 정신은 구천에 떠도는 그런 영혼들을 천도하게 만들고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과 평온을 주는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와 그리고 공존 화합을 위한 이런 뜻을 같이 담은 이 행사라서 더욱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 잘 되시고 내일까지도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성대히 거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천발계 열의 응양기 야금 득부절 원공일체중 등 삼륜공덕은 발단하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네, 우리 성윤 씨가 캐내암 열전 1위 오느라
3: 예.
2: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3: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4: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3: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2: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3: 예.
2: 어머님이라고 되어 있어.
3: 홍성윤.
2: 아, 좋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3: 미유.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 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3: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2: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즐겁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으므로 그 즐겁다는 느낌에 대해 탐욕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괴롭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므로 성냄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동궁발심 영산대법회 동참 설판제자 사부대중 각각 등 부채각기 무장무예

강지 수능 강변 현전제 제1장 안

닫힐 가마의 한가운데 극락도사 아미타불 사자 탑상의 결과부자 하옵시고자 하옵소서.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공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0: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 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입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그래서 third time small temple inside.
1: 화라산 같은 열정으로 세계 무대에 한국 불교를 알린 일봉 서경보 스님.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불교 서적이 드물었던 70~80년대 스님의 책은 진리를 구하는 젊은 영혼들의 갈증을 씻어주었다. 세계 불교를 하나로 단합시키는 일. 누구나 바라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법왕청을 꿈꾸고 실현시킨

0: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 이제 해외에 아마 제가 포교사의 이제 선구자입니다.
1: 최고의 선사고 최고의 학자고
2: 희대의 인물이죠. 희대의 인물이요.
3: 자비 사상과 평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2: 보살성.
4: 혼자 하시고 그 몸을 낮추시고
5: 한국 불교 최초로 세계 표교에 눈을 뜨신 분입니다.
6: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던 세계 초대 법왕 서경보 스님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1996년 서경보 박사로 더 잘 알려진 경보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2회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던 세계적인 인물 경보 스님의 열반 소식은 뜻밖의 소식이었다. 다비식장은 추모 인파로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 스리랑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조문이 이어졌다. 동서양은 물론 아프리카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하던 세계적인 전법사 서경보 스님의 법신이 연화대로 향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한반도 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 전망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평화 통일 기원 시비를 건립한 어른. 유엔의 전권대사로 활약하며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폐기 등을 강조했던 세계 평화의 실천자. 당신은 철저한 계율로 출세간이 분명했으나 제자되기 원하는 이들은 출세간의 경계를 두지 않았다. 경보 스님을 어버이처럼 따랐던 삭발 유발 제자 7,500명을 남겨놓고 스님은 연화대의 불꽃으로 사라졌다.
0: 다비식 할지게 경남 경찰청에서 일기의 중대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청장까지 여기 나와서 예를 들어서 사항실을 할까 있고 외국의 기자단이 또 한 300명 오셔가지고 복지회관에 저기에다가 본부를 두고 그때 여기 했는데 다비식 날 한 4만 명이 여기 운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사람이 돌아서 교통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그런 얘기들을
2: 그러면,
7: 듣습니다만
6: 그러면요. 세계 불교도 대회 한국 유치는 불교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경보 스님은 17차 세계 불교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언론은 스님을 주목했다.
7: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나요?
2: 세계 고성들과 세계 불교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모인 이 자리에서 그 판차신라계를 주모로 해서
7: 그 오계라는 것은 참
6: 경보 스님은 포교사이면서 승려 외교관이었다.
2: 제가 유엔 전권대사로 NGO에 소속된 사람입니다만 거기 가서도 늘 그걸 떠들고 있어. 세계 평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 불교의 불살생주의를 전 세계 인류가 인식이 잘 되면 된다. 또 하나는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청이 설립이 돼야
6: 세계 평화와 세계 불교 단합은 경보 스님의 원력이었다. 이미 14차 세계 불교 대회에서 법왕청 설립을 제안했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상태였다.
8: 근데 원래 성경보 스님은 5개국 말을 하십니다. 5개국 말을 하고 인도에 가면 인도의 말을 해주고 일본 가면 일본 말을 해주고 그래요. 설법은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는 미국 가서도 열심히 미국말을 해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는
0: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자국민보다가 예, 스님을 대단히 그 받들고 있고 예, 미팔군이 그 외국에 주둔하는 이래에 그 아무데라도 그 명예사령관을 그 초대하지 않았는데 예, 큰 스님을 그 명예사령관으로 초대를 한다든가 또 일본 사람이 일본 천태종이 뭐 관록 있습니다만은 천태종의 그 최고 본선 주지가 다이갱이라는 분이 그 스님한테 와서 삼장법사 학위를 받아갈 정도로 그러니 외국의 불교나 외국인들이 이 스님을 뭐 우리보다가 아주 대단히 그 추앙을 하고 인정을 하고
6: 스님은 동양과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 승려 외교관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해외 포교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 경보 스님은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고 코리아란 이름을 심어주었다. And I'm sending you, the blessing given to me personally and all the experience to you. 스님은 동양과 서양,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였다.
3: 그분이 미국을 갔을 적에는 미국의 영어로서 모든 불교계를 대화를 했고 또 태국이라든지 그런 일본을 갔을 적에는 일본어를 말을 다 했고 중국으로 갔을 적에는 중국어로서 다 답변을 해가면서 세계에 다니면서 불교를 교화를 시켜가지고
8: 뭐 태국 가면 태국 말씀도 곧 하시고 스라 가면 또 스라 말씀도 곧 하시고 뭐 영어도 곧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감히 그 생각을 못해. 그 각국마다 가서 거기에 말을 뭐 아주 뭐 능숙하게 통역은 안 되지만은 거의 다 하신다고.
9: 그 당시에 그 연배에 그 5개 국어를 능통하신 그 바탕에서 포교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큰 스님보다도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탁월한 포교를 이 시대에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90년도에는 WFB 그 세계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셔서 세계 불교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불교, 한국의 선불교, 한국의 그 장엄한 그 사찰의 모습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서 우리나라 불교와 우리나라를 위상을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심은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 일봉 서경보 스님은 1914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할아버지는 가까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평범한 가정의 장손이었다. 그러나 경보 스님은 평범하지 않았다. 6세 서당 공부를 시작해 15세에 학동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기도 했다.
2: 공을 만든다든지 나 과도를 만든다.
6: 스님은 80이 넘어서 고향 제주를 찾은 일이 있다.
2: 요 구석에다가 감귤나무 서너 개 심어가지고 이거를 장래를 바라본다는 게 되겠냐. 너무 딸 그렇죠. 그 집이 어딘가?
10: 저 우에 삽니다.
2: 우에 살지. 그때 아이고 그 고모님이 상당히 그 불신이 강했는데.
10: 돌아가셨어요. 한잔 하고.
2: 한잔.
6: 경보 스님의 불교 인연은 이곳 법화사에서 시작됐다. 한양만이 최고인 줄 알았던 청년 경보에게 불교는

0: 새로운 세상이며 궁극의 가르침이었다.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출가했다가 계를 받기도 전에 되잡혀 오기를 수차례. 19세 때 겨우 조부의 허락을 받아 삼방굴사에서 강여울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았다. 경보스님은 고승의 반열에 오른 후에도 기도를 위해 이곳 삼방굴사를 자주 찾았다. 삭발수계한 2년터이기도 하지만 경보스님이 세계불교의 원력을 세운 것도 이곳 산방굴사에서였다.
1: 내가 여기서 산방산이라고 하는 산이 한라산 백록담 상봉이 화산이 폭발되면서 이쪽에서 떨어졌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한라산 상봉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여기서 수도를 하고 여기로 출발해가지고 세계 중심되는 그러한 그 수도를 해야겠다. 아, 높은 경지에. 그래서 고행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0: 일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푸른 용맹심으로 고행이란 생각도 없이 정진했던 곳이다. 가행 정진의 수행력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 사람들은 세계 법왕이 된 경보 스님의 수행터를 보고 싶어 했다.
1: That time small temple inside. But now no. Somebody say Bodhidhamma study there.
2: Bodhidhamma study there.
1: And 700 years ago.
0: 경보 스님에 대한 후학들의 존경심은 수행터 곳곳을 살뜰히 갖고 놓았다. 제주도의 많은 동굴이 그렇듯 석굴암도 근대에 발견된 동굴이다. 세간에 있으면서도 출세간의 수행처다. 국내외 여행이 잦았던 탓에 수행처에 대한 집착이 없었던 경보 스님이지만 석굴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참선 수행하기에 좋은 곳이라며 동굴에 불상을 모시고 여법한 도량으로 갖고 놓았다. 경보 스님은 틈날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석굴암을 찾았다. 동굴 법당에서 듣는 법문은 더욱 오롯이 다가오곤 했다.
3: 이곳은 서경모 선생님께서 석굴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적마다 참선을 하시고 또 상자들한테 수행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법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0: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공부, 대자윤의 길을 발언한 삼위승에게 제주도는 좁고 답답했다. 삼위계를 받은 그해 가을, 경보 스님은 선지식을 찾아 무트로 나갔다. 당시 화엄사에는 3대 강백 스님 가운데 한 분인 진흥 스님이 주석해 있었다. 진흥 스님을 따라 화엄사에서 위봉사로 옮겨간 경보 스님은 위봉사 주지였던 춘담 스님으로부터 일봉이란 호를 받게 된다. 위봉사에서 사집과를 마친 경보 스님은 서울 개운사로 자리를 옮긴다. 개운사에는 당대 최고의 강백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경보 스님은 매사에 근면 성실했다. 박한영 스님은 경보 스님의 근면성을 학자의 제일 덕성으로.

0: 평가했다.
1: 도량서 하전 전에 그 제자들이 도량서 하전 전에 벌써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법당에 앉으셔서 두 시간 정도씩 참선하시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또 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가도 외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2: 뭐 최근은 로상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가방띠 들고 다니세요. 예. 이제 가령 예서 침실이 있을 때 주무실 때 거기 침실에 들어가 보면 로상 책을 보시는 분이죠. 예. 어디 외국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0: 박한영 스님은 경보 스님을 오대산 월정사로 보냈다. 월정사 강원의 강사로 전가한 것이다. 경보 스님은 월정사에서 경문을 강의하는 한편 상원암을 오르내리며 방한암 스님께 참선 지도를 받았다. 서른 안팎의 약관의 나이였지만 선교를 두루 닦은 경보 스님의 선기는 남달랐다. 한암 스님께 탁마던 그 시절 경보 스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역설했다.
3: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출가한 마음을 열반에까지 잘 가져가야 된다고, 두 번째는 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 중생이 찾아왔을 적에는 나의 전생에 부모 형제가 찾아온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했고, 세 번째는 행을 하기 위해서 그 모한 신도들이 불제자들이 갖다 놓은 시수 돈이라도 금전이라도 전 세계를 다니든 대한민국이든 꽃밭을 하나 만들든지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열반에 들면 부처님의 일을 다 했는가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0: 불교의 안목만 깊어진 것이 아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병으로도 신혈에 시달릴 때 어린 동자가 나타나 길을 일러주고 병든 몸을 간호해 주었다. 두 번이나 문수동자를 친견하는 신앙 체험을 하기도 했다. 경보 스님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월정사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동국대 4년을 졸업하고 경남일보 논설위원을 거친 뒤 본격적인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일 때도 그의 배움은 그치지 않았다.
4: 평상시 생각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 그 학구열이 강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가지 그냥 해서 자기 학문에 끝나면은 그걸로서 만족하는데 이분은 학문이 문제가 아니고 불교를 전 세계적으로 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
0: 스님의 끝없는 학구열은 세인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5: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또 이 행사를 오늘부터 치르시기에 바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선 그런 큰 행사를 가지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네. 것을 대단히 고맙게 네, 생각합니다.
6: 감사합니다. 네.
5: 일봉 스님의 나를 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끝이 돼서 생각이 남다마는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제일 많이 아, 예.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예, 예, 예. 예, 얘기를 예.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6: 박사학위는 처음에 그 콜롬비아 대학 교환교수로 초청을 받고 네. 각 대학에서 한 6개월 동안씩 그 선 강의를 하다가 네. 끝에 가서 그 필라델피아 주에 네.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템플 대학교에서 종교학 교수로 네. 종교학을 돈양학 돈양관계 종교를 강의해달라 네. 해서 그 교양학 과목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만 해도 그 논문을 내야 합니다. 네. 네, 논문을 직접 점수를 따야 되거든. 네. 교수하면서 동시에 내가 강의를 받으면서 네. 그래서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받은 것이 그 철학 박사입니다.
5: 네.
6: 조당집을 통한 한국 선불교 연구라는 제

0: 제목으로 처음 그때만 해도 한국 승려가 네. 미국에 건너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네. 한국 불교는 전혀 재료였어요.
1: 세수 56세 때 박사학위 논문에 통과했다. 세계 200여 개 대학에서 경보 스님을 초빙해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스님의 신분으로는 경이로운 행보였다.
2: 한국 최초로 승려가 불교 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려 당대 승려로서는 가장 그 덕망과 학식을 갖춘 스님으로 그 대표되는 그러한 분이었죠.
3: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경복 큰 스님을 옆에서 볼 적에는 그야말로 대단한 수행자이면서 대단한 또 포교사였다고 해요. 학자이면 이제 수행자고 학자면서 포교사였다는 이제 그런 저 그런 생각이었죠.
1: 세계적인 학승이며 포교사였던 경보 스님의 꿈은 세계 불교의 단합이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것처럼 세계 불교의 중심축을 세우고자 했다. 종단마다 나라마다 제각각인 불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인류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세계의 불교 단합은 인류 평화의 첩경일 것이다. 세계 불교 단합을 위해 헌신하던 경보 스님은 한일 불교 대회로 그 초석을 놓았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불교 대회가 열렸다. 한일 불교 대회는 양국의 묵은 감정을 정화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4: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가 첫째인데 그러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양반은 꼭 버벅이라 하면 하늘 차례 가면 시국에 대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이 양반 버벅아.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면 스리랑카와 한국과의 관계가 서로 불교로 인한 그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불교 문화로 인한 하나 이런 이제 그 말씀에서 세계에는 불교도들의 힘으로 전쟁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그건 하나 되면 전쟁 없어진다는 거죠.
1: 세계 불교 단합을 위한 서경보 스님의 노력은 1990년 제17차 세계 불교도 대회 한국 유치로 1차적인 결실을 보게 된다. 서울 대회는 성공적이었다. 2년 뒤인 1992년에는 스리랑카에서 세계 법왕청 설립을 위한 총회가 열렸다.
5: 예, 전 세계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16개국이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또 역시 이제 그 부처님의 탄생지니까 그 인도에서 그게 이제 6월 달이래요. 6월 달에 이제 그 세계 법왕으로 공식 이제 서경보 이제 스님을 추천을 했지요. 추천 만장일체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스리랑카에 가서 세계 그때는 세계 전체 모여서 이제 대관식을 했어요. 대관식이라 그런 거는 취임식인데 그걸 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극적으로 공식이지요.
1: 세계 법왕 취임식은 세계 16개국 불교 지도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명예로구나 세간의 명예와는 다른 성스러운 법의 자리였다. 스님으로선 세계 평화를 위한 방편의 자리였다. 경보 스님이 법왕에 추대된 그해 일본은 경보 스님을 초대해 법왕 추대 환영 법회를 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장이었지만 세계 법왕의 자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세계 평화를 호소했다. 세계 초대 법왕 경보 스님의 유일한 자산은 자비심이었다.

0: 되었다.
1: 한 번은 어느 세계 대회 갔다 오다가 비행기 연결이 잘못돼서 홍콩에서가 쉬게 됐는데 그 없는 나라 대표들에게 전부 보시하시고 숙박비가 없으시더라고요.
0: 세계 법왕에 오르기 전 1988년 경보스님은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다. 조계종 스님으로서 종단의 요직을 두루 맡았던 경보스님이 새로운 종단을 만들고 스스로 종정에 오른 것이다. 경보스님은 모든 이들을 섭수할 수 있는 열린 종단이 필요했다. 불교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재가법사도 필요하고 재가승단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2: 일본 성교제의 종지는 재단을 네, 그야말로 누구든지 그 각 사찰에 그 들을 수 있는 과정을 맹기는 거고 또 그다음에 내 자신이 그야말로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라도 어느 사찰에도 올 수 있는 그 과정을 맹기려주는 그 과정에서 아마 종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단을 어느 종단이고 이거 차별을 안 하시고.
0: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종단의 차별도 없다. 부처님께 귀한 불제자라면 모두가 한 가족이다. 경보스님은 기존의 종단을 모두 섭수할 수 있는 열린 종단으로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다. 경보스님의 원력을 말해주듯 일봉사 곳곳에는 스님의 비문과 시비가 도열해 있다.
3: 전통 그때 이제 전통 불교는 이제 그 불명이 지켜가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불교의 방향은 이제 다 이제 필요로 했죠. 이제 전통 불교만 세워 가지고는 현대 이제 그 생활 불교가 아마 좀 어렵고 또 구석구석이 모든 사람이 적응해가지고 다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그거만큼 성직자가 필요하고 그 성직자가 필요할 때는 대체성도 필요하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스님들이 또 법사들이 만해야 곳곳이 다 포교가 되어서 할 수 있다.
0: 경보스님이 자주 들러 머물고 수행했던 관음사에도 스님의 동상과 비석이 모셔져 있다. 일붕 선교종은 선과 교를 함께 배우고 닦아나간다. 선교 쌍수는 일붕 서경보 스님의 수행법이기도 했다.
4: 신도가 있어야 불교가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오면은 관세음보살처럼 대하고 그 사람을 항상 부처님 대하듯 해서 이 포고를 많이 하면은 앞으로 가서 우리가 불교가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5: 오직 불심이요. 딴 생각 없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 불교를 바로 이해를 시켜서 세계 평화를 만들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른 종단 스님들이 오해를 할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분 생각은 이 종단 분교 때문에 불교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종파 범불교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일붕 선종인데 사실은 여러 개의 종파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종파만 하나 더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0: 경보스님의 순수함과 걸림없는 행보는 기네스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스님은 최다 학위, 최다 저서, 최다 통일 기원비, 최다 선필 등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6: 그 당시에 미국에 모 기독교 대학 총장께서 110개를 받으신 기록이 기네스북에서

0: 봐가지고 아마 거기서 또 아 나는 이분보다 예, 더 능가해야 되겠다. 이분을 제쳐야 되겠다. 예, 아주 큰 스님께서는 이 집념이 아주 강하십니다. 예, 누구에게도 예, 지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큰 스님께서 각국 예, 대학교에서 초청하면은 강연을 하고 또 그 대학교에서 이제 또 명예 박사기를 이제 수여하고 하다 보니까 126개 박사기를 받으셔 가지고 아마 세계 최다 기록이 아마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1: 명예 박사학위는 강연 한두 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26개의 명예 박사학위는 126번의 자비의 행이며 보살행이었다. 경부 스님의 포교 원력은 왕성한 저술 활동에서 볼 수 있다. 일반이 볼 수 있는 불교 책이 드물던 시절, 불교란을 채운 것은 스님의 책이었다. 경보 스님은 경전 번역을 비롯해 불교 사상 교양 전집 등 1,042권의 저서를 남겼다. 여행길에서도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한시 쓰기를 즐겼다.
2: 그분이 저서를 많이 냈는데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 저서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국민에게 교육을 가리키듯이 불교 방식 중고등학교 대학은 이런 방식으로 불교를 가리키기를 좋아하고 모두가 정치권 내 속한 학교들과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종교에 치중한 열정적인 학문 저서가 많아요.
0: 심지어 남산 도서관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일본 큰 스님의 그 책을 보관하는 그 방이 따로 있었어요. 남산 도서관에 그 정도로 큰 스님께서 많은 책을 저술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불교 포교에 많이 기여해 왔죠.
1: 스님의 붓글씨체는 독특하다. 주사 김정희의 글씨체에 선의 힘이 더해진 것이 일붕 선필이다. 서당에 다니던 7살 때부터 서예를 시작했던 경보 스님은 열반에 들기까지 50만 장을 썼다. 기소 가치는 떨어지지만 전문 서예가들도 작품성을 인정하고 있다.
3: 또는 그 글을 쓸 때 글 쓰는 방법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참선을 좀 하고요. 흡기라고 해서 호흡을 심호흡을 해가지고 그 호흡을 배꼽 밑에 세치되는 하단전이 허리에 그 호흡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팔로 뽑아내가지고 그래 바로 그 붓끝으로 직사를 시켜가지고 빨리 쓰는 것이 저 작품의 그 특징이고 또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1: 붓글씨는 스님의 수행이기도 했다. 아침마다 한 시간씩 붓을 들었다. 걸림없고 활달하면서도 거침없는 숙필이었다. 제자가 먹을 가려대기 힘들 정도였다. 사람들에게 스님의 선필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인생길을 밝혀주는 지남이며 화두였다.
0: 큰 스님께서는 아마 많은 그 시호를 쓰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붕선언이 주석할 때 이제 참 많이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방에 또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행사를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또 이제 주지 스님께서 또 큰 스님이 또 시호를 부탁하면 그냥 호텔에서도 바로 그냥 짚을 목을

0: 가져다닙니다, 비서가. 그러면 그 호텔 방에서도 바로 그냥 쇼를 그냥 쓰시죠, 이제.
1: 스님은 방방 곳곳에 평화 통일 기원 시비를 세웠다. 통일 기원 시비는 경보 스님의 통일 염원이기도 했지만 스님의 또 다른 포교 방법이었다. 시비에는 통일 염원뿐 아니라 불교 문구를 적어넣어 불심을 불러일으켰다. 각처에 세워진 경보 스님의 통일 기원 시비가 오래된 우리의 염원을 일깨워주고 있다.
2: 국가의 그 분단된 아픔을 그 생각하시다가 여러 민족들의 그 혼을 담아서 전국 유명 각지에 그 통일 기원을 발언하는 그런 비를 세우면은 국민들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할 적에 곧 우리나라의 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 아마 그러한 확고한 정신으로 그 통일 기원비를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3: 언제나 봐도 그런 스님이 역사적으로 나기가 어려워요. 그 스님에 대한 찬양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서 많은 제서와 많은 기념비와 그 많은 역할을 할 때는 그 학위를 받고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그 마침 강경한 육체적인 뒷받침과 정신적인 앞장섬이 있었기에 성공을 이끈 것입니다. 희대의 인물이죠. 희대의 인물이요. 희대의 인물이 아니면은 이제 불보살의 화현이라고 볼 수까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스님은 절에 앉아 법문하는 것보다 시비 하나 세우는 것이 뜻을 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통일기원 시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스님의 평화통일 원력에 동참했다. 스님은 인연을 맺는 데 상이 없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상대가 어른이거나 어린아이들이거나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미래불 대하듯 말조차 놓지 않았다.
4: 이렇게 보살이든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모든 분을 이렇게 걸림없이 오셔가지고서 존댓말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반말하는 건 절대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스님이 항상 이렇게 얕은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또 이렇게 법문을 하나라도 이렇게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게 또 기감이 되고요.
5: 언제든지 제일 앞에 있는 일이 뭔지부터 확인하고 처리하라. 그게 이제 그 손님으로 가도 나는 손님이다 하고 앉아있지 말고 손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확인하라. 확인했거든 직접 처리하라. 이런 거를 하나 안 빼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 경보 스님은 세상사에 푸르게 깨어있는 선각자였다. 흐트러짐 없는 가행정진으로 많은 일에 도전했고 이루기 어려운 일을 실현시켰다.
6: 첫째는 중은 마음의 부처를 보려면은 항시 마음이 근선해야 된다. 겸존하고 경선해야 된다는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제가 그 모시고 한 10여 년 동안 모시면서 보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예불 참여하시고
2: 늘상 새벽 4시만 되면은 당신의 그 방의 문을 개방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새벽 4시만 되면 큰 스님과 찾아뵐 수 있고 또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0: 저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10시, 밤 10시를 한하고 많은 대중들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뒷모습을 보면은 언제나 그 명쾌한 답을 얻어서 나오는 그런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1: 경보 스님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턱이 없는 큰 스님이었다. 해외 포교라는 말조차 낯설던 시절, 종횡무진 세계를 누비며 한국 불교를 알렸다. 열정적인 불교학자로, 수행자로, 때론 승려 외교관으로 쉴 틈 없이 달려온 83년이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원력의 힘이었다.
2: 이 축사하시다가 탁 내려앉으신단 말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셨어. 그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이게 그 간염이 됐는데 다 사고 있는데도 모르고 여태까지 산 거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신심과 원력에 의해서 생을 지속하고 살았다 이렇게 봐줘요.
1: 강단에서 주저앉기 전까지 피곤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던 경보 스님은 1996년 6월 25일 열반에 들었다. 유엔 전권대사로 활동하며 2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상태였다. 경보 스님의 열반 소식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불교도에게 큰 충격이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온몸을 살랐던 일붕 서경보 스님이 원적에 든 것이다. 스님은 원력처럼 단단한 사리만 남겨놓고 이생에서 모습을 감추셨다.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이 심어놓은 세계 평화의 원력은 일붕 선교정 후학들에 의해 계속 이어질 것이다.
3: 먼저 다음 신 손을 잡고 양손에 삼보 손을 잡고
1: 일붕 서경보 스님. 스님의 삶 전체는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었는지도 모른다. 경보 스님이 가리킨 달을 보는지 손가락만 보는지는 후학들의 문제다. 후학들이 올곧게 달을 향해 걸을 때 걸출했던 시대의 인물 일붕 경보 스님에 대해 세상은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따를 수 없었던 경보 스님의 원력과 정진력,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경보 스님의 포용력과 자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줄 것이다.

마음은 문, 불임문자 견상성으로다 말과 문자를 열고 묵묵히 앉아가지고 정신 통일을 시키고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깨치면은 도를 통하거든 견성 견성성 견성성불 하면 모든 것이 모두 통달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근본이고 마음으로서 통달하는 것이 선이고 법문 듣고 경을 보고 철학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법문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교고.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0: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선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선일 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

영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 기독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먼저 정정 예하께서 상월 원각 대조사님 전에 헌양, 헌화, 헌달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호릉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삼기 의례를 하겠습니다.

0: 다음은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를 종회의장 유하산 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1: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입니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념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벌이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 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겠니라.
0: 다음은 구군융창 기원이 있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평화적인 남북통일. 둘째, 대통령 정운 대통. 셋째, 군경 장병 무운 장구. 넷째, 우순 풍조 국태민화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종은 목탁으로 알리겠습니다.

0: 헌양 헌화를 하시는 동안 부처님께 올리는 상단 곤공과 대조사님 전에 찬탕 공양 및 조사영변을 김영재 부전스님, 책임 부전스님과 부전스님들께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1: 천태종 종정여 천태종도

정정야의 법어를 듣기에 앞서 마음을 고유하는 입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종은 죽비로 알리겠습니다.

0: 일색 일향 무비 중도라. 한 빛깔 한 향기가 중도 아닌 바 없으니 세간과 출세간이 본래 둘이 아니요 일상과 수행 또한 둘이 아니로다. 대주사께서는 생활 가운데 불법을 밝히셨나니 일하는 가운데 수행을 찾고 중생 속에서 보살 행을 실천하는 참된 도의 길을 열어 보이셨도다. 한 생각 밝아지면 사바 세계 정토되고 한 마음이 깨쳐지면 불국토가 이르자리니 이 법을 모두 받아 스스로 마음을 맑히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가정과 사회를 위하는 보살의 원력을 굳게 세울지어다. 대조사께서 남기신 법의 등불을 높이 이어 일심청정의 길에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라.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발언하고 온 누리의 자비와 지혜의 연꽃을 피어내릴지어다.
1: 정정 예하께서 감로의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마음 깊이 새기셔서 실천 수행할 수 있는 불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께서 추모사를 하겠습니다.
2: 추모사 소백산 구봉팔문이 싱그러운 녹음으로 장엄하고 연화성지 구인 사이에 법비가 날이나니 우리는 오늘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주사님의 열반 52주기를 기리는 대법회를 봉행하며 스승님을 그리워하며 큰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깁니다. 거룩하고 장엄한 열반대제를 증명하시는 종정약께 깊은 마음으로 공경과 감사의 경례를 올립니다. 동참하여 주신 각 종단의 대덕 스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모든 천태 불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창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구군이

0: 쇠퇴하고 민족의 명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이 세상에 혜성같이 출현하셨고 각고정진과 운수고행을 통해 대각을 이루셨으며 마침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원력으로 구인사를 창건하셨습니다. 손수 길을 닦고 나무를 심고 밤을 낮으로 삼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중생들을 위하여 제도하시며 애국 불교, 생활 불교, 대중 불교의 3대 지표를 내걸고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새 불교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상월론각 대조사님께서는 열반에 드시었지만 법신은 항상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단이 살아 있다는 것은 생동하는 신앙입니다. 물러남이 없는 수행정진을 하며 살아있는 절이고 스님이고 신도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조사님의 크나큰 은덕을 오늘 추모하며 그 유지를 받들어 사명을 수행하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월론각 대조사님 열반 52주년을 봉축 법요식을 맞이하여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말고 천추만대에 이 마음을 두고 정진합시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날로 융성하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불국토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과 신도님들의 가시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 다음은 봉행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이충재님께서 봉행사를 하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천태동 중앙신도회장 이충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월론각 대조사님 52주기 열반제를 맞아 대조사님이 거룩하신 생애와 위덕을 기리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같은 성스러운 법석을 증명해 주시는 종종야전의 지심정례를 올립니다. 또한 열반대제를 준비해 주시는 박덕수 총문장 스님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고승대석 스님들께 공경의 정례를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또 불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월론과 대조사님께서는 억조창생 중생 구제중생의 서원을 세워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수많은 중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깨달음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분열하는 사회 속에 세대 간의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대조사님의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서원을 높이 받들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화합과 상생을 통해 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천태종 중앙신도회도 대조사님의 가르침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종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구운융창, 세계 평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52주기 열반대제를 맞이해서 대조사님의 크나크신 법 법력과 자비의 광명이

0: 전국 방방곡곡에 두루 비치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늘 부처님의 가피와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1: 다음은 초도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의 초도사를 대통령실 전성환 경천 통합수송이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경천 통합수송 전성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G7 정상회의에 가셔서 대신 인사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제52주기 열반대제 봉행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제를 준비해 주신 도용종정예화와 총무원장 덕수선임을 비롯한 천태동잔 선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함께해 주신 불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대중의 일상 속으로 이끄시며 개인과 국가는 물론 온 인류가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대조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대립을 넘어 화합을 추구하셨던 그 숭고한 정신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불교 천태종은 대조사님의 유훈을 바탕으로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끄는 데 묵묵히 헌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천태종이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불교계가 열어온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대통령 이재명 대독.
1: 다음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신 진우 스님의 추도사를 종단협의회 차석 부회장이신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님께서 대독하겠습니다.
3: 추모사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제52주기 열반대제를 맞이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회원 종단의 마음을 모아 깊이 추모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법석을 봉행하시는 도영 종정 큰스님과 특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과 대덕스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조사님의 위대한 법향이 더욱 고고히 빛나 천태종과 한국불교가 더욱 융성하기를 지심으로 기원하며 본법회의 무상한 공덕으로 온 세상이 화합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단절되었던 천태의 법맥을 다시금 일으키시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지표 아래 한국불교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생구제의 대원력을 온 삶으로 실천하신 거룩한 발자취였습니다. 오늘날 천태종이 대조사님의 종지를 굳건히 수지하고 사회와 고락을 함께하며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하는 모습은 실로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는 현현이라 할 것입니다. 대조사님께서 조명하신 천태의 가르침은 비단 일종단의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혼탁한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무명의 중생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심상관의 묘연한 지혜를 본받아 차별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존중하며 포용하는

0: 자비의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진정한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반목 그리고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오늘날, 대조사님께서 경책하신 자아의 청정한 개현, 밝은 생활의 창조, 밝은 사회의 실현이라는 사자후는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물질 문명과 첨단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불교의 연기법적 인과와 대자대비 그리고 자리이타의 정신은 인류의 정신적 중심추가 되어야 합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이 자비의 대행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이 엄숙한 열반대제가 상월문각 대조사님의 서원을 다시금 되새기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희망의 대광명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법석에 동참하신 모든 대중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여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570년 6월 1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대독.
1: 다음은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님의 추도사를 이동욱 행정부지사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2: 존경하는 김도용, 종정예하,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 스님과 불자 여러분,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동욱입니다. 오늘 중생부제의 대도량인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거룩하신 유언을 받드는 열반 52주기 기념 대법회 개최를 166만 도민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반 52주기 기념 대법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 스님과 전국에서 오신 신도 여러분들 또 불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조사님께서 1945년 음력 5월 5일 신도 8명과 함께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주경야선의 새 종풍을 세우시며 우리 민족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대조사님께서 주창하신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이념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비롯한 사부대중 모두에게 새로운 가르침이셨으며 지금의 대한민국과 충청북도를 이루는 마음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 오늘로써 대조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52년이 지났지만 그 위대한 업적은, 그 위대한 가르침은 중생들의 마음속에 빛나며 항상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찾아가는 불교로서, 생활하는 불교로서 국가와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천태종단의 가르침대로 우리 충청북도는 항상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따뜻한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단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로 어려움을 나누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 도민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태종단이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나아가 이곳 구인사가 세계 최고의 대도량으로 우뚝 서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추모곡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위덕을 기리고 추모곡을 합창들의 정성을 담아서 추모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들의 추모곡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소원을 담고 대한민국의 국태민안과 세계의 평화, 종단 발전을 기원하는 관음 정진이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창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합창단의 합창 반주에 맞춰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0: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곳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 기품과 단아함도 탁월하지만 무엇보다 뒤돌아서면 펼쳐지는 풍광이 일품입니다. 천년을 품어온 장대한 산줄기 부처님의 세상인 듯 겹겹이 흐르는 태백의 장대한 산줄기가 문밖을 가득 채웁니다. 모량수전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화엄 사상을 건축으로 완성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부석사입니다.

0: 태백의 줄기가 소백으로 이어지는 양백지간에 위치한 경상북도 영주. 부속산은 태백산맥 봉황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경사진 비탈을 거스르지 않고 석축과 계단을 이용해 소백산을 향해 날아갈 듯 지어졌습니다.
1: 한국의 초창기 불교가 도입되던 시기에는 마을 내나 마을 근처에 사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종이 도입이 되면서 선종은 일단 수행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는 입지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와서 산 안에 또는 그와 맞는 걸맞는 곳에 입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면서 수행 공간이면서 교리를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반 신도들이 와서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석축을 쌓고 이를 계단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극락세계로 가는 아홉 단계를 상징합니다. 절을 지켜주는 천왕문을 지나면 구품연화세계로 향하는 본격

0: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은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은 가파른 경사면에 높은 석축을 쌓고 지었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보면 층층이 쌓아올린 계단 끝으로 범중로가 보입니다. 어서 다음 세상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1: 부석사는 경사진 곳에 위치한 가람이기 때문에 전각을 배치할 때 축대를 쌓아야 됐고 그 축대수가 극락세계 구품연화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 아홉 단의 그 조성된 그 터에 많은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리는 극락세계로 많이 상징이 되는데 부석사가 위치한 곳이 진리의 전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홉 단의 석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전각과 가람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0: 이 아홉 단은 아홉 가지 수행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전문을 지나면 하품 세계입니다.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탑이 맞아줍니다. 신라 후기의 석탑 양식을 보여주는 단아한 모습의 3층 석탑입니다. 다음 세상으로 향합니다. 범종각의 팔짝 지붕이 두 팔 벌려 맞아줍니다. 범종각은 다른 정각들과 달리 특이한 지붕을 가졌습니다. 정면은 팔짝 지붕인데 뒤쪽은 맞배 지붕입니다. 부처님께 갈 때는 화려한 팔짝 지붕으로 내려올 때는 풍광과 어울리는 단아한 맞배 지붕으로 산사의 지혜를 표현했습니다. 범종각은 부석사 두 개의 누각 중 첫 번째 누각입니다. 기둥과 천장의 부재가 만나는 포와 포 사이에 화반을 두었는데 이곳의 화반은 다양한 모습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범종각으로 시작되는 중품 세상을 지나면 부처님이 계시는 상품 세상의 입구인 안양로를 만나게 됩니다.

0: 안양루는 사찰 문루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양이라는 이름은 극락을 뜻합니다. 중품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양루는 특별합니다. 멀리 공포 사이로 흡사, 불상의 형상이 보입니다. 빈 공간이 만들어낸 부처님이라고 공포불이라 부릅니다. 화엄종찰인 부석사에는 화엄경판이 남아있습니다. 635개의 목판으로 이루어진 고려시대 경판으로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거란본 계열의 경판입니다. 한 줄에 34글자인데 16글자인 해인사 장경판과 비교하면 더 세밀합니다.
1: 화엄사상은 교학 중에서 가장 진전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기본 이치가 우리들의 상호관계, 너와 나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부석사의 화엄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안양루를 통과하면 상품 세계입니다. 9개의 단 중 가장 높은 극락정토.

포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모량 수전 앞에 석등은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통일신라 시대의 석등으로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보살상이 일품입니다.

0: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배가 살짝 부른 배흘림 기둥은 전각의 안전과 조화를 위한 지혜죠.
1: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가옥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건축입니다. 그 이유는 이 건축의 입면의 모습이 황금비의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금비라 하면 1:1.618에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례라고 하죠. 다섯 칸에 아주 큰 구묘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에서는 그 큰 건물을 아주 안정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법인데 그 기법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에 곁들여 있습니다.
0: 무량수전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아미타열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미타열에는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자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부처님입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 동쪽을 향한 것이죠. 누구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아미타열에가 계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정토 사상입니다. 화엄과 정토 사상이 담긴 부석사는 이 바위 때문에 부석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두 개의 바위가 떨어져 있어서 뜬돌이라는 뜻의 부석이 되었다고 전해지죠.

후속사 무량수전으로 오르는 길은 깨달음을 위해 마음을 닦는 여정입니다. 다시 속세로 내려오는 길은 그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는 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후속사였습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성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모신 작가님의 팬이기도 합니다. 중국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해서 널리 소개하고 전포포교하고 계시는 각상거사 정원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제가 평소에 예. 제 불자님들한테 예. 우리 정원규 거사님, 작가님을 예. 뭐라고 소개하냐면, 옆에서 지켜보면,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불자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또 우리 작가님, 그 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저는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유학을 가게 되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북경에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이제 2년간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잠시 했다가 중국 칭다오하고 상하이에 있는 경남 도청 그 중국 사무소에서 5년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중국 체류 생활 중에서 제가 중국 불교를 이제 많이 접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인과 이야기 이런 법문을 접하면서 제가 불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번역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고성인 또 선화상인의 법문.
0: 선화상인.
1: 예, 예. 선화상인의 법문을 이제 주로 번역을 했죠.
0: 예.
1: 주로 이제 그분의 법문을 이제 많이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운대사.
0: 허운대사.
1: 예, 또 인광대사.
0: 인광대사.
1: 예, 예. 또 대만에서도 가장 유명하신 그 광흠노선인.
0: 아, 광흠노선.
1: 예, 이제 그런 법문들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감명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법문을 번역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0: 예, 예, 제가 우리 작가님이 번역하고 출간한 책들을 항상 즐겨보면서 제가 또 우리 작가님의 팬이지 않습니까?
1: 아이고.
0: 예, 그렇게 이 자리에서나마 좋은 책,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많이 번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유, 제가 늘 감사하죠.
0: 우리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예.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1: 예예.
0: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1: 예예.
0: 자, 우리 정원규 작가님께서 직접 뽑으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 고승의 가르침을 옮기다.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1: 2003년도에 그 북경 유학 시절에 한국 유학생 불자회와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북경에 있는 광재사라는 절에서 이제 우리가 유학생 불자들이 이제 법회를 했습니다. 법회를 하는데 어느 날 중국의 어떤 그사 한 분이 책을 몇 권 가지고 왔어요. 책을 몇 권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 받아보니까 그게 이제 선화상인의 사적이라는 그 선화상인의 소개책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때 선화상인이란 분은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그 뒤에 유학생 불자회에서 이제 오대산 참배를 다녀오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주말 되면은 중국 북경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사찰을 한 번씩 참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과 이야기라는 오대사 노스님이 인과 이야기라는 걸 책자를 이제 접하게 됐죠. 예. 접하게 돼서 읽어보니까 아 너무나
0: 예.
1: 진짜 뭔가 뒤통수 머리를 어떤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채식을 하게 됐죠.
0: 예.
1: 채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칠 무렵 그때 이제 방학이 접어들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고 나서 또 능음주를 우연히 또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선화상인의 어떤 법문을 접하게 됐죠.
0: 아.
1: 그래가지고 능음주 관련 법문도 내고 그 다음에 또 능음경 관련 이제 법문도 내게 되었습니다.
0: 예. 예. 우리 작가님께서 번역한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가 그게 처음 번역된 게 몇 년 전이죠? 대충?
1: 2006년 동가 아마 책에 나왔을
0: 겁니다. 그만 20년 전이잖아요.
1: 예, 예.
0: 불교계 스테디셀러라고 들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예, 굉장히 많은 불자들에게 예, 꾸준하게 예. 사랑받았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1: 예, 예.
0: 예. 그리고 그 능원심주 이야기죠.
1: 예, 예. 능원심주
0: 능원주에 공부. 대한 능원심주 예. 이야기도 예, 예. 굉장히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1: 예.
0: 그 책을 보고 능엄주 기도 시작했다는 불자님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1: 예. 예.
0: 예. 예. 근데 우리 작가님
1: 네.
0: 선화상인이라는
1: 예.
0: 중국의 큰 스님 책을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1: 예.
0: 선화 스님이면 선화 스님이지 왜 선화상인이라고 하지?
1: 예.
0: 라고 헷갈려 하실 수 있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0: 왜 선화상인, 상인이 무슨 뜻인지
1: 예, 예.
0: 간단하게 지금
1: 예,
0: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1: 네, 이제 중국에서는 아주 도화 되기 높은 스님을 높여 부르는

0: 말로서 이제 위상자,
1: 위상자.
0: 위상자 상하고 사람인자. 그게는 사람인데 아주 아주 도화득이 높은 분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상인을 붙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큰 스님에게
0: 그렇죠. 우리나라의 큰 스님.
1: 아주 높은 분, 훌륭한 분이다 해서 선하 상인,
0: 상인.
1: 상인이라고 붙이는 거죠?
0: 높을 상. 예.
1: 저도 수행 열심히 하면 언젠가 광우상인이라고 될수 있을까요?
0: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1: 웃자간 얘기고요.
0: 이미 상인급입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겸손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중국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그 가장 마음에 남는 가르침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이제 인과부문이죠. 그래서 오대산 노스님의 그런 인과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제 감명 깊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복을 구할 줄만 알지 참여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과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깊이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운대사께서도 우리 모든 망상도 한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화두나 염불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능음주를 하게 된 것도 선하상인이 이 능음주는 정중의 왕이다. 네? 이제 그런 말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깊이 와닿았습니다.
1: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중국의 고승들의 법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이제 제가 뭐 불교를 전문적으로 뭐 공부한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뭐 유명 인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불서를 번역해서 이제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불보살의 가피가 아닌가.
1: 아, 불보살의 가피.
0: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어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1: 아유, 또 겸손의 말씀을.
0: 그렇게 그런 인연이 어떻게 왔을까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결국 제가 책과 관련해서 두 번을 현재 몽중과피를 받았는데,
1: 두 번의 몽중과피요.
0: 처음에 이제 중국 유학하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꿈을 꾸는데, 그런 코브라 같은 뱀이
1: 뱀.
0: 그 어떤 제 저희 책을 머리에 이고 아주 승천하는 꿈을 이제 꾸게 되었습니다.
1: 코브라 같은 뱀이 책을 머리에 이고
0: 머리에 이고
1: 하늘로 올라가는.
0: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제 나중에 중국 가가지고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출간하고, 뭔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환영을 받고 나서야 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화상인의 능음경 강서를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때 문제 이제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만에 선화상인의 대만 지부절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출판 담당하는 분이 이제 대만으로 오시고 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전날 타이베이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 우리 한국 그 대통령이 꿈에 나,
1: 대통령이, 야, 대통령 꿈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0: 꿈이 나타나가지고,
1: 야.
0: 그 많은 사람이 타고 갈수 있는 아주 큰 배를 만들어 봐라고
1: 배를.
0: 하면서, 그래서 같이 악수도 하고, 이제 이런 꿈을 이제 꾸게 됐죠.
1: 아, 꿈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예. 많은 사람들이 탈

0: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봐라.
1: 배를 만들어 봐라.
0: 막수도 하고. 예, 예. 야.
1: 그래서 이제 꿈을 깨고 나서 아 뭔가 이번에 그 제작권 문제라든지 능겐 그 출판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분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출판 과정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죠. 있었지만은
0: 예. 결국은 잘 됐잖아요.
1: 제 의도대로 예. 제 의도대로 그 능음경 강설이 원만하게 출판이 됐다.
0: 아 부처님 갑입니다.
1: 예예 그래서. 예. 아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0: 작가님 그 첫 번째 꿈에서 코브라 같이 생긴 큰 뱀이 머리에 책을 읽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코브라 같은 큰 뱀을 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습니까?
0: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용이 머리에 책을 읽고 하늘로 날아갔고 또 두 번째 꿈에 대통령이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악수까지 한 거 보면 그게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지혜의 배 지혜의 배를 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거사님이 중국의 큰 스님들의 좋은 법문을 많이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1: 예예.
0: 야 이거 부처님 갑입니다.
1: 예 그래서 갑입니다. 아마 어떤 그런 불보살의 가피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0: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책도 많이 보시고 또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1: 사실 지금 시대는 정말 첨단 기술 시대고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생활하기는 너무나 편하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우리 현대인들의 고통은 사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이면에 내재한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인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에게 온다는 것.
0: 그렇죠.
1: 그렇죠. 네. 근데 자기가 지은 어떤 행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온다는 그런 사실을 사실상은 이제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운명이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를 알면 부지런히 자기가 공덕을 닦고 그것을 자기의 업장을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것이 호전이 될 수 있고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오로지 남을 원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불행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인과 법문, 인과 업보의 가르침이 담긴 인과 법문이 담긴 책부터 한번 읽어봐라 권해드리고 싶은 거네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중국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하는 거에 하나의 수행이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고승의 법문을 접하고 제가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번역하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 사실 저에게는 번역 작업은 하나의 수행의 연속이고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는 감기나 이런 잔병 치레가 많이 했습니다.

0: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 들었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이제 인과부문을 접하면서 그냥 채식을 실천하니까 예. 그런 잔병 치레가 사라지고 면역이 엄청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마침 인과부문이 예.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냉음주 부문을 접해서 제가 한동안 열심히 이제 냉음주 독성을 이제 하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이 질적으로 전환되면서 뭔가 이제 그 이해하기 힘들던 그런 능음경의 그런 도리와 그런 뭔가 금강경의 그런 반야의 도리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아. 그리고 또 그 정토 본문을 만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갈 곳이 극락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예. 저는 이제 하나의 그런 불보살의 가피라고 이제 생각을 예. 합니다.
0: 거사님 존재 자체가 부처님 가피네요.
1: 너무 예. 과장입니다. 예.
0: 자 그래서 우리 정원규 작가님을 예. 큰 스님들의 번역하는 예. 그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었다. 예. 이렇게 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예. 명불 마음을 밝히는 수행. 우리 정원규 작가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행법이 연불 수행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나무아미탑을 극락 왕생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사실 연불 수행은 이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던 하나의 수행의 방편입니다. 이전에 호흡 연불을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할 때인데 그냥 호흡에다가 연불을 실어가 연불 나무아미타불 연불 맹호를 실어가지고 하는 호흡 연불을 결국 우리 그냥 자연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을 들으실 때 나무 그다음 내쉴 때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한 호흡에 나무아미타불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몰입이 돼가지고 호흡이 사라지는 그런 경계도 한번 한번 자주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0: 큰 체험을 하셨네요.
1: 예예. 예.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마음이 많이 이제 안정이 됐죠. 한국에서는 또 연불을 강조하시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그런 법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원영대사의 연불 법문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어떤 연불 수행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이제 확고하게 되었죠.
0: 아, 그 제가 네. 작가님이 번역하신 예. 원영 스님의
1: 예, 원영 스님.
0: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1: 예, 예,
0: 그 책을 교재로 BTN에서 연불 법문해 가지고
1: 예, 예.
0: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예, 예, 저도 받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예. 참 그걸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저도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나 참 좋아가지고 이제. 이걸 평생 제가 해야 될 수행이다 네. 생각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해왔죠.
0: 그러면 우리 작가님 연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아미타불의 이제 연불을 생각해 보면은 아미타불을 번역하면은 무량광 무량수라고 이제 하죠. 즉 무량한 광맹과 무량한 수명을 갖춘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본성, 불성자리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귀한다, 아니면 돌아간다. 그런 이제 뜻인데, 결국 각자 자신의 본래 갖추고 있는 이제 열애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송하면서 자기의 이제 불성을 계속 일깨우는 거죠. 자기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 그냥 염불 해서
0: 좋은 데 가시라고
1: 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염불한다. 사실 그게 아닌데.
1: 예, 그게 아닌데 살아서 극락을 증득하는 것인데 그래서 불설 아미타경에서도 염불은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하셨죠.
0: 염불이 너무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0: 그거 염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지만 딱 하나 믿기가 어렵다.
1: 예, 그렇죠.
0: 믿을 수만 있으면 최고의 수행인데.
1: 예, 예, 맞습니다.
0: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 예. 믿을 수만 있으면 최고의 수행이 염불이다.
1: 맞습니다.
0: 역대 큰 스님들이 다 염불에 찬탄하였다.
1: 예, 예. 예.
0: 참선은 참선대로 좋고
1: 그렇죠, 예.
0: 뭐 윗바사나는 윗바사나대로 좋지만
1: 예.
0: 염불도 정말 훌륭한 수행이다.
1: 맞습니다. 예. 예. 예.
0: 그 염불을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 평범한 불자님들이 염불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제가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1: 맞습니다.
0: 그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염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소개한다면 어떤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1: 지금 시대는 뭡니까? 이제 생활의 리듬이 너무 이제 바쁘잖아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정말 사람의 혼을 이제 빼놓을 정도죠. 그래서 현대인은 사실 마음의 안식처가 귀처가 이제 없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정신적인 그런 병이나 장애들이 이제 계속 많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은 본래 원만한 그런 마음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생활 환경의 이제 핍박으로 그런 마음을 갖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그래서 현대인은 너무나 나약하고,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뭡니까?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제 큰 위안을 주고 안식처를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미타부 부처님이라는 그런 의지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맹호 속에는 아미타불의 그런 공덕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업장의 그런 마음속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사실 우리가 어둠 방에 밝은 빛이 조금만 더 가도 어둠은 사라지듯이
0: 그렇죠.
1: 나무아미타불 그런 무량광, 무량광의 부처님을 염하면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확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자기의 그런 업장들도 점점 소멸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도 염불일생에 80억급의 그런 생사중재를 갖다가 소멸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인과 땡땡을 바꾸는 땡땡. 야, 이거 어려워가지고 한참을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에도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제가 답을 딱 알겠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했더니 앞에 이응하고 미음은 금방 알겠더라고요. 운명. 근데 뒤에 시응 이응하니까 뭐지? 그다. 자, 답은 인과 운명을 바꾸는 씨앗.
1: 예, 맞습니다.
0: 맞췄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명을 바꾸는 씨앗.
1: 사실 이제 인과는 지금 내가 짓는 생

0: 생각과 행동이 이제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의미에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인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바탕, 기초를 다지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불교를 접하고 신행 활동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인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 얕았고 그리고 좀 뭔가 공부가 좀 부족했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오대사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그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제가 인과를 거스르면서 오는 하나의 그런
1: 예, 맞습니다.
0: 과보라는 것을 이제 알게가
1: 예.
0: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채색하면서 인과의 도리에 따라 이제 최대한 실천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인과를 알면은 화와 복이 어떻게 자기에게 오는지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운명을 알 수가 있죠.
1: 그래서 저도 항상 불자님들에게 강의하고 법문할 때늘 드리는 말씀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0: 맞습니다.
1: 인과법입니다. 인연법입니다. 라고 늘
0: 맞습니다.
1: 말씀을
0: 예,
1: 드립니다.
0: 그렇죠.
1: 근데 우리 작가님, 한문으로 된큰 스님들, 고승들의 법문과 말씀을 많이 읽고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과 법문이 가장 기초고 중요하다라고 또 항상 늘 작가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절에 다니는 불자라는 사람들이나 스스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윤회와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0: 저도 그런 걸 보았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진짜 그것은 아직 뭔가 불법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정말 티벳이나 중국의 어떤 눈이 열린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의 그런 숙세의 일들, 전생의 일들을 흔히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는데 그런 윤회를 부정하고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1: 손바닥으로 하늘을
0: 하늘을
1: 가르는
0: 가리는
1: 짓이다. 예.
0: 정말 이는 그것은 정말 자기의 무지를 자기의 그런 참 불교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지 티벳이나 중국 고승들의 그런 법문을 읽어보면 그게 다 인과 법문입니다.
1: 다
0: 알고
1: 인과
0: 보면은
1: 법문이죠. 예.
0: 선화상의 같은 분들도 그 오한이 열린 분이라서 인과 법문이 참 많습니다. 다그 병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오고 오면은 다그 전생에 네가 무엇을 했어? 지금 네 몸에 무엇이 들어붙었어? 그렇다는 것을 다 이야기해서 그것을 업장 참여를 통해서 치유해 나가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1: 예.
0: 정말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1: 부처님 팔만대장경도
0: 그렇죠.
1: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 법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전생 업의 인연에 대해서 또 업장 소멸과 또 공덕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정원규 작가님이 수많은 경전을 보고 수많은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하면서 우리 작가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가장 기초가 인과 법문이다.
0: 맞습니다. 예, 예.
1: 원인과 결과, 예, 예. 인연법에 대해서 예, 예.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예,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예.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예. 예. 예.
1: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예, 또 예.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뭐 저는 뭐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은 없고 이제 좋은 불서가 예? 불서나 그리고 또 어떤 고성들의 법문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예. 자,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또 저희 수행도 예. 같이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1: 예, 제가 우리 작가님의 팬으로서 늘 응원드립니다, 작가님.
0: 예, 감사합니다.
1: 좋은 책 많이 번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예. 예.
1: 자, 그러면 작가님 벌써 이 소중한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어요.
0: 아, 예.
1: 예. 많이 아쉽지만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올려야 될 것
0: 예,
1: 같아요.
0: 예. 예.
1: 우리 정원규 작가님,
0: 예.
1: 정원규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예, 저는 가피란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1: 치유요?
0: 예, 예,
1: 치유.
0: 예.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이제 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결함이나 부족함을 이제 치유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이제 고통을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그럴 경우에 불보살에게 이제 기도 이제 가피를 이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지금까지 딱 두 번 어떤 세속적인 이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 한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1: 아, 세속적인 소원을 위해서
0: 예, 예,
1: 예, 두 번 기도하셨군요. 평소에 염불하고 기도는 늘 하셨으나
0: 예, 예.
1: 세속적인 소원을 위해서 예, 두 번 해봤다.
0: 예, 예.
1: 예, 그 얘기죠.
0: 예. 예, 예.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예. 잘 안 돼서 취업이 막막한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때 제가 김천 수도암에 가가지고
1: 수도암이요?
0: 예, 수도암.
1: 저도 출가해서 예, 예. 머리 깎고 스님 돼서 처음 기도한 데가 수도암이에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김천 수도암.
0: 예, 그래서 예. 일주일간 이제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용맹정진으로서
1: 예.
0: 이제 관세음보살 염불 기도를 이제 예. 했습니다.
1: 예.
0: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어머님 꿈에 제가 노란 물을 확 토하는
1: 오.
0: 그런 자
1: 어머님께서 대신 예. 꿈을 꾸셨네요.
0: 예예. 노란 물을 토하면서 방 안에 그 노란 나비가 확 날아올라서 이제 그런 꿈을 이제 꾸셔서 이제 그 뒤에 어쨌든 제가 공무원
1: 예, 취업이 잘 됐고 소원 성취했고
0: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두 번째는 제가 한 40대 초에 뭔가 이제 머리에 이제 좀 약간 피부병이 좀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1: 약을, 피부병이 생겨서.
0: 예. 비듬 같은 게 피부병이 생겼는데 잘 안 낫고 해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낫고 해서 제가 이제 단식 기도를 한번 하자.
1: 예.
0: 그래서 21일간 단식을 하면서
1: 21일을 단식하셨어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출근을 했죠. 출근을 예. 하면서 이제 단식을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제 108도 기도를 했습니다.
1: 예, 하루에 108도.
0: 예, 예, 예.
1: 이야.
0: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21일 마지막 날 회향하는 날 꿈에 청도라는 중국 칭자오의 한자 청
1: 예.
0: 청도라는 그 두 글자 허공에 새겨지는 것을 이제 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중국 청도 사무소에 파견 가서 생활하면서
1: 피부병이 사라졌습니까?
0: 그때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중국 유학도 가고

0: 중국 파견
1: 어,
0: 근무를
1: 중국 청도에 가게 될
0: 예,
1: 것이다. 그걸
0: 그
1: 꿈에서 미리,
0: 꿈에서 미리
1: 어,
0: 이제
1: 피부병도 사라졌고요.
0: 예, 피부병도 사라졌고 그런 이제
1: 예.
0: 과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그러면 피부병이 사라지고 청도에 가신 거예요? 청도에 가서 피부병이 사라진 거예요?
0: 이미 이제
1: 어.
0: 그 기도 마치고 바로
1: 아.
0: 피부병이 좋아졌고
1: 기도해서 피부병이 사라졌고 꿈에서 청도라는 글자를
0: 그는
1: 보고 나중에 실제로 중국 청도에 가서
0: 그렇죠.
1: 어, 가시게 되고.
0: 그래서 그
1: 이야,
0: 이후에
1: 신기하다. 신기하다.
0: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제 운명을 치유하나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이야. 우리 각상도사 정원규 작가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체험하신 가피란 무엇인가? 치유입니다.
0: 치유에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소중한
0: 감사합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교수님. 예.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많이 많이 재미있으셨죠? 저도 참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예. 우리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

0: 공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탑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탑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탑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의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의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종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0: 자냐?
1: 아니,
0: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1: 에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2: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3: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4: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5: 저기...
2: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6: 스님! 우리 스님!
2: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어?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팔색조 같다는 칭찬을 많이 하죠. 이 팔색조는 실제로 깃털이 8가지 색상을 띠는데요. 어두운 숲속에서도 화려하게 빛이 난다고 합니다.
1: 네, 화려한 만큼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도 높은데요. 그래서 늘 주변을 경계하고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0: 이래 가지고 제가 칙칙한 옷을 잘 입어요. 예. 안 그래도 다채롭게 빛나는데 네. 아, 이 옷까지 그냥 화려하게 이렇게 날개를 달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1: 네.
0: 굉장히 화려하겠죠?
1: 알겠습니다.
0: 엄청나게 네. 화려하겠죠?
1: 저 같은 포식자가 노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0: 네.
1: 자, 오늘도 다채롭게 빛나는 이 스튜디오 다재다능한 두 쾌남들 보러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더욱더 빛나는 팔색조 같은 쾌남 열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0: 고정! 고정!
2: . 나상도
1: 남궁진의
2: 쾌남 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팔색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 궁디는 몇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1: 저요? 뭐 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0: 네.
1: 그 또 저희 무궁무진 팬덤 컬러인 레몬색을 때 또 있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0: 그렇죠 또.
1: 또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는 또 칭찬일색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0: 칭찬일색.
1: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늘 아. 있지 않습니까?
0: 네. 저는 지금 딱 색깔이 하나 떠오르네요.
1: 네. 나성
0: 정색.
1: 정색.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0: 오. 네. 어 좋아요. 네. 오늘 좋아요.
1: 아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이끌어 주십시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바로 가시죠. 예. 네.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다양한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의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3회, 통쾌, 이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0: 네, 오늘 쾌남 초대서 오늘의 손님은 바로 홍성윤 씨였습니다.
1: 아,
0: 네,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미운 사내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1: 예.
0: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미스트롯4에서 미를 하게 되고 이제는 국악에서 트로트로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 싶은 홍성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2: 내가 팬이다! 삼촌 팬이다!
0: 목소리가 굉장히 크세요.
3: 저 진짜 팬이에요.
0: 굉장히 지금까지 이제 게스트분들 중에 제일 지금 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 지금까지 게스트분들은 조금 시커맸어요. 우중충하고 날씨로 치면 약간 흐린 날씨였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네. 해가 활짝 떴어요.
0: 아, 진짜로. 반갑습니다.
3: 예. 오늘 조명 몇 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어이구.
3: 오늘 전기세 좀 아끼겠네.
4: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아, 좋습니다. 예. 자, 첫 곡으로 미운 사내로 이제 등장을 해주셨어요. 예. 어떤 곡을 이렇게 좀 불러주셨는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미운 사내를 들려드렸는데요. 미운 사내는 이제 유진아 선배님의, 유진아 선생님의 그 달콤하고 귀여운 목소리가 담겨있는, 그리고 가사 또한 달콤하고 귀여운 노래인데, 오늘 또 이제 여기에 오니까 또 저의 그 달콤한 목소리로 네,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미운 사내.
3: 제가 볼 때는데 그 성윤 씨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미운 사내가 없었을 것 같은데.
1: 예, 안타깝게도 예. 미운 사내라는 사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0: 그런데 아까 저를 유심히 보시면서 미운 사내 딱 저를 찍으시던데요?
3: 예. 네. 이쁘게 생겼어요.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잘하겠습니다.
3: 네, 오늘 두 네. 시간 동안 점수를 네. 좀 따봐요. 아유, 저는 지금 처음부터 마일리를 차곡차곡 쌓고 있잖아요.
0: 아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1: 예.
0: 네, 우리 성윤 씨가 쾌남 열전 1위 오느라
1: 예.
0: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1: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

0: 으로 저희가 이제 쭉 남자 게스트 분들만 왔잖아요.
1: 네, 맞아요. 예,
0: 남자 게스트 분들만 왔는데 여자 게스트는 과연 누가 처음 올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1: 네네.
0: 예, 오, 성윤 씨 예. 축하드립니다.
2: 아, 너무 영광입니다.
0: 이게 굉장한 타이틀이에요.
2: 정말요.
0: 예, 전부 다 지금 쾌남들만, 쾌쾌한 남자들만 아니 쾌활한 남자들만 왔었는데. 와, 쾌녀! 첫 번째 쾌녀!
2: 가끔 저를 남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예, 그럼 그래도 아니, 저는 쾌녀로 예, 네. 쾌녀로
0: 아, 진짜 네. 저는 그 딱 진짜 두 글자로 세 글자로 표현하면 러블리, 그 자체
2: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완전 찐 불교기도 하고 또 중학생 때 잠깐 비구니 스님이 되는 게 제 장래희망이었거든요.
1: 아, 정말요?
2: 그래가지고 제가 이 BTN 불교 방송에 나오는 것 또한 영광이고 이렇게 제가 진짜 쾌남으로 인정하는 두 분의 방송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0: 아,
2: 오늘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겠습니다.
0: 혹시 또 생각 있으면 괜찮은 이발소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예. 시원하게 빌어드립니다. 시원하게. 아,
1: 갑자기 점수를 이렇게 쌓으시다가
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 아, 쾌남인 거죠?
0: 예. 네.
1: 자, 오프닝에서요. 팔색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홍성윤 씨야말로 정말 진짜 팔색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본인의 매력을 자신 있게 한 5가지 정도만 꼽아볼까요?
2: 예, 첫 번째는 네. 제가 이렇게 조금 통통 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조금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엉뚱함, 그런 진지함,
2: 예, 네, 그리고 그 차분함과 또 엉뚱함 그리고 조금 귀엽습니다. 예, 제가 조금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사랑스러워.
2: 제가 또
0: 매력적이에요, 매력적.
2: 아유, 내숭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근데 또 내숭을 부릴 땐 굉장히 잘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가식 없는 모습 또한 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의외로 춤도 조금 춥니다. 가르쳐 주시면 춤도 바로바로 따는 편입니다. 예.
0: 아, 여기 또 그 BTN 공식 그 춤꾼이 여기 있거든요.
2: 어,
0: 거의 춤신 춤왕이에요.
1: 그럼요.
2: 어머머, 지금 말할, 벌써.
0: 이렇게 말을 하면 하지 마.
1: 알겠습니다.
0: 추지 마. 티가 나잖아.
1: 알겠습니다.
0: 어, 티내지 마, 티내지 마.
1: 아, 예. 정말 진짜 팔색조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좀 부족해요. 네, 너무 진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홍성윤 씨 모셨습니다.
0: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2: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귀여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0: 제가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본격적으로 홍성윤 씨와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홍성윤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이겁니다. 바로 키워드 토크!
1: 너를 알려줘!
2: 네.
1: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홍성윤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홍성윤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뒤에 모니터를 봐주시고요.
2: 와.
0: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2: 보여주세요! 오.
1: AI 스피커?
0: AI
2: 예.
0: 스피커. 요즘 AI가 참 발전되긴 했는데 스피커?
1: 맞습니다.
0: 뭐예요?
1: 스피커요?
0: 네.
1: 음악 나오는 스피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네? AI 스피커가 뭔지 물어본 거지.
1: 그러니까요, AI 스피커. 뭔가
0: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어요?
2: 아, 예. 사실은 주크박스라고 적으려고 했는데요.
0: 뭐 네.
2: 띡 하면 노래 나오고 하는 그런 AI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틀어줘 하면 이제 노래 나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연상해서 요즘에 AI가 또 유행이니까
1: 네.
2: 주크박스보다는 조금 한 단계 발전해서 AI 스피커로 적었는데
1: 네.
2: 제가 학창 시절부터 그 노래 없이는 그러니까 입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을 이렇게 조금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너는 진짜 누르면 노래가 다 나오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또 국악을 시작한 것도 노래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를 표현을 하자면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노래 부르는 AI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예, 키워드를 인생, 말씀드렸습니다.
1: 인생 자체가 노래이시구나.
2: 예, 그런
1: 멋집니다.
0: 거예요. 야, 저는 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예, 스피커기 스피커인데요. 좀 고장났어요. 가끔 전선 잘못 꼽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그 스피커, AI가 아니라 고장난 스피커.
2: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것도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1: 그럼요.
0: 저도 네.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2: 오, 그런가요?
0: 똑똑한 거예요.
2: 아, 근데 저도 가사는 제 맘대로 부를 때가 있어요.
0: 아. 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노래를 자기 마음대로
1: 네.
0: 개사해서 잘 부르는 그 네. 채윤 씨라고.
2: 아.
0: 예. 아우, 귀가 아파요.
2: 아, 나
0: 귀가 아파.
2: 너무 좋아요.
1: 아, 그분도 노래 좋아하시잖아.
0: 아, 굉장히 좋아하죠.
1: 예. 아, 노래를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아,
2: 정말 네. 시도 때도 없이 흥얼거리고 네. 있으시.

0: 수 있습니다.
1: 그럼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키우실 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본인의 그 육아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합니까? 1부터 10까지 입으면.
0: 아, 제가 또 고등학생 때 서울로 혼자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세상에.
1: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0: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 혼자서 살겠다는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가.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최극상이 아니었을까. 육아 난이도 최상. 예.
1: 레벨 10 중에 12.
0: 15까지도.
1: 15 정도? 예,
2: 예. 그래도 홍성윤 씨 같은 진짜 딸이 있으면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끼고 살았죠.
0: 네.
1: 안 보내죠. 안 보내요.
2: 아, 서울로?
1: 예. 네.
2: 못 보냅니다.
1: 또 스피커라는 게 듣는 사람이 있어야 스피커지 않습니까? 맨날 들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1: 아유, 아닙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바로 볼까요? 네.
2: 키워드 보여주세요.
0: 오렌지.
2: 오렌지.
0: 예.
2: 오렌지요? 네. 오렌지. 약간 상큼 발랄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떤 오렌지. 의미죠?
0: 이게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게 뭐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서울에 혼자 있기도 했었고. 근데 또 정말 그 생각 없이 연습실에서 맨날 연습만 하고 살겠다고 연습실에서 살았어요. 그게 차보다도 작은 공간인데 그 고시원 같이
1: 뭐 피아노 하나 있고 그냥
0: 피아노도 없어요.
1: 그냥 조그만 그
0: 완전 그냥 방음벽만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기숙사를 나와서 살았는데 창문도 없고 하니까 아이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이게
2: 그렇죠.
0: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악기하고 옷 세 벌 그리고 저 누울 정도. 제가 또 몸이 작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진짜 작은 방, 저 몸 한 번 누우면 다 끝나는 그런 방에서 살았었는데 아 정말 정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학교 바로 앞에 그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오렌지를 하나씩 한 봉지씩 사다가 그 하루 종일 하나만 까먹고 밥 먹기도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까먹고 그걸 버티고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2: 그러면 빠졌어요.
1: 아니 그 오렌지 다이어트네요.
0: 네, 완전히
1: 오렌지 다이어트.
0: 오렌지 하나씩만 먹으니까 살이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1: 아주 상큼한 다이어트네요.
0: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정말 육아 난이도 극상이라고 했던 거와 그 연속으로 주말마다 이제 올라와 주셔서 방까지 또 잡아주시고 기숙사를 한번 나가면은 2년 동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3년인데 고등학교가. 그래가지고 기숙사는 다시 못 들어가니까 방을 어떻게 무리해서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1: 아유.
0: 방을 잡아주셨는데 또 밥도 안 먹고 하니까 주말마다 이렇게 왔다 서울에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밥을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1: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0: 제가 그때 60kg까지 쪘습니다.
1: 아유. 아니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죠?
0: 저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서울의 금천구에 있는 학교인데.
1: 진짜요?
0: 네. 네?
1: 아니 거기 앞에 그 단골 식당 하나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국밥집에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0: 어디요? 어디요?
1: 예. 예, 말씀드릴
0: 한번
1: 어떻게든 엮어야 돼요.
2: 알겠습니다.
1: 그냥 점수를 따는 거지.
2: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를 한번 저희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2: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0: 예. 토끼!
2: 약간 이 귀염귀염한 게 약간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약간
0: 너무 감사하지만 이 토끼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서
1: 뽑은
0: 키워드입니다. 예.
1: 토끼?
0: 저희 어머니께서 7호 토끼띠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 예? 잠시만요. 예? 7호요? 용필용이랑 동갑인데요?
2: 거의 뭐 저희는 삼촌뻘입니다. 삼촌뻘.
1: 삼촌이 아니고 잠깐만 난 또 10살 차이시네요.
0: 아버지?
1: 진짜 조카 맞네. 아 근데 처음 만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2: 네, 맞아요.
1: 뭔가 성윤 씨가 오빠라고 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치우셨구나.
0: 토끼 띠식도 하고.
2: 네,
1: 또 욕삼이 아니셨구나.
2: 예. 어머니께서 또
0: 외모가 또 토끼같이 귀여우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화내실 때는 토끼가 화낼 때는 또 잘 화내요. 그렇게 막 빵 하면서 땅을 치기도 하고 화낼 때는 자기 그거를 막 표출해내는 친구거든요. 토끼라는 동물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화내실 때는 또

0: 굉장히 그 티를 많이 내시고 하시고 그럼에도 너무 귀여운 토끼 같으셔서 네, 토끼라고
1: 강현 씨도 근데 토끼 닮았어요.
2: 아유,
1: 원래
2: 감사합니다.
1: 콩쉽에다 콩나고 팥쉽에다 팥나는 거예요. 예. 어머니 딸인데.
0: 오, 예,
1: 예.
0: 맞습니다.
1: 토끼가 토끼를 낳지 몰라요. 고물나요? 예.
3: 너무
2: 감사합니다.
3: 홍성윤 씨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 예.
3: 또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떠실지 모르잖아요.
0: 그쵸.
3: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예.
3: 네, 그래서 오늘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1: 아, 오늘 어머님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3: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나상구입니다.
4: 아, 네, 반갑습니다.
1: 예, 그
4: 안녕하세요.
1: 제가 그 연세를 몰랐으면 어머님이라고 부를 텐데 누님. 예, 10살 차이밖에 안 나네요, 저랑요. 누님 반갑습니다. 조카 제가 잘 챙길게요.
4: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그리고 아까 그 성윤 씨가 그 이야기를 나눈
4: 네.
1: 중에 어린 시절 본인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편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4: 아유, 엄청 시끄러웠죠.
0: 위에 집에서 쫓아왔었어요. 시끄럽다고. 노래 좀 그만 들으라고.
1: 층간소음을 이걸로도 해요?
0: 네.
1: 쿵쿵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니까요. 층간소음을 노래로 받았습니다.
3: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가요?
4: 아,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0: 아,
3: 어머니께서는 지금 대전에 계십니까?
4: 네네.
3: 아, 또 대전에 계시면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또
0: 네.
3: 따님을 걱정해 주시고.
0: 맞습니다.
3: 네.
1: 어머니, 지금 미스트로 포 콘서트 대전을 했나요?
0: 아직 안 했습니다.
1: 예정이 있죠?
0: 아직요? 예.
1: 아, 그때 어머니
4: 4월,
1: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3: 네.
1: 내려오면.
4: 아우, 그럼요.
1: 너무 뿌듯하겠다. 어머니, 국악을 하다가 트로트를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반응이
4: 네.
1: 어떠셨어요?
4: 워낙 내가 국악에 애착이 많았던 날이라 걱정을 많이 했죠.
1: 네.
4: 또한 번도 경험이 없던 트로트를 하겠다고 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4: 근데 뭐 어릴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서울로 가긴 했는데,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선배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선배를 믿고 진실했으면 편해요.
1: 약간
4: 근데
1: MG 엄마 느낌.
4: 아빠는 미스터 트롯, 첫째부터
0: 아버지였습니다.
4: 엄청난 애청자라서,
1: 네.
4: 아니, 애청자라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0: 맞습니다. 엄청 좋아하셨어요.
1: 충분히 자랑스러운 딸이죠. 너무 자랑스러운
3: 네,
1: 딸이죠.
3: 어머니께서 또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또 그때
4: 네.
3: 막상 또 이렇게 경연 때또 마음을 많이 또 졸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마음 어떠셨어요?
4: 아, 솔직한 마음으로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1: 어머니, 제가 뭐제 입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그 미스트로 4 결승 때, 제가
4: 네.
1: 투표를 두 명한테 했습니다.
4: 네?
1: 두 명을 찍었거든요, 제가 투표할 때.
4: 정말요?
1: 그 중에 한 명이 성윤 씨였어요.
0: 아, 다른 한 분은
1: 말을 못하겠습니다.
4: 와,
1: 나머지 한 명은 얘기를 못하겠어요.
0: 아, 궁금하다.
1: 예.
4: 정말
1: 근데
4: 감사합니다.
1: 그분들이 다 진선미가 됐습니다. 자, 2분의 1이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럼 특정지어서 뭐 얘기를 못하겠네요.
3: 그때 또 네, 마음 많이 졸이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홍성현 씨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0: 너무
3: 그때 기분이
4: 감사합니다.
3: 어떠셨어요?
4: 지금 생각해도 진짜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결승 때보다 준결승 때, 이제 저는 유니집에서 이렇게 보고, 아빠는 대전에서 방송을 따로 봤는데, 4-5 안에 들고 나서 둘이 전화 통화하면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엉엉 울었어요.
0: 두 분이서 엉엉
4: 근데 이제 4-5 안에 된 것만으로도 저희는 진짜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막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거기다 생각지도 않은 미까지 해서 진짜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결승전 때는 국민들이 뽑아주는 예,
4: 네.
1: 탑 세븐, 탑 파이브잖아요.
0: 너무 감사하죠.
1: 예.
4: 네.
1: 아, 저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예. 아, 못 들어가 봤구나.
3: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3: 아까 성윤 씨가
4: 네.
3: 어머님을 그 토끼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4: 네.
3: 우리 성윤 씨는 우리 어머니께 어떤 딸인가요?
4: 우리는요. 인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린 우리 딸인데

0: 소울메이트.
1: 함께할 내 편이자 진짜 친구.
2: 맞습니다.
1: 그래서 제 휴대폰에도 영원한 내 편 온 딸랑구라고 주장되어있어요.
3: 딸랑구. 아이고 아이고
2: 딸랑구.
4: 진짜 말 그대로 친구처럼 지내시는 그런 사이시네요.
3: 그러니까 아니, 보통 그 네. 이게 모녀 관계를 보면 다 애틋하고 엄청 진짜 어떻게 보면 자매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가 그렇게 지내거든요. 딸이 부족해.
2: 너무 좋네요. 네.
3: 아버지랑은 10초 이상 통화를 안 하는데 어머니랑 10분 안으로 통화를 안 해요. 3시간도, 엄마랑 3시간 통화해요, 저는.
2: 진짜요?
3: 예.
2: 너무 저도, 좋다.
3: 저도 우리 엄마한테는 토끼예요. 저도 토끼입니다. 아, 부끄럽다, 토끼라.
2: 토끼라. 아이고.
4: 좋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또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님께도 뭐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해주셔도 좋고. 네.
2: 예, 어머니, 제가 앞으로도 효도 잘 하고 참 잘 모신다는 표현이 지금 25살에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효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1: 엄마 네. 사랑해.
4: 우리 어머님도 우리 성윤 씨께 응원의 한 말씀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아, 네. 제가 요즘에 콘서트를 따라다니면서 몸으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희가 엄마 아빠만의 딸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딸이고 손녀이고 뭐 조카라시는 분도 계시고
2: 맞아요.
1: 누나, 언니 막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네, 그분들한테 이제 받은 사랑을 보다 부탁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노래 많이 부르고 많이 활동해서 예쁜 모습 자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잊지 말고 끝까지 우리 은희 지금처럼 사랑 많이 받고 위로하고 행복주는 그런 자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사랑해요.
2: 오시는데요 지금?
4: 이 세상 어머님들의 마음.
3: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성윤 씨를 키워주셨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키워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옆에서 우리 남궁지 씨도 옆에서 네.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너무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보통은 원래 이제 딸이 울고 어머니가 이제 안 우시는데 이게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중간에 코어 드시지 마시고.
2: 죄송해요. 이제 습관이거든요.
3: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4: 자, 첫 번째 코너에서요. 우리 예. 키워드로 홍성윤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저희가 밸런스 게임으로 홍성윤 씨의 취향을 세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 오, 밸런스 게임.
3: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 네.
3: 자, 3초 안에 대답해야 됩니다.
2: 3초요, 예.
3: 자, 바로 갑니다.
2: 예.
3: 자, 문제 주세요.
2: 세상에 가야금.
4: 오, 굉장히 멀었습니다. 예. 야. 더 친한 사람.
2: 아, 길러온.
3: 오, 어이야.
4: 더 뿌듯한
2: 사람. 미스트로포 3위.
3: 어이, 저 방금 너무 빠른데? 아. 네, 칭찬.
4: 더 기분이 좋았다, 아. 칭찬은.
2: 아, 김수희 선생님을 훔치고 싶어.
3: 오, 예.
4: 눈웃음이 더 매력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3: 하지마!
4: 나상도, 네?
3: 하지마! 제발 네. 좀!
2: 아, 홍성윤.
4: 아, 예. 좋습니다.
3: 하지마요!
4: 네.
3: 아, 왜 꼭 5번에 나 나오더라?
4: 야, 진짜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2: 아, 예.
3: 야, 첫 번째 가야금.
2: 네.
3: 마이크 가야금. 더의 차이 가는 곳. 가야금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를 네. 좀 들어봐도 될까요?
2: 아, 마이크도 너무너무 좋고 노래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은 네. 가야금이 없었다면 제가 그 마스터 예심에서도 아마 그게 조금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금이 제 몸값보다 비싸요.
3: 아, 예. 그래요?
2: 제 몸보다 비싼 친구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산 친구인데 네. 정말 비싼 친구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저는 우산을 안 쓰고 악기를 씌워주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 가야금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3: 진짜 금이네요.
2: 네, 네. 금입니다.
3: 금이네.
2: 가야금.
4: 그 방송 첫 무대에서 가야금 연주하시면서 노래하셨잖아요.
2: 맞습니다.
4: 아, 너무 멋졌습니다. 진짜로.
3: 가야금 12줄이죠?
2: 예, 12줄도 있고 요즘에는 조금 개량돼가지고 18, 18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25현 가야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심 때 들고 왔던 건 25현 가야금입니다.
4: 다음 질문으로 또 더 친한 사람 중에 최재명 씨 대 길려원 씨. 길려원 씨를 선택.

0: 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최재명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재명 오빠는 네. 너무 좋아하고 이제 가족 같은 사이다 보니까 친하다 만다 그거를 가릴 수가 없어요. 너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시고 저의 은인 같은 존재예요. 그 미스트롯4 처음에 나왔을 때도 재명 오빠가 재명 오빠와 그리고 재명작 분들이 아니셨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재명 오빠는 감히 그 우열을 나눌 수 없는 저에게 은인 같은 존재시고요. 아,
2: 근데 조금 타이밍이 섭섭했어요. 약간 저 화면이 딱 뜨자마자 에잇! 들려와! 근데 아, 그리고 에잇! 이거는 최재명 씨를! 아,
1: 그리고 제가 이성보다는 동성이랑 더 친한 사람이라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려원이를 선택했습니다.
2: 려원 씨랑은 굉장히 친한?
1: 오, 네, 제 동생이랑도 동갑이고 려원이 언니랑 네.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서로 의지하는
0: 길려원 씨랑 한 살 차이?
1: 두 살 차이.
0: 두 살 차이시죠? 네. 네, 진짜 가깝게 지내시더라고요.
2: 이게 경연하면서 친해지신 거예요? 네, 네. 아, 그전에는 몰랐다가?
1: 네,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가
2: 아, 이게 또 같은 어려운 순간, 어려운 네. 시기를 함께 겪으면 네. 약간 우리 군대로 치면 전우회라고 하잖아요.
1: 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전우회 같은 느낌이
2: 약간 그 경연애가 생겨요. 예. 예. 그래서 더 이제 애틋해지고 똘똘 뭉치는 거죠.
0: 또 나이대도 비슷하시니까
1: 맞아요,
0: 서로
1: 맞아요.
0: 통하는 네. 이야기도 많으실 거고
1: 맞습니다.
0: 아, 자,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았던 칭찬 중에 김용비 씨의 최재명보다 노래를 잘한다. 네, 우리 김수희 선생님의 훔치고 싶은 목소리다. 그래서 김수희 선생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1: 네. 이게 김용빈 선배님은 마스터 예심 때 해주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김수희 선생님은 레전드 미션 때 해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김용빈 선배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했지만은 아, 저는 아직 재명 오빠보다는 조금 멀었습니다. 선배이기 때문에 야. 저희 선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빈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지만은 레전드 미션 때 그 제가 노래를 했던 레전드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는 아, 정말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죽기 전에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그런 극찬이었습니다.
2: 사실 그 이제 오디션 때 이런 대선배님들께서 아니 그 혼내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1: 맞아요.
2: 이 정도 발언은 극찬이에요.
0: 아, 진짜로 진짜
2: 정말 극찬이에요. 네.
1: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훔치고 싶은 거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한 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 진짜 다양한 정말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2: 네. 귀여워.
1: 감사합니다.
0: 이 다음을 한번 말씀을 한번 예. 해주실까요, 직접?
2: 예. 네. 저 얘기 못 하겠어요. 왜 전지 모르겠네요. 네.
0: 아,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눈웃음이 더 매력적인 사람은?
2: 근데 지금 느낌은 보세요. 이게 홍성준 씨는 지금 약간 되게 신 오렌지를 먹은 표정이에요. 네. 이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고. 저는 이거, 아, 맞아요. 트랄라 브라더스 때 야. 찍은 사진이네요.
1: 옷도 핑크색으로 또 그렇죠. 아름답게.
2: 핑크하죠?
1: 네.
2: 근데.
0: 본인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2: 사실 약간 좀 섭섭하긴 하네요. 이렇게 또 예의상 나를 선택할 수도 네. 있는데 본인을 선택했다는 건 그건 자신이 있다. 네. 아니면 나의 나상도의 눈웃음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해명해 보시죠.
1: 아,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좋으시지만은요. 제 눈웃음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예. 그래서
2: 뭐. 한번 이 카메라 2번 네. 카메라를 보고
0: 예, 예.
2: 한번 딱 보고 우리 한번 이렇게 네. 웃어볼까요?
1: 예.
2: 자 하나 둘 셋.
0: 아 귀여워. 야, 아, 두 분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저도 송일 씨께 한 표.
2: 나도 한 표. 네.
1: 감사합니다.
2: 3대0.
1: 네. 감사합니다.
2: 예. 아. 잠깐만, 막 이렇게 지금 눈웃음 때문에 네.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예,
2: 댓글 달리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0: 예,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간동님께서 나상도 씨 웃는 사진을 보니까 매운 라면 땡깁니다. 라고. 아, 좀, 조금, 예, 지금 느끼하시는. 아,
2: 약간 그, 이게 되게 미식거리였어요? 미식거리는 그런 느낌이세요?
0: 아니 그 정도 아니 울지 마세요.
2: 죄송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2: 제 그 미소를 보시고 우리 성민 씨 미소를 보신다면 내려갈 겁니다. 예.
0: 좋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밸런스 게임. 네.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너무너무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신 우리 홍성윤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자,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보내주신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 떨려요.
2: 별남님께서 네. 홍성윤 가수님은 언제부터 노래를 좋아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1: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안 하고 입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몸이 막 그래요. 막 애를 꼬여요. 그래서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응예 이러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0: R&B를 태어나셨어요.
1: 응예 예 이러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2: 태어날 때 그 응예도 뽕기가 있네요.
1: 응예
2: 뽕기가 있어.
1: 예.
2: 오, 좋아. 바람결님께서 성윤님의 롤모델이 궁금합니다. 길려원 씨 외 또 친하게 지내는 선배나 동료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롤모델이 누구십니까?
1: 저의 롤모델은 정말 아기 때 그 영상도 있어요. 제 그 SNS 들어가 보시면은 세 살 때 네. 어머나를 불렀던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도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늘 그 카세트 테이프를 장인정 선생님 거를 그렇게 틀면서 산책을 하시고 저를 데리고 그 뒤에 자전거 앉으시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장인정 선생님의 노래를 달고 살았었고 또한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인정처럼만 되라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가지고 저는 장인정 선생님을 롤모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홍성윤정.
0: 네?
2: 좋아요.
0: 좋아요. 배우들은
1: 달라요, 달라요.
2: 저희가 또 언어 유희가 되니까 되잖아요.
1: 이게
2: 말장난이 되니까.
0: 알겠습니다.
2: 그리고 또 우리 여원 씨 외에 또 제일 또 친한 선배랑 후배는 누가 있을까? 동료.
1: 저는 사실 다 저희 탑 세븐 멤버 언니들, 동생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일곱 명이 이루어졌는지 저 포함해서 예. 일곱 명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저희 탑세븐 멤버들을 모조리 다 뽑고 싶습니다.
2: 이게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0: 맞아요.
2: 성윤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모든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본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리고 또 성윤 씨 성격을 보면 이게 약간 안 좋은 것도 되게 이쁘게 볼 것 같아요.
1: 약간 그런 거
2: 긍정적으로.
1: 약간 그렇게 네. 조금 안 좋은 점이기도 한데 네. 무조건 좋게 보려는 그게 있어가지고.
2: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진짜 우리가 음식을 줄 때도 만약에 누가 온전한 음식을 줄 때도 있고 반 먹은 걸 줄 때도 있잖아. 왜 나한테 반 먹다 남은 걸 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이나 남겨줬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반이나
1: 먹습니다.
2: 남겨줬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일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0: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십니다.
1: 네. 선배님들 네. 또한 그렇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진짜 시간이 또 벌써 반이나 갔어요. 반이나 남았는지 반이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0: 네,
2: 됐습니다.
0: 아쉽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요.
2: 네. 네. 자, 나산도
0: 남궁진의
2: 크럼열전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저는 아까 그 레전드 선생님이신 김수희 선생님의 노래인데요. 화등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 훔치고 싶은 목소리, 바로 그 노래.
1: 예. 아, 자신 없지만, 예.
0: 오늘 이 노래를 준비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1: 화등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 네, 나도 좋아. 나도 좋아.
1: 근데 이게 원키로 해가지고 조금 낮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원곡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2: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홍성윤 씨의 화등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홍성윤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잠시 후에요. 홍성윤 씨와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윤 씨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거라고 생각해요.
1: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해요.
2: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3: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4: 초심 잃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5: 고마워. 나도.
0: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6: 자, 하나 둘 셋.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5: 1번 하겠습니다.
0: 연애요? 연애?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2: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0: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4: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4: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자재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기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양국의 세계평화기원법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서로의 교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월정사조지 정념스님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불교의 역할과 리더십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스님은 자리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한국 불교학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산하 교직원과 연구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계사가 점차 사라져가는 세식 풍속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계승한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대를 아우르는 창포 청정 의식으로 전통 계승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갓 20살부터 제입대를 택한 스님까지 청년 포교 원력을 세운 5명의 스님이 군승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불교계의 우호를 다지는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양국의 세계평화기원법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서로의 교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엘리야쿠지 석가당에 들어서는 한국 스님들. 16세기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인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사찰 대부분이 불에 탔지만 석가당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일본 스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한국 전통의 삼정례를 올리며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고 한국과 일본 불교의 공동법회가 봉행되는 대강당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제43차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세계평화기원법회. 1년 만에 다시 만난 양국 불교계 대표 스님들은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2: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우정과 성원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고귀한 유산입니다. 청소년 교류대회처럼 젊은 세대가 불교적 가치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1: 법회는 일본 천태종 종정에 해당하는 좌주를 맡고 있는 후지 코우켄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대표단 스님들은 일본 전통의식에 참여해 한국어로 축원을 올리고 한일 양국의 국군 융성과 인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일한불교 교류협의회 이사장 토마츠 기세 스님은 한국 대표단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전날 열린 학술 강연회가 불교도의 자세를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3: 第43回 日韓 한日 仏教文化交流大会が 天台宗 総本山 比叡山 延暦寺様を会場に 盛大に 開催されましたこと 心より 御礼申し上げます.
1: 한국 측에선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인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가 50년간의 양국 교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록경 정사는 1200년간 엔야쿠지를 밝힌 불멸의 법등처럼 양국 불교계가 굳은 믿음으로 모든 존재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4: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 이란 불교 교류의 법등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 앞으로도 양국 불교계의 우호와 신뢰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학술 강연회와 환영만찬, 세계평화기원법회까지 1박 2일간의 교류를 마친 양국 불교계는 내년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5: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반세기 동안 이어온 양국 불교계의 교류는 일불제자로서 중생구제의 앞장선 보살행으로 거듭났습니다. 일본 교토 엔야쿠지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월정사조지 정념스님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불교의 역할과 리더십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신간 출판 기념회에서 자리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0: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76일 앞두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사실상 출사표에 준하는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어제 오후 서울 엠베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린 신간 퇴후 정념 시대를 깨우다 출판 기념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원로 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과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현장에 뜨거운 감자는 단연 총무원장 선거였습니다.
1: 정념 스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이 세계를 화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2: 모든 중생들이 오직 고통에 있어서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정념 스님께서 따뜻함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0: 정념 스님은 북토크를 통해 책의 핵심 메시지인 계문발차를 언급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님은 인공지능이 몰고 올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 불교 역시 3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 시대를 깨우고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시대에 걸맞는 길, 미래로 향하는 길,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 미래를 향하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한국 불교 또 온 인류의 길, 그 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0: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출마 배경과 종단 개혁 과제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사실상의 출사표냐는 질문에 스님은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물질 문명의 전환기 속에서 종단 역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 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과 대중의 열망은 결국 선거를 통해 표출되기 마련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대중들이 원하고 종단의 염려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면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 이제 자리가 주어지면은 뭐 마다한지는 없겠죠. 그동안에 대중이 바라는 종단의 모습, 부정적으로 비칠 때는 또 대중의 욕구나 이런 게 강하게 분출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들, 선거를 통해 예, 또 표출되기 때문에
0: 책에서 강조한 시민보살운동과 인드라망 세계관을 종단 운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월정사에서 단기 출가 학교나 문화축전으로 대중과 소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올해로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가 한국 불교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합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동국대 산하 교직원과 연구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는데요. 만해마을에서 열린 워크숍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이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 모였습니다. 학교법인과 서울 경주 양캠퍼스 교수진, 의료원과 산하학교 교직원까지 200여 명이 대규모 워크숍을 가진 건 동국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아 대학의 뿌리인 불교학을 세계 최고 수준 반열에 올리기 위해 전면적인 원력 결집에 나선 겁니다.
7: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활발히 오가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6: 윤재용 총장이 진단한 동국대 불교학의 세계 경쟁력은 현재 8위권 수준. 카이스트가 공학을, 연세대가 경영학을 브랜드로 삼아 도약했듯 동국대는 불교학을 초격차 브랜드로 삼아 세계불교 연구의 중심 기지로 올라가야 한다고 윤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4대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는데 총장 직속 글로벌 불교도약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불교지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해외 석학들이 국내에 실제 체류하는 석학빌리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학자 양성 파이프라인을 만들 계획도 밝혔습니다.
8: 5년 단위에 불교학 세계화 로드맵을 공식 선포하고 매년 그 이행 현황을 국내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책임 경영 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6: 이 자리를 동국 건학 120주년 산림법회로 표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인 이사장 돈관 스님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전통 대중공사 정신을 되살려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0: 것을 요청했습니다.
1: 우리 하나하나가 이 동국대학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동국대학은 머지않아서 큰 뿌리 속에 큰 잎과 줄기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0: 이어 진행된 특강과 대담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현대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불교 교육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불교가 지닌 인간 내면의 성찰과 지혜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틀간의 워크숍에서 결집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불교학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음력 5월 5일 단오는 모내기를 마치고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다가올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데요. 조계사가 점차 사라져가는 세시 풍속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계승한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창포청정의식으로 전통 계승과 세대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조계사 앞마당이 오색 연등과 창포 향기로 가득합니다. 한낮 더위가 30도를 웃던 어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를 맞아 불자와 시민들이 조계사에서 한 해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화엄신중 단오제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과 국장스님들이 동참 불자들의 손을 창포물로 씻어내며 애군이 물러나고 평안하길 기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자리로 전통 계승과 공경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4: 이런 걸 하는지 몰랐는데 처음 해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뭔가 나쁜 기분이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3: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불교의 중요한 가치, 효사상을 단오라는 전통 세시 풍습과 결합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합의 장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5: 세시 풍속 잊혀져가는데요. 이걸 다시 살려서 우리 세계의 평화와 또 우리의 가정의 평온함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는 의미로
3: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애군을 쫓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세시 풍습이 도량 곳곳에서 재현됐습니다. 특히 화기를 누르기 위해 소금단지를 주요 정각에 봉안하는 의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다의 상징인 소금으로 화기를 다스려 화마에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이지만 지금은 현대사회 곳곳에서 분출되는 분노와 갈등이라는 정신적 화기를 다스리는 의미가 더 큽니다.
6: 오늘은 욕심을 내는 날이 아니라 화기를 누르는 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불자로서 하루의 삶을 잘 살았으면 그것이 올해 1년을 채운다면은 정말 떳떳하고 신심 있고 자랑스러운
3: 전통을 현대사회에 만든 새로운 문화로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조계사는 내일 부채 만들기, 북궁체험, 중마놀이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오제와 연계해 운영합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 속에서 현대사회 갈등의 치유책을 찾아가는 불교계의 노력은 국민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스님들도 군복무를 할까 하는 호기심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을 텐데요. 갓 20살 된 스님부터 재입대를 택한 스님까지 청년 포교 원력을 세운 5명의 스님이 늠름한 대한민국 장교 군승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 현장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행과 열을 맞춰 선 군인들이 우렁찬 경례로 충성을 다짐합니다. 어제 군종장교 양성의 요람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총 46명의 장교 중 육군 4명, 해군 1명, 총 5명이 늠름한 대한민국 군승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7주간 군종 업무와 전장 군종 상담, 회복 탄력성 등 병과학 지식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췄습니다.

0: 충성과 책임,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무장된 여러분은 강한 군의 핵심인 정신력과 심신의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5세에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해 4년의 학사 과정을 마치자마자 군포교 최일선에 뛰어든 20살의 여여스님. 은사인 시흥 진덕사주지 종암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군승의 길을 선택했다며 젊고 활기찬 포교를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2: 이는 병사들과 가장 가깝고 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가깝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 볼 생각입니다.
1: 공군 군승으로 전역 후 청도 이서중고교 교법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큰절에서 청년법회를 지도해온 미공스님. 그동안 쌓아온 청년포교 노하우를 바탕으로 육군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의 삶을 어루만지겠다는 재입대 포부를 밝혔습니다.
3: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만 잘 구사한다면 병사들이 많이 법당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군 생활을 넘어서 삶의 영향에 더 중점을 두고 한다면.
1: 임관식 직후 호국 남성사 대웅전에서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과 임관한 스님들의 은사와 도반, 신도들이 참석해 아낌없는 기대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4: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당당하게 그렇게 처신하고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 다섯 명의 신임 군승은 오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임관을 신고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전투 최전선에 있는 교고지 부대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 군종사관 84기로 임관한 다섯 명의 군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부처님법으로 국토방위와 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6: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를 힙하게 즐기는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엄숙한 전통의식과 흥겨운 현대 공연을 결합해 종교란 틀을 깨고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스님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야광봉을 흔들며 일상의 지친 마음을 치유했던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장엄한 범패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웁니다. 한국불교 전통 의식 음악인 범패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를 바라봅니다. 범패의 울림이 이어진 뒤 행사장은 흥겨운 축제장으로 변합니다. 형형색색의 야광 막대기가 객석 곳곳에서 흔들리고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깁니다. 스님과 어르신들 역시 자리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무대와 하나가 됩니다. 불교 전통 문화를 시민들과 나누고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민 불교문화축제 현장. 이번 축제는 식전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범패와 의례체험, 퓨전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8: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불교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상생의 불교 문화가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7: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은 장엄한 범패와 화청을 선보이며 한국불교 전통의식 음악의 깊이를 전했습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이러한 불교 문화가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K-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
9: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가 힙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불교가 종교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패션 그리고 명상과 같은 일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 장구와 해금 등 전통 국악기에 드럼과 일렉 기타의 강렬한 사운드가 더해지며 무대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공연을 함께 즐겼고 행사장은 세대와 종교를 넘어 모두가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장이 됐습니다.
10: 공존하며 살아가려면 이런 종교적 행사가 마음이 편하고 정화되고 승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7: 전통의 무게감은 지키면서도 대중과의 거리를 좁힌 불교 문화 축제. 범패의 장엄한 울림과 흥겨운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흥겨운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6: 한국불교학회가 회장의 자현 스님을 재선출하고 외연 확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어제 26대에 이어 27대 회장의 자현스님을 선출하고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졌습니다. 자연스님 취임식에 참석한 월정사주지 정념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스님은 한국 불교학 발전이란 중차대한 소임을 잊지 말고 역대 스님들의 업적을 교학으로 잘 승화시켜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 기울어진 중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생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자연스님은 재취임과 함께 한국불교학회 발전기금 1천만 원을, 해묵스님과 승우스님, 월정사 금강경 봉찬회 등도 잇따라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오대산을 중심으로 역대 스님과 월정사의 발전 과정 등을 짚으며 오대산의 현대와 미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이자 서양인 최초의 티베트 불교 출가자로 알려진 로버트 섬원 교수가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로버트 섬원 교수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 우드스탁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0년대 인도에서 인연을 맺은 14대 달라이라마는 유가족에게 보낸 조문을 통해 섬원 교수는 뛰어난 불교학자이자 오랜 친구였다며 티베트 불교와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추모했습니다. 섬원 교수는 1965년 미국인 최초로 티베트에서 출가했으며, 이후 환속해 컬럼비아대에서 30년간 티베트 불교 경전 번역과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또 달라이라마의 요청으로 1987년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 등과 함께 비영리 문화단체 티베트 하우스 US를 설립해 티베트의 고유 문화와 전통 보존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부처님 교화 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강화도 그리고 보문사 전등사도 있고 강화도는 수중 중생들과 더불어 사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경 주지스님의 요청을 받고 온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수한 수중 중생을 희생시킨 영혼을 천도하고자 왔습니다. 천도를 안 하면은 감정이 생깁니다. 원한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공덕이 사라집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수중 중생들을 편안하게 다스려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런 존재로 승화시켜 놓고 역시 수중 중생들 상대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복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주지스님, 원경스님이 종단 여러 가지 소임을 맡다가 이제 오셨어요. 아마 템플스테이라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절에 와서 몇 박 머무는 그런 사업단장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몇 년 동안 잘하셨어요.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템플스테이 하면은 우리 원경 스님의 업적이 녹아내려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우리 종단의 사업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경 스님이 그런 큰 일을 하셨다가

여기를 오셨는데 제 일생이 내가 왜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와서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었대요. 하루도 못 쉬었대요. 이제 용왕대제 끝나면 하루나 이틀이나 좀 쉬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허용이 될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님들 생활 정말로 힘들고 고달픕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기 앉아 계시죠? 나는 지금 높은 자리에 있게 의자 놓고 이렇게 앉아 있죠? 자리 바꿀까요? 여기 한번 앉아 보실래요? 바꿉시다. 정말로 스님 생활, 스님 노릇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주지스님의 부탁을 받고 내가 지금 몇 시간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스님으로서 실패작이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자들로부터 비난을 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조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스님은 어떻든 삭발 염의하고 장삼을 수하고 부처님 오신 가사를 입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마는 등지고 앉아 있는 분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 거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84,000 대장경의 방대한 진리를 말씀해 놓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다 공부한 사람이 우리 스님들입니다. 이웃 종교는 구약, 신약 두 권이면 됩니다. 그것도 구약은 허는 둥 마는 둥하고 신약 하나 가지고 먹고 삽니다. 우리 스님들은 1000배가 가까운 8만 대장경을 배경을 업고 해인사 8만 대장경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을 다 섭렵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아갖고 있는 것이 스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표관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이 머리가 있습니까? 무슨 복장이 넥타이를 맸습니까? 표관하니까 어떻든 조심해서 모범이 되려고 욕 안 먹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스님들입니다. 내가 여기 강화도 보문사에 기도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20대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조계사 우리 총무원장 스님, 은사스님이 송경산 스님이라고 은사스님인데 거기서 이제 조계사에서 3인 노릇을 했어요.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엄청 잘생겼습니다. 이게 박수를 치는 게 비웃는 겁니까, 스님들? 근데 조계사 근처에 5대 극성 여고가 있습니다. 여고. 한성, 덕성, 명성, 진성, 무슨성, 무슨해서 5대 극성 여고가 있었는데 그 여고 학생들이 점심 때만 되면 조계사로 몰려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때 나는 이제 총무원장 스님 시범이고 좀 형편이 좀 괜찮았어요. 항상 주머니에는 과자 사탕이 빵빵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자 사탕을 갖고서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여고생들 그거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수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를 잡아가려고 노리는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그때 내가 주말이면은 가끔 한 번씩 강화 보문사 가서 저 마구니 떼를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거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마구니 떼들을 물리치느라고 여기 와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80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스님으로 잘 살아왔죠? 네. 제가 주지스님 초청을 받고 왔는데 수중 중생들이여, 그동안 인간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대들을 위한 천도제를 49일 동안 여법하게 하셨고 오늘 그대들을 회향시키는 거룩한 행사를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감정, 모든 한을 다 풀어버리고 그대들도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중중생에서 육지중생까지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인도환생을 해서 인간이 돼가지고 반드시 성불해서 부처가 되십시오. 이런 축원하려고 왔고요. 아울러서 오늘 용왕대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허기에서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 생을 살아가는데 이 수중 용왕대제에 동참하신 이 공덕으로 무장부회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계시는 스님들도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고 나도 그런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온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10분 했나요? 15분 했는가? 예. 이왕 왔으니까 불교 진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불교는 연기법입니다. 이웃 종교처럼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웃 종교들은 신이 만들었다. 기륭 화복도 신이 준다. 그러니까 믿어라, 따르라. 여러분들이 차지한 모든 영광은 나에게 바쳐라. 아직은 독선적이지요. 우리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연법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너와 내가 상호 서로 의존관계, 협력관계, 관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관관계, 협력관계, 의존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고 연기법입니다.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조계사에서 내가 말한 건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뻥이야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뻥이야 그러면 됩니다.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인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만 들었잖아요.

0: 그렇죠? 부모님이. 부모님이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그리고 결혼하자. 그리고 애 낳자. 잘 키우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산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들었죠? 여러분들의 조물주, 창조주는 누구죠? 부모님이죠. 왜 대답을 못할까? 부모님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뭘 가지고 만들었게요? 인연법에 의해서 마음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나자. 그것은 만남 자체는 인연법이지만은 마음 가지고 인연법을 만들었잖아요. 결혼하자. 그것도 마음이 움직였죠. 그리고 우리 애 낳자. 마음이 움직였죠. 잘 키우자. 그것도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탄생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고 팔만사천 대장경에 나와 있는 요약된 진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을 만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옳지. 뻥이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연법 소중합니다. 부처님과 좋은 인연 맺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멍청하게 살지 말고 스님들과 좋은 인연 맺어서 잘 지도를 받으세요. 이웃과 좋은 인연 맺어서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다툼으로 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화내면서 사는 것 더군다나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 다투고 화내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생각만 바꾸면은 우리는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살려면은 좋은 인연 맺어서 사세요. 남편, 아내, 가장 가까운 중생들 아닙니까? 뭐 때문에 싸우면서 삽니까? 거기서 실패하면 매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거기서 행복이 나옵니다. 가족, 일가, 친척, 이웃 간에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도록 좋은 인연 맺어서 살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절에 가서 뭘 배웠느냐? 뻥이야 한마디 배웠고 그 다음에 좋은 인연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에 안으면서 감싸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인연법이라고 하더라. 마치겠습니다.
1: 귀한 감로법문을 해주신 자광큰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작거나 크거나 그 수륙에 있는 뭐 작은 미물부터 뭐 바다의 물고기 아니면 육지에 살아가는 동물들까지 우리는 사실 많은 음식이란 이름을 섭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섭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은 자비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지요. 자비심이 사라진다는 말은 서로 너무 분쟁의 마음이 그 전투적인 분쟁의 마음이 생기다 보니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방생을 하면

그래서 내 마음이 무생명들에게 그 어떤 자비심으로 하는 돌아가는 태양의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방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왕대제에 모이는 줄 이번에 처음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매주차 오면서 회항까지 이렇게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된 걸 보니까 마음도 후련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집이 김포인데 제가 2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너무 기억이 좋았어갖고 이번에 또 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가 좀 안 좋으신데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 건강 발언이랑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등남등녀 발언을 했습니다.
2: 마음이 편안하고요. 억장 소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매년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년 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예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

0: 수단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4: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그 유명한 진간사입니다.
1: 진간사?
0: 아마, 네.
2: 오셨습니까?
0: 스님 잘 계셨습니까?
2: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1: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네. 이렇게 삶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 그게 6-7살 푹 삶아가지고 푹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두부를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0: 네.
2: 그대로

0: 올립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아.
1: 와.
0: 요 끝을 살짝 살짝이 들어줘야 돼요.
2: 이게 연습이 돼야 돼.
0: 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네.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1: 네.
0: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베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0: 절밤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자, 가죽전 만들 건데요.
1: 가죽전. 네,
0: 일단 밀가루를 네. 좀 일단 묻혀주세요.
2: 네.
1: 밀가루인가요?
2: 이렇게 생밀가루를 이렇게 묻히는 네. 거죠.
0: 예, 우선 하고.
2: 네.
0: 거다가 여기다 좀 잠깐 조금만.
2: 담궈요?
0: 담궈가지고.
2: 선생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요?
0: 아니, 아니, 하나씩 하지 말고.
2: 네.
0: 여러 개 해가지고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2: 예, 여러 개요?
0: 네네.
1: 스님, 불 조절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0: 좀 중간불.
1: 중간불.
2: 이거를 좀 털까요?
0: 네, 예, 털으세요. 털고.
2: 네.
0: 너무 많이 털면은 밀가루 기운이 없으면은 야가 타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조금 붙여놓으세요. 네.
2: 네.
0: 그래가지고.
2: 네.
0: 그거를 두 덩어리 좀 같이 엮어놓으세요. 일로. 네. 네. 조금 더. 네. 익어야 되니까. 네.
2: 네,
0: 예. 네. 그거 하나 하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고. 네.
2: 조금 더
0: 안에
3: 고구마
0: 할까요? 네, 예. 네, 네. 이거를 살짝이 조금만 모양새로. 네.
3: 올려가지고.
0: 네. 자, 이게 뒤집어 주세요.
1: 네.
0: 잘 뒤집어야 됩니다. 오, 오. 예, 됐습니다. 아, 괜찮아요. 됐어. 쭉쭉 누르고 익어야 되니까. 기름 조금만, 기름지.
1: 이게 무로 하니까 원래는 붓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공적인, 그게 녹으면서 또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이 무로 하니까
0: 자연스럽잖아요.
1: 너무 자연스러워요.
0: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뭐 채소 끓일 때 갈라내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 재활용해도 돼요.
1: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2: 스님, 이게 가죽을 센 걸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무쳐서 먹을 수 있는데
0: 네네.
2: 전으로 먹으면 특별한 그런 게 있을까요?
0: 향기, 향기롭잖아요. 쌤.
2: 아~
0: 예. 삶아서 먹으면 향기가 감소되잖아요.
2: 아~
0: 그리고 저는
2: 예.
0: 가죽 부각할 때도 센 걸로 하지 쪄서 안 합니다. 질겨서. 생으로 여기다가 찹쌀풀 해가지고 전 말릅니다.
2: 아~
0: 생으로 찌지 않아요. 절대 찌면은
2: 네.
0: 질겨서 못 써요.
1: 스님, 이 나물, 가죽나물 전을
2: 네.
1: 외국 배우가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0: 아, 누가 좋아하냐면은 리차드 버...
2: 리차드 기어.
1: 리차드 기어.
0: 네, 예. 가죽 부각을 좋아했어요.
2: 연천보다 아~ 가죽 부각이 네네. 말고. 아. 나 리차드 기어 좋아하는데.
1: 너무 멋있죠.
0: 불자잖아요.
2: 네. 불자잖아요, 완전.
0: 자, 이거 다 껐죠?
1: 껐습니다.
0: 예.
2: 스님, 이거 드릴까요?
0: 아니, 거기다 그거 몇 개 드러내고 그거 조금 요령 있어야 됩니다.
1: 엄청 바삭해요.
0: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1: 야.
0: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0: 세 번째 음식은요. 엄나물 무침입니다.
1: 엄나물 무침.
0: 보통 개두릅이라 그러는데요. 요 쌉싸름한 게 관절에 좋고 신경통 통증에 좋다 그래서 이 음식을 잘 좀 먹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끓고 있는 거 같습니다.
1: 와. 네네. 소금을 조금 자 소금 좀 넣고요. 네?
0: 소금 넣고.
1: 네. 요럴 때는요. 네. 뭐부터 넣냐면 요 끝머리부터 넣어주세요.
0: 끝머리가 제일 두꺼우니까.
1: 네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먼저 넣으세요.
0: 먼저 네. 넣고 살짝 익혀가지고.
1: 네. 뚜껑을 열고 삶습니다.
0: 네.
1: 뚜껑 닫으면 누르무리해지기 때문에 네네. 뚜껑을 이제 열고 네. 끓어야 됩니다.
2: 아우 이걸 쉐이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죄송합니다. 한번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이거 한번 보고 끓기 시작했는데 여기 물렀나 안 물렀나 한번 보세요.
0: 네,
1: 손으로 조심해야 돼. 덜 물렀지.
0: 조금, 네, 조금 더 네,
1: 조금 더 있어야지.
0: 봄에 이렇게 두루부루 이렇게 쌉싸름 맛 예,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1: 예, 예,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제가 그랬잖아요. 봄에는 부자 되는 계절인데 땅이 녹으니까 먹을 게 지천이라서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여기에 특성적인 맛이 나옵니다. 아, 가만 있어 잠깐만.
0: 네, 살짝 보시면.
2: 스님 이제 된 것 같아요.
1: 됐어요?
2: 네.
1: 꺼서 요걸 여기다가 놓고 예. 네.
2: 침 한번 찍으세요.
1: 아 됐어요 됐어. 어우 잘 삶아졌어.
0: 아.
1: 하얗게 잘 삶아졌네. 셰프는 음식을 잘하게 생겼어요.
0: 감사합니다.
2: 스님 제가 했어요.
1: 아 그랬어요?
0: 감사합니다.
1: 박성 스님도 음식 잘하잖아요.
2: 그건 아니고요. 스님 제가 여기를 짧게.
1: 네네. 꼭 짜가지고 주세요.
2: 네.
1: 향긋한 냄새가 나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무치는데 조물조물 무쳐야 되는데 뭐를 먼저 넣느냐. 자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2: 스님 이거 간장을 넣...
1: 아니요, 아니요. 참기름 먼저 넣어야 됩니다.
2: 참기름요?
1: 오? 봄나물은 참기름부터 먼저 넣으세요.
0: 아, 이유가 뭔가요?
1: 참기름 넣으면 참기름 고소한 맛이
2: 예.
1: 나물에 이렇게 배는 느낌이 들잖아요.
2: 아, 전체적으로? 네. 다른...
1: 겉절이 할 때는요. 네. 참기름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겉절이는.
2: 스님 참기름입니다.
1: 네, 예.
0: 아니, 보통은 이제 향이 예. 많이 나는 기름은 마지막에 예, 예. 넣기 마련인데 예.
1: 조림새 할 때는 마지막에 참기름 뿌리잖아요.
0: 네,
1: 그렇지만
0: 네.
1: 나물 물질 때는 참기름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조물조물해서 직간장은
2: 예.
1: 이렇게 요걸로 근데 마야 안 넣습니다.
2: 네. 깨소금요?
1: 네,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통깨 같은 거는 조림새 통깨 넣지 이렇게 넣는 깨소금을 넣지.
2: 깨소금.
0: 그렇게 이렇게 조금 빠야지 향이 더 많이 올라오니까.
1: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무쳐볼게요. 조물조물.
0: 네. 지금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2: 세 가지.
1: 세 가지잖아요. 여기는 설탕 안 들어갑니다. 약이기 때문에.
0: 네.
1: 근데요, 간을 한번 보세요. 자, 아.
0: 아.
1: 자, 스님도 음미해봐.
0: 스님, 이게 봄향을 해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봄향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나물 안에.
1: 왜냐면은 저희들이 인위적인 인공 조미료를 안 넣잖아요.
2: 네.
1: 그냥 자연적인 거.
2: 네.
1: 그냥 나무에 달린 버섯 따다가 하고
2: 네.
1: 그리고 저는 텃밭에 가서 호박 따가지고 와서 하고 뭐 없어요. 언젠가는 저기 벨기에 여왕이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20명씩 와. 그래서 내가 세 번, 네 번 오더라고요. 근데 왜 진간사 오냐고 다른 데 가서 좀 하라 했더니 인터넷에 진간사가 최고 자연적인 음식을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줄 알지. 자, 한번 다시 맛보세요.
2: 이렇게 고강할 줄은 몰랐어요.
0: 서양의 음식을 간을 할 때 조미료를 안 쓰고 향신료를 많이 써요.
1: 그 저희들은 향신료를 안 쓰잖아요, 별로.
0: 그래서,
1: 향신료라고 생강이라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음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찰 음식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2: 아.
1: 그래, 저희들은 모양을 좀 낼 때 뭐를 좀 하냐. 홍고추를 조금 위에다 뿌립니다, 약간. 이것도 그냥 고명으로 생각하면 돼요.
2: 확실히 색이 살아.
1: 자, 세 번째 엄나물 무침 완성되었습니다.

0: 마지막 요리는 뭔가요?
1: 아, 저희들 네. 깻잎 배무침을 조청 좀 넣고 네. 죽염 좀 넣고 매실청 넣어서 이거 갈아가지고 같이 네네. 만들 거거든요. 네네.

0: 근데 깻잎이랑 배랑 사용하는데 잘 어울리는?
1: 예, 어울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넣고 뻘겋게 뭐 졸인다든지 뭐 그렇게 간장 넣고 시커멓게 하는데 저희들은 맑게 예, 맑게 배무침을 지금 넣어가지고 할 거니까
0: 지금 이렇게 가면 되나요?
1: 네네.
2: 오, 진짜 잘 익혀요.
1: 배무침을 넣어다줘.
2: 부어주세요.
0: 네. 금방 잘 갈렸습니다.
1: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좀 모자리면 또 하고 죽염 조금 넣고
0: 죽염 반 배에다 죽염을 넣습니다.
1: 네. 매실청 좀 주세요. 매실청. 아, 고개. 이걸로 좀 넣어주세요. 두 숟갈만. 넉넉히 넣어도 돼요. 네. 청고추, 홍고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0: 막 고춧가루만 들어간 것만 보다가
1: 예.
0: 배를 갈아서 넣으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1: 생강즙 조금만 많이 넣으면 깻잎이 저기 하니까 조금만 넣습니다. 눈둥만둥.
0: 네.
1: 네. 그리고요 여기다가는 참기름을 넣습니다. 마지막에.
2: 아, 참기름.
1: 네.
0: 한 숟갈.
1: 네. 네네. 좀 한 숟갈 더 넣으세요.
2: 제대로 배우고 가시는 것
1: 네.
2: 같아요.
1: 한 숟갈 더 넣어주세요.
0: 한 숟갈 더.
1: 네. 제가 이제 또 간을 봐야 되니까.
0: 네.
1: 자, 그 숟갈 가지고 한번 간을 좀 보세요. 조금만. 아, 조금만. 네. 좀 짭조름하죠?
2: 네. 우와. 우와. 색다른 맛인데요.
0: 맞아요.
2: 네. 네, 괜찮습니다. 간은 좋습니다.
1: 간은 좋아요?
0: 네, 네, 네.
1: 자, 이걸 가지고서 네. 여러분들이 둘이서.
0: 네.
1: 한번 깻잎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다섯 개씩만 다 가져가고. 응. 자, 그 위에다 또 하나 붙여요. 어, 또 붙이고.
0: 이거는 사찰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1: 그러니까
0: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같잖아요. 오늘 절밥 한 끼 이 음식은요.
0: 네.
1: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2: 와.
1: 신도들한테 줘도 너무 네. 좋아요. 인기 상품 1순위.
2: 너무 간편하면서 맛있어요.
1: 네, 예.
0: 그리고 이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종류잖아요.
1: 네, 네. 자연이죠. 매실청도 저희들이 담은 거예요. 매실 사가지고 청이 한 이게 한 3, 4년 된 거예요.
2: 그러니까 단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1: 네,
0: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1: 네.
0: 조금 또 숙성이 되면 훨씬 더 맛있어지겠네요.
1: 그러면 풀이 죽어서 안 돼.
0: 안 돼요. 아, 바로 먹어야 돼요?
1: 그럼요. 바로 먹어야지.
2: 그럼 이게 즉석 음식이에요? 선생님?
1: 그럼. 겉절이식이잖아요.
0: 겉절이식으로.
1: 아. 자, 이제 그만하고 저를 주세요. 접시다 해서. 이게 이제 저기 해야 되니까. 제일 큰 거를 밑으로. 맨 밑에. 네, 큰 걸 맨 밑에.
2: 엄청 큰 거.
1: 자, 자, 요거 이제 중간쯤 놓고. 자, 오늘 마지막 만든 깻잎 배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0: 대우스님께서 아까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걸 보니까 한 가지 좀 특이점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1: 뭐가 특이합니까?
0: 되게 간단하게 음식을 하세요. 복잡하지 네. 않게 약간 네. 제가 이제 사찰 음식 배우면서 느꼈던 게 좀 덜어내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네. 사찰 음식 배우면서. 근데 복잡하지 않게 뭔가 해치지 않으면서 되게 쉽게 하면서도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인스턴트 음식 먹고 막 빠른 음식 드시잖아요. 네. 근데 왜 절밥을 좋아하느냐?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집에서는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그러니까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마음 잘 쓰는 사람이 음식도 맛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3요소가 청정, 유연, 엿법이잖아요. 재료만 청정, 유연, 엿법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법다워야 되고.
2: 야, 이게
1: 최고 양념 마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0: 진관사 네. 질문 중에 네.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진관사에서 네, 네.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그들이 보양식으로 먹었던 무슨 전해지는 이야기나 뭐 문헌 같은 게 있을까요?
1: 두부겠죠. 저는 두부라고 생각해요. 아. 그동안에 영양 보충을 못했으니까 네.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저는 밥상의 보약이 두부라고 생각하고 밥상의 눈이 뭔지 아세요?
0: 밥상의 눈이요?
1: 네.
0: 밥상의 눈 잘 모르겠습니다.
1: 혹시 말아요?
0: 밥상의 눈.
1: 간장이잖아요. 아. 눈이 간장이잖아요. 아. 아. 밥상의 눈이
2: 간장
1: 간장이에요.
2: 항상.
1: 그럼요. 옛날에 어른들이 감장을 딱 먹으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예. 딱 먹고 시작하잖아요. 밥상의 보약은 두부다. 그러니까 밥상의 눈은 간장이다. 그러니까 이 보약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부를 먹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포사 생활을 했으니까 네. 두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두부는 쭉 600여 년이 흘러오면서 내려오는 음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아,
2: 지금의 그러면 네. 그 궁중 음식, 네. 지금 남아있는 궁중 네. 음식과 네. 지금의 사찰 음식의 네. 그런 두부 이런 네. 음식들이 아마 공통된 점이
1: 공통된 점은 저희는 의뢰 음식에서 모든 게 발전됐잖아요.
2: 네. 여기서 이제 의뢰 음식이 네. 워낙 많으니까
1: 그러니까 수륙제를 하다 보니까 의뢰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큰 스님들이 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니까 반찬이 또 발전됐잖아요.
2: 스님 그러면 그 궁중 음식의 그 의뢰 음식과 사찰 음식은 거의 뭐 이제 일맥상통한
1: 상통하죠. 상통한다 봐야죠. 그 제사 음식은 절대로 오신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0: 네. 스님께서 이제 진관사에서 40여 년 동안 공양간을 지키시면서 수많은 음식을 해오셨을 텐데 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요 콩국수 같은 거.
0: 아, 콩국수.
1: 서리태 콩국수. 아.
0: 네.
1: 서리태 콩을요 살짝 삶아가지고 콩껍질을 뺏기면 거기에 파란 물이에요. 네. 그럼 그걸 갈아요. 아. 뭐 넣고 가냐면 저는 참깨 넣고 아. 잣을 넣어요.
2: 야, 아니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스님.
1: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2: 한 번 더요. 맷돌에.
1: 아니. 그 믹서기에다 갈아. 아. 예, 그래 갈아가지고 예. 걸러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 남은 거는 비지찌개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아. 생비지찌개를 김치 넣고 송송송 썰어가지고.
2: 아.
1: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밀대로 밀어가지고 또 써는 데는 또 딱딱딱딱 쓰니까 저는 눈 감아도 썰어져요. 그래서 아 일은 타고난 건가 보다.
2: 스님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0: 스님이 하시는 이런 사찰 음식을 사람들이

0: 많이 먹게 되는데
1: 네.
0: 이 사람들이 이 사찰 음식을 먹고 어떠한 변화를 느끼길 원하시나요?
1: 저는요,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빼앗지 않는
2: 네.
1: 이 땅 빼앗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0: 네.
1: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네, 욕심이지.
2: 욕심
1: 저는 비움의 공덕 채우지 말아라. 텅 빈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텅 빈지만 채울 수 있으니까
2: 네,
1: 욕심 부리지 말자. 그 삼수운동이라 그러잖아요.
2: 네.
1: 탐욕스러운 게 조금 먹자. 그래서 그 조금 먹고 나머지는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평등 공양, 채식 공양, 나눔의 공양, 복덕의 공양, 지혜 공양.
2: 다 하시는 것 같아요.
1: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팥죽을 쓰면 열 까마 씁니다. 다 나눠줘요. 다 하나씩 가져가고 통째로.
2: 인근의 저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1: 아, 그럼요. 저 신도들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노인 복지관 다 주는 거예요. 어느 사람 무조건 줘요.
2: 네, 나눔에.
1: 예, 네, 나눔네. 공덕의 음식, 나눔의 음식이에요. 공양이라는 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공양이에요.
2: 스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말 네. 질문인데요.
1: 네.
2: 스님에게서 사찰 음식은 어떤
1: 생명이죠.
0: 생명.
1: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옛날에 백성들은요. 먹는 것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음식이 맛있다 해도요, 사찰 음식만큼만 단순하고 내 생활이 단조로워야지 음식도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안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우리 그의 비법이에요. 비법 없는 게 그대로 비법이라는 것만 아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법성 스님께서 시즌 1 마지막 오늘 촬영인데
1: 네. 법성 스님은 너무 순수해서 좋아요.
0: 네.
1: 왜냐하면은 그 여고생 같은 그 모습과 순수한
0: 맞아요.
1: 마음이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음식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다툼이 없는 사람이 음식해야 된다.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유연해야 되고 개로서 스승을 삼아야 되고 위의가 불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님 애들은 모습이 반듯해야 된다.
2: 스님 명심하고요.
1: 네.
2: 스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1: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0: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인연 닿는 대로 삽시다 우리가.
0: 네.
3: 진관사에서 만나는 개호 스님의 사찰 음식은 오롯이 수행자의 삶과 그리고 그 안에 자비가 가득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문처럼 느껴지는 그런 스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4: 맛있는 음식을 모든 게 다 정성으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데 저도 집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개호 스님의 사찰 음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만들었는데요. 소담스럽다. 거기에는 소는 소박한 멋, 담은 담백한 맛.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가지만 이 세상에 내 거라는 건 없어. 잠깐 내 몸도 내 몸을 빌렸잖아. 지수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대로 먹자.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자연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게 부자들의 자세고 스님네들이 자세고 항상 일념으로 좋은 생각 갖자. 좋다 맞다 옳다 마지막 맛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

0: 만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0: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 마음으로서의 즐겁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럽니까? 스님네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도반으로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는 것을 마다 안 하시고 이렇게 한 자리를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밑바닥이 차지는 않습니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나는 방석을 깔고 앉고 여러분들은 찬바닥에 앉아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수록에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실 때 항상 내 마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으로 나오는 건줄 아시고 항상 다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 때에 인연진 악업선업의 그 생명체들이 바로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속에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돼서 말입니다. 한 덩어리에 있죠. 그런데 그한 덩어리가 컴퓨터라면 바로 그 덩어리 속에 의식들이 잠재하고 있어요. 차례차례로 잠재하고 있다가 살아나가는데 그저 생각을 내게 해서 에고도 오게 하고, 불만도 오게 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병고도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마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시는데 그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것, 안에서 천차만별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당신 마음이 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은 우주의 직결이 되어 있고, 바로 세상과도 가설이 되어 있는 한 마음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경험과 체험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해가 오는 것도 알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잘 알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압니다. 알고 있는 이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각자 여러분들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그 마음을 거쳐서 나옵니다. 나오는 군역은 한 군역이 되기 때문이죠. 들고 나는 군역이 한 군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악업선업을 지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나오면은 그저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줄 아시지만은 그내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잘 된다는 것도 알고 모든 걸 전체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스럽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그 마음 속에 있고 모두 잘 아는데 그 아는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에 의해서 그 잠재해 있는 생명의 의식에 의해서 행은 하고 있거든요. 이 뜻을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하는 이런 말을 항상 해드리죠. 그래서 마음의 선장이 있고 그 선장에 의해서 의식들이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자생중생들이 많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내 마음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항상 마음의 선장으로서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건 줄 알고 속아서 항상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 하나 잘 쓰면은 잘 쓰는 대로에 모두가 뒤바꿔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참다우게 잘 돌아가는 것만도 아니 빛보다도 더 빨리 지구도 돌아가고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컵이 놓아진 이 자체도 이 책상도 모두가 다 지금 쉴 새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진짜인 줄 알고 항상 거기에 여념을 두고 거기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항상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인연 지은 대로 즉 말하자면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이 나오고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모든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라든가 연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전체가 바로 내 악업 선업 진 그 자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살아나가는데 쉴 사이 없이 안한팎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 그대로 속고 자꾸 끄달리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끄달리시는 그 마음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잘 나와서 잘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하게 그 마음의 선장에 놓고 또는 잘 안 나오는 것은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선장의 탓이니까 당신만이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맡겨놓으면 그저 맡겨놓는 대로 의심을 하고 또는 맡길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선장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것이 선장이 아니라 진짜 그 좋은 생각과 알 수 있는 마음, 심안으로 볼 수 있는 마음, 심안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가구오미 없이 가고올 수 있는 마음, 또 남의 속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또는 자기에서 부모의 몸을 빌어서 영원함과 더불어 형성됐다는 그 알몸, 그것이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그 다섯 가지 속에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것처럼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몸속에 그 의식들이 컴퓨터에서 입력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그럽니다. 나오는 것처럼이 아니라. 이거 들으실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말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내 마음의 선장은 그 모든 걸 알고 보고 듣고 하지만은 바로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입력된 대로 나오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장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 마음으로서의 한 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 마음 속에다가 모든 걸 그 안에서 병이 났으니까 그 안에서 고쳐야 하고 그 안에서 에고를 내보낸 거니까 그 안에서 에고를 처단해야 하고 모든 것은 다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대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뛰어야 할 문제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우리는 그 변천하는 대로 순응해서 즉 말하자면 내 마음속으로 하여금 두뇌 즉 루진을 굴려서 이 세상에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한 생각을 하고 뛸 때에 그 만리를 뛸 수 있는 천리를 뛸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지만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이 자리에 앉아서도 대개 집을 갔다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대개 집을 갔다 오시는데 한꺼번에 보실 수 있죠. 내 육신이 움직이지 않고도 집을 갔다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한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심한의 귀가 뛰지 못해서 집이 지금 사시는 집이 갔다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갔다 오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생히 보시고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갔다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도 없죠. 지금 집이 갔다 오시는 데는 내가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한 찰나에 내가 그냥 눈 하나 깜짝하니까 그냥 갔다 오게 되고 알게 되더라. 이런 거나 똑같이 심한의 눈이 트이면은 모두 일체를 다 우주와 더불어 같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나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뱃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의 뱃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며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으며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됐고 과거에 어떻게 됐고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단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돼서 지금 몸속에 자생중생들로서의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관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한 거니까. 왜 요새 녹음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놓으면 입력대로 나오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게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모두 입력이 돼서 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듯 자동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아나가는 지금 생활 속에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좋은 일도 나오고 언짢은 일도 나오고 애고도 생기고 병고도 생기고 뭐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이렇게 생기는 이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과거에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이렇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겁니다. 입력이 돼서. 그런 거니까 과거도 찾지 말고 미래도 찾지 말고 현실에도 모든 게 공했으니까 입력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 입력한 데다가 다시금 거기다가 맡겨놓는다면은 그 과거에 입력된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팔자 운명도 또는 연계성, 세균성,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 이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에 지금 생각하고 사시는 그것이 그냥 입력돼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달려있고 에고나 병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는 동안까지 에고나 병고에 휘달리지 않고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문제죠. 우리가 종교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가 영원한 불교입니다. 생명이 불이요 말로 전달하고 통신으로 전달하고 뜻으로 전달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예세계, 유예세계, 죽은 세상, 산 세상이 전부 연결이 되고 곤충의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왕지사 칼을 뽑았으면 그 칼로 내 동료들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일체 만물의 은혜도 정법을 배워서 모든 조상들 일체 제불의 그 은혜도 모든 돌자가지 하나 나무 한 그루의 은혜도 다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상승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이 과학자들이 내가 은하가 될 수가 없고 내가 태양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위성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저 나무가 될 수가 없고 내가 곤충이 될 수가 없고 모든 일체 만물 만생이 모두 천차만별로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 만생이 다 내가 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용도에 따라서 소원에 따라서 모두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고 분자로 화해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응해 주시는 그 응신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만개도 되고 이 세상을 꽉 차게 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응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부처님의 뜻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소가 무명을 뱉게 달라고 애원을 하고 정성을 지극히 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그렇게 애달프게 한다면
바로 그 부처님은 소 속에 들어가서 그 소무명을 벗겨줄 겁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부처님 마음이 그 소 속에 들어간다면 소가 되시고 한 찰나의 말입니다. 한 찰나의 무명을 벗겨주고 나오시고 돼지 속

놔두시는 그 망가지 법은 헤아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려면 바로 평등공법의 문 없는 문으로서의 오고감이 없이 여러분들을 응해주시는 천차만별의 이름을 가진 열애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이라고도 하죠. 이 마음은 바다도 없기 때문에 배도 소용이 없고 마음은 저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높은 산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국을 간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산과 물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미국도 한 찰나요. 요 무지방 넘어도 한 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저승과 이승을 찰나찰나 한 찰나에 넘나들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죽은 세상, 산 세상이지 딴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죠? 나쁜 일을 하면 저 교도소에 가고 감옥소에 가고 뭐 경찰서에 가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또 알지 못하게 일을 저질렀는데 남이 모른다고 해서 지옥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지옥고입니다. 마음의 지옥고이기 때문에 현상세계에 나오는 대로 그게 마음의 지옥고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 그게 안 받고 될 뻔한 일입니까? 한치도 외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 거는 여러분들이 꼭 받게 마련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꼭 받게 마련이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주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줬지 이러지 마세요. 내가 살렸지. 내가 참 많은 걸 갖다 줬는데 하시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남을 갖다 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왜 여러분들이 은행에 왜 돈을 갖다 넣습니까? 그 은행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갖다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찾아다 쓸 용으로 은행에 갖다 넣으시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남은 이렇게 심들여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흐미하게 아리송하게 그저 그 들을 때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그만 버리는 마음 이런 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이 손을 가슴에 한번 다시 얹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행동 하나에 이 마음 먹고 행동 한번 하는데 새새생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새생생이 달려 있는 거 하면은 자손 대까지 내려가면서 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직수구 타고 짐을 지고 가는데 그렇게 스님네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일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처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주 하치

0: 은퇴하는 그거지만은 꾸준히 짊어지고 가는 아무 이유도 붙이지 않고 가는 그 행을 보고서 아 하고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 말하고 행동하는데에도 천년 만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눈 뜨고 귀 뜬 사람한테 한 번만 띄기만 하면은 그게 천지를 진동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그마한 거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크다고 크게 생각을 하고 이러지 마시고 조그마한 데서도 말 한마디에서도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의 말이 있듯이 그런 말의 뜻이 아마 거기에 맞는가 싶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속속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로 어떻게 말로 어떻게 다 하린가. 내가 스스로서 깨우친 건 내가 아는 것이지 대개들이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들은 대개대로의 그 이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고 체험하시고 그러시면서 반야줄을 잡고 놓치지 마시고 항상 생활하는 데서 행선으로서 참 나를 믿고 진짜로 그 속에서 그 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헛생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본래 망상이라고 합니다. 헛생각으로 나오는 거를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속지 마시고 모든 거는 속지 않기 위해서 그 선장의 주장자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십시오. 그 맡겨놓으시면 거기서 바로 입력이 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재생이 되고 모두가 바로 구정물이 나올 것도 새물이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새물이 나옵니다. 한번 그 주장자에 굴러나오는 그 마음은 바로 법이 되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의 의식적으로 나오는 생각대로만 그냥 하신다면은 그거는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걸리고 모든 게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파산에 이르기까지 도달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길래 야단을 막 쳤습니다. 왜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끝까지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쭉 가서 아주 망하기 직전에 그냥 다 뺏길 때 와서 얘기하느냐고요. 좀 생각들이 있어야죠. 야단을 치고 그러곤 내 마음도 안 됐죠. 하지만 그대로 보냈어요. 며칠 있다 오더니 그게 어떻게 뒤집어져서 잘 됐다고 좋다고 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미심한 게 뭐냐면 꼭 한 찰나에 괴로운 거는 면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런 게 닥쳐오면 어떡합니까?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자꾸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닥치면은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거두고 자기가 뿌려서는 안 될 일이라면 냉정히 단호히 끊고 해야 할 일이라면 단호히 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만이 이 세상에 조금도 어김도 없고 자유스럽고 즐거웠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공부가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두 종교인들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바깥으로 꼬달리고 댕깁니다. 어? 나무가 지금 뿌리가 썩어서 죽어가는데 저 딴 나무를 큰 나무 남이 볼 때 좋은 나무를 보고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니 아니 그 나무에서 이쪽으로 와서 그 싹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어리석고 이 모두가 냉정하고 좀 단호히 인생을 돌아다 볼 줄 알고 단호히 자기 걸음을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걷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두 발을 만들어 놨습니까? 기울도 틀도 안으라고 두 발 해놨지 않습니까? 한 발만 없어 보십시오. 쩔룩발이죠. 왜 두 손을 만들어 놨습니까? 한 손이 없으면은 병신일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 들을 거나 집을 거나 집지. 이러니 한 다리 병신, 한 팔 병신, 한 귀 병신, 귀머거리, 한 눈 까막눈.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기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눈이 없고 한쪽 귀가 없고 한쪽 손이 없고 한쪽 발이 없습니다. 그것을 몽땅 다 겸해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태도와 이 허구댕기는 옷은 기어입든 뭐 꼬매입든 뭐 얼룩얼룩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옷빛깔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갈스럽고 정돈하고 신발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위 머리도 그렇고 모든 거 이빨이 그렇고 이것이 정돈이 되지 않는다면 바보 병신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면은 벌써 상대방에게 간판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나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왕지사 이 세상에 나왔으면 좀 더 시대를 쫓아서 순응하면서 옳은 법을 배우면서 옳게 내 몸뚱이도 아주 정갈스럽게 정돈해서 댕길 줄 아는 그런 행위 필요로 하겠습니다.
1: 저 먼저 한마음 주인공 법을 공부하게 됨을 상당히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각자 태어나면서 모습과 의식들도 제 가까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둔한 사람 제각각 소질과 재능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날까지 진화되어 오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 바른 생각인지 큰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거에 말씀하시나 마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곤충에서 이르기까지 고등동물까지 그렇다면은 그 차원은 자기가 마음의 개발을 하는 대로의 발전을 하는 대로의 차원이 있는 것이니까 누구나가 다 모르면 차원이 낮고 알면 차원이 높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도 천차만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거죠.
1: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학식도 많고

0: 채 놓고 또 재력 예를 들어가 돈도 많고 남한테 선을 베풀고 저 살다가 가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가 죽는 사람하고요. 또 비록 저 배운 것도 없고 부귀 영화도 없지만은 이 한마음 공부를 하다가 가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어떤지 한 말씀 좀
1: 예.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물질로서 많은 재산이 있어서 남을 좋은 일을 많이 한 것도 물론 되지만 그것이 50%라면 예, 50%의 공덕을 받는다 해도 만약에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으로서의 공덕을 베풀었다면 헤아릴 수가 없는 공덕입니다.
0: 그럼 저 한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1: 예,
0: 말입니까?
1: 그럽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얻고 잊고 이걸 떠나서 마음의 보시란 새사생생을 건지는 거고 무명을 벗겨 주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를 하되 아무리 보시를 했어도 공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론 좋은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덕은 될수 없습니다.
0: 물질로 좋은 사람이다.
1: 예.
0: 예.
2: 그 공부를 하는 중에 그 유마고사의 고귀한 점은 즉시로 천도가 된다는 말이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혼자 참고를 좀 했지만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 저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을 때 4살이 되죠?
2: 예.
1: 4살이 되니까 벌써 사람으로 인도한 생 없지 않았습니까?
2: 그럼 그
1: 간편하게 아주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고기 한 점이 소한 마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소가 무명을 벗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살생이 되는 거죠. 내가 아주 간편하게 그 살은 내 살이 되고, 그소 마음은 내 마음이 되고, 그 생명도 내 생명이 되니 살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바로 한 찰나에 입에다 넣고 집어서 넘기는 찰나에 벌써 소무명은 벗겨지죠.
2: 그저 조금
1: 사람으로 화하니까. 사람으로 화해서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한 찰나에 바로 문명을 벗고 화현을 하니까요.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주관에 대해서 큰 스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즉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뭐 과학적인 많은 얘기 나와 있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1: 그거는 마음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이 우리 몸뚱이 하나가 우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몸뚱이 세포 안에 모든 오장육부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요만한 벼룩 한 마리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그 덩어리가 크겠습니까? 그거와 우리가 지금 벼룩이라면 그 우주를 보고서 얼마나 그 광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나 우주 속에 들은 그 별성들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모두가 마음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거를 생산해내고 또 드리고 생산해내고 또 드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생산할 때 셋, 넷을 생산하고 걷어들일 때또싹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모두 우주가 생산이 되고 작용을

먹고 살죠. 한치도 빈틈없이 한치도 쉬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마음이 크고 작다 이러는 것도 지금 여기 앉는 분들도 전부 마음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옹졸한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죠. 그거를 보신다면은 우주의 그 생산처도 모두가 컸다가 줄었다가 줄었다가 생산해내고 또 커지고 또 끌어들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그 작용을 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주가 이만하다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이게 한순간에 또 적어지고 또 여러 개가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말로 크다 작다 하겠습니까? 우주도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여러분이 말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인도를 해 주십시오. 이 관하는 법도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병고에서 관해야 할 일이 있고, 애고에서 관해야 할 일이 있고, 모든 관해야 할 일이 너무 차원이 다르거든요, 전부.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똑바로 관하는 거를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똑바로 좀 일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

0: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드시면서 불교팀에 오시는
4: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양직 존비가 화목하고 인직 중화기 무헌이니 양능 찬목 주라 하면 언니의 정세.

보리는 지양신멸기연을 한호왕의 우연이리여 청설리차 수행하면 천도

편안하게 앉으세요. 일주일 동안 법문을 듣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법문을 너무 오래 해도 좀 지겨울 거예요. 그러나 내일이면 다시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위대한 어른들이 와서 설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덜 지루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법문의 요지는 그 가지고 있는 교재부터가 책이 그게 반쪽알이에요. 반만 가지고 여러분 책을 만들었는데 나머지 반 이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법문도 대단히 축소해서 했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일요법회 할 때마다 또 이제 못다한 논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은어대 선지시가 약욕수행인되는 제가 역득이라. 선지시가 약욕수행인되는 제가 역득이라 불효재산이. 선지시가 정말 수행을 하고자 할진 데에는 도를 닦고자 할진 데에는 그 마음을 닦고자 할진 데에는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 그랬는데 약욕수행인 데에는 만일 수행하고자 할진 데에는 닦고자 할진 데에는 제가 역득이라 집에 있을지라도 또한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집에서는 안 되고 절에 와야 되는 줄로 아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죠. 도는 산속에 가서 닦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곳에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도 닦는 장소가 돼야 합니다. 불효재산이 절에 있음을 말미암지 않나니 반드시 절에 와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소리죠. 이런 말 하면 또 절에 안 올까? 그러면 그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꼭 이상하게 말을 반쪽아리로만 들어요, 항상. 집에 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에 안 가도 된다, 또 뒤집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자꾸.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리를 알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제가 능행하면 집에 있을지라도 능히 행하면 여 동방인이 심선이요 마치 동쪽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선량한 것 같고 동쪽이란 말은 서쪽 아미타불 세계 극락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방정토 극락세계. 제사 불수하면 절에 와 있으면서도 닦지 아니하면 여 서방인이 심선이요 서쪽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착하지 못한 것과 같고 단 심정하면 다만 그 마음을 청정케 하면 즉시 자성 서방 정토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있음을 알 것이라. 위공이 문호되 위거자사가 다시 물어 가로되 제가 하야 여하수행하올지 그 가정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닦아야 잘 닦는 것입니까? 그 말이죠. 원희 교수사서 원컨대 가르쳐 주소서 사은어대 5조 6조 해릉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오여 대중으로 나와 다못 대중으로

대중으로 더불어서 나와 대중으로 더불어서 설 무상송하리니 무상송을 설하리니 참으로 고결한 본래 면목을 설하리니 단이 차수하면 다만 이와 같이 닦아 행하면 상여 오로 동처 무별이니와 항상 나로 더불어서 함께 있어서 다르지 않거니와 약불이 차수하면 만일 이와 같이 의지해서 닦지 아니하면 제발 출가한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들 어도의 하이기리오 도에 무슨 거기에 이익이 있겠는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도 도 닦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하고 다른 것은 요새 스님네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어디 저 고등학교나 나오고 대학 좀 나와서 스님이 들어왔는데 하는 짓을 보면 도는 닦지 아니하고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그냥 세월 보내면서 나는 언제쯤 도통할고 그렇게 기다리고 앉았어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지금 여러분은 절에 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앙을 갖고 부처님 앞에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그와 상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법문을 듣지 아니하면 미신이 되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신앙심이 법문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은 미신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어떤 신앙자가 있냐면 초하루 보름으로 그것도 아침 새벽에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새벽에 떡수를 미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올리고서는 그냥 새벽에 돌아가 버린다. 일생토록 법문은 듣지 않냐고 초하루 보름 무슨 3일, 7일 길이를 택해서 그날 어떤 사람은 밤중에 와서 떡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사시공양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침 새벽에 꼭두 새벽에 떡만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올리고는 그냥 가버려. 그리고는 평생을 법문이라고는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만신인지 무당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육제일을 정해서 그냥 그 제일만 가서 부처님께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미신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법문을 듣지 않고 신앙하는 것은 대단히 위태롭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신앙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법문을 들어봐야 알아요. 법문을 들어보면 내가 진짜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인가 불교를 믿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을 듣는 데 열심히 하라고요.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니까 법문은 열심히 들으면서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부처님께 예배도 안 하고 공양도 안 하고 여기 지금 청년단체들 보면요. 부처님께 꽃공양 한번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꽃한송이를 부처님께 바치는 걸 못 봤다 그런 말 아니에요. 부처님께 꽃공양, 향공양, 미공양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여기 와서 그리고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시간에 뭔 생각이 나는지 벌떡 일어나서 자꾸 절만 하는 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 앞에 절하는데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법문을 들을 시간에는 법문을 듣고 절하는 시간에 따로 정해서 절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남들은 다 법문 듣고 있는데 법문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그거 참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만 와서 신앙하고 법문이라고는 전혀 안 듣는다. 그게 전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심이 견고한 사람이 불교를 모를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 불교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이건 도깨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불교가 뭐냐 그렇게 착 알면서도 신앙심이라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양면성을 지녀라. 신앙도 가지고 법문을 들어서 바로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남자 신도들 말이요. 부처님에게 올 때 공양 한 가지 하는 걸 내가 못 봤다 그러는 말이에요. 남자 신도들이. 남자 신도들은 무엇이길래 부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절 한번 하는 것도 부득이해서 하고 부처님께 꽃고향 하는 것을 못 보고 그 부처님께 향한 무슨 신앙심이 신표가 전혀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이 남자들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상하게 법당에 오면 남정네들은 중간에 앉아서 탁 아주 자리를 잡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어느 장소에 앉은 들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자 신도들에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108참회도 해볼 것이며 꽃고양도 해볼 것이며 아 부처님께 우리가 신앙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째서 남자 신도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느냐 그거예요. 절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닦고 세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닦고 마음 닦는 장소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제 이 무상성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심평한오지개며 마음이 평등한 즉 어찌 수고로이 계율을 갖겠느냐. 율법을 가져라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평등치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평등한 즉 무엇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복잡하게 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 세상에 나가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요새 라디오 TV에 나와서 말하는 영웅달사들을 보니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자꾸 해요. 그것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 아니요? 우리 국민은 법을 만들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전 국민 정신이 그렇게 바보 같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법이 없을지라도 그 법을 잘 지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서 우리가 못 지키나요? 있는 법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에 오면 절에 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스님네들은 율법을 가져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스님네들은 250개를 지키고 여자 스님들은 380개를 지키고 20살 미만의 사미성은 10개를 지키고 세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5개를 지키고 보살계를 받아서 40발 경계를 지키고 그런 게 전부 율법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본래 아름답고 본래 법칙을 지킨 즉 그런 율법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 아니에요. 행직하용수선가 행하는 일이 곧고 곧은즉 어찌 참선 수행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참선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참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선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은직 친양부모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은혜를 낳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무엇이 불편스러우냐 그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일지라도 마음가운데 애착을 가져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언제부터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많죠. 그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까막같이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 화목하자면 제사를 잘 지내야 합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 집은 어떠냐? 도덕성이 없어요. 위아래가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자면 그 돌아가신 분에게 일지라도 성스러운 마음을 가져라.
나는 3살, 4살 때부터

그때부터 서당회를 댕겼는데 서당회를 갔다 오면 다섯 살 미만에 할아버지가 오늘은 할아버지 제삿날이니라 그래요. 아, 증조부, 고조부 제삿날이다 그런 말 아니요? 오늘은 목욕되게 할 것이며 고운 옷을 갈아입을지니라. 남과 더불어서 말다툼하지 말 것이니라. 남들에게 볼상궂게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지내거라. 나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나갈 때에는 사람의 도리는 출필고 반필고니라. 나아갈 때 반드시 고하고 들어올 때 반드시 고하거라. 나아가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제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들어갑니다 하고 전가를 보내라. 옛날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떠하냐? 집을 나가면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은행 강도가 됐는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지, 어디 가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한참 안 보이니까 전화를 걸어서 아드님이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모르겠는데요. 그 몇 시에 나갔습니까? 그러니 아침에 나갔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 학교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몇 시에 들어옵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서 자식이 어디 갔는지 모르다니 그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발 달린 짐승이 어디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집안은 끝난 집안이에요. 이미 끝난 집안이다 그런 말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장차 자라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렇게나 되는 거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종교를 하려고 해도 기초적인 것이 뭐냐?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이 있어야. 그래서 나는 서당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가 목욕 재개하고 고운 옷 갈아입거라. 그렇게 해서 방으로 다 불러들여서 하얀 백발 노인 어른들이 일가 친척들이 전부 모였는데 그 가운데 벼루를 놓고 종이를 딱 놓고 이제부터 지방을 써가라. 혹은 축을 써가라. 그래 축지방 그러죠. 축지방을 써가라. 그럴 때 그 어린 나이로 먹을 갈고 붓을 들고 보면 덜 떨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꽉 계시는데 그 앞에서 글을 쓰는 게 그 얼마나 떨리는 거예요. 그게 차 들고 보면 현징조고 그러면요. 경주 김가의 후예로서 그 지방 내력을 보면 가선대부라고 하는 직함이 나와요. 가선대부는 이조시대 종2품, 종3품벼슬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를 쓰고 보면 어떠냐? 정부인이든지 숙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통정대부가 되든지 가선대부가 되든지 하면 할머니 쪽이 숙부인이 정부인이 되고 그래요. 숙부인이 되고 혹은 정부인이 된다. 그런데 그 지방을 쓰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보통집 자손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다가도요. 상대방 부모가 그럽니다. 야야, 너는 큰집 자손으로서 장차 큰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 보잘것없는 애들하고 싸우겠냐? 그러면 나는요. 언제나 아이고 참 내가 참 그런 사람이지 하고 아주 거만하게 돌아서서 싸우다 와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양국의 세계평화기원법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서로의 교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월정사조지 정념스님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불교의 역할과 리더십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스님은 자리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건합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한국 불교학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산하 교직원과 연구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계사가 점차 사라져가는 세시 풍속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계승한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대를 아우르는 창포 청정 의식으로 전통 계승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갓 20살부터 제입대를 택한 스님까지 청년 포교 원력을 세운 5명의 스님이 군승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불교계의 우호를 다지는 제43차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양국의 세계평화기원법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서로의 교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일본 천태종 총본산 교토 엘리야쿠지 석가당에 들어서는 한국 스님들. 16세기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인 오다 노부나

0: 가에 의해 사찰 대부분이 불에 탔지만 석가당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일본 스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한국 전통의 삼정례를 올리며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고 한국과 일본 불교의 공동 법회가 봉행되는 대강당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제43차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세계 평화 기원 법회. 2년 만에 다시 만난 양국 불교계 대표 스님들은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1: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우정과 성원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고귀한 유산입니다. 청소년 교류 대회처럼 젊은 세대가 불교적 가치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0: 법회는 일본 천태종 종정에 해당하는 좌주를 맡고 있는 후지 코우켄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대표단 스님들은 일본 전통의식에 참여해 한국어로 축원을 올리고 한일 양국의 국군 융성과 인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일한불교 교류협의회 이사장 토마츠 기세 스님은 한국 대표단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전날 열린 학술 강연회가 불교도의 자세를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 第43回 日韓 한미지 불교 문화 교류 대회가 天台宗 総本山 比叡山 延暦寺様を会場に 盛大に 開催されましたこと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
0: 한국 측에선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인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가 50년간의 양국 교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록경정사는 1200년간 엔야쿠지를 밝힌 불멸의 법등처럼 양국 불교계가 굳은 믿음으로 모든 존재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 이란 불교 교류의 법등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 앞으로도 양국 불교계의 우호와 신뢰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0: 학술 강연회와 환영 만찬, 세계 평화 기원 법회까지 1박 2일간의 교류를 마친 양국 불교계는 내년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4: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반세기 동안 이어온 양국 불교계의 교류는 일불제자로서 중생구제에 앞장선 보살행으로 거듭났습니다. 일본 교토 엔야쿠지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월정사조지 정념스님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불교의 역할과 리더십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신간 출판 기념회에서 자리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6: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76일 앞두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사실상 출사표에 준하는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어제 오후 서울 엠베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린 신간 퇴후 정념 시대를 깨우다 출판 기념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원로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과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현장에 뜨거운 감자는 단연 총무원장 선거였습니다.
7: 정념 스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이 세계를 화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8: 모든 중생들이 오직 고통에 있어서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게 정념 스님께서 따뜻함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6: 정념 스님은 북토크를 통해 책의 핵심 메시지인 계문발차를 언급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님은 인공지능이 몰고 올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 불교 역시 3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 시대를 깨우고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시대에 걸맞는 길, 미래로 향하는 길,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 미래를 향하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한국 불교 또 온 인류의 길, 그 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6: 이어진 기자담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출마 배경과 종단 개혁 과제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사실상의 출사표냐는 질문

0: 때문에 스님은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물질 문명의 전환기 속에서 종단 역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 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과 대중의 열망은 결국 선거를 통해 표출되기 마련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대중들이 원하고 종단의 염려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면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이제 자리가 주어지면은 뭐 마다한지는 없겠죠. 그동안에 대중이 바라는 종단의 모습, 부정적으로 비칠 때는 또 대중의 욕구나 이런 게 강하게 분출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들, 선거를 통해 이제 또 표출되기 때문에.
0: 책에서 강조한 시민 모살 운동과 인드라망 세계관을 종단 운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월정사에서 단기 출가 학교나 문화축전으로 대중과 소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올해로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가 한국 불교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합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동국대 산하 교직원과 연구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는데요. 만해마을에서 열린 워크숍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이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 모였습니다. 학교법인과 서울 경주 양캠퍼스 교수진, 의료원과 산하학교 교직원까지 200여 명이 대규모 워크숍을 가진 건 동국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아 대학의 뿌리인 불교학을 세계 최고 수준 반열에 올리기 위해 전면적인 원력 결집에 나선 겁니다.
4: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기한이 활발히 오가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3: 윤재용 총장이 진단한 동국대 불교학의 세계 경쟁력은 현재 8위권 수준. 카이스트가 공학을, 연세대가 경영학을 브랜드로 삼아 도약했듯 동국대는 불교학을 초격차 브랜드로 삼아 세계불교 연구의 중심 기지로 올라가야 한다고 윤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4대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는데 총장 직속 글로벌 불교도약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불교지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해외 석학들이 국내에 실제 체류하는 석학빌리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학자 양성 파이프라인을 만들 계획도 밝혔습니다.
5: 5년 단위에 불교학 세계화 로드맵을 공식 선포하고 매년 그 이행 현황을 국내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책임 경영 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3: 이 자리를 동국 건학 120주년 산림법회로 표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인 이사장 돈관 스님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전통 대중공사 정신을 되살려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우리 하나하나가 이 동국대학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동국대학은 머지않아서 큰 뿌리 속에 큰 잎과 줄기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3: 이어 진행된 특강과 대담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현대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불교 교육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불교가 지닌 인간 내면의 성찰과 지혜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틀간의 워크숍에서 결집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불교학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음력 5월 5일 단오는 모내기를 마치고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다가올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데요. 조계사가 점차 사라져가는 세시 풍속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계승한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창포청정의식으로 전통 계승과 세대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조계사 앞마당이 오색 연등과 창포 향기로 가득합니다. 한낮 더위가 30도를 웃돈 어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를 맞아 불자와 시민들이 조계사에서 한 해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화엄신중 단오제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과 국장스님들이 동참 불자들의 손을 창포물로 씻어내며 애군이 물러나고 평안하길 기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자리로 전통 계승과 공경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8: 이런 걸 하는지 몰랐는데 처음 해본

0: 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뭔가 나쁜 기분이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1: 좀더 특별했고 재밌었어요.
2: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불교의 중요한 가치, 효사상을 단오라는 전통 세시 풍습과 결합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합의 장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3: 세시 풍속을 찾아가는데요. 이걸 다시 살려서 이 세계의 평화와 또 우리의 가정의 평온함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는 의미로.
2: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애군을 쫓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세시 풍습이 도량 곳곳에서 재현됐습니다. 특히 화기를 누르기 위해 소금 단지를 주요 정각에 봉안하는 의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다의 상징인 소금으로 화기를 다스려 화마에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이지만 지금은 현대사회 곳곳에서 분출되는 분노와 갈등이라는 정신적 화기를 다스리는 의미가 더 큽니다.
4: 오늘은 욕심을 내는 날이 아니라 화기를 누르는 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불자로서 하루의 삶을 잘 살았으면 그것이 올해 1년을 채운다면은 정말 떳떳하고 신심 있고 자랑스러운
2: 전통을 현대사회에 만든 새로운 문화로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조계사는 내일 부채 만들기, 국궁체험, 중마놀이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오제와 연계해 운영합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속에서 현대사회 갈등의 치유책을 찾아가는 불교계의 노력은 국민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5: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스님들도 군복무를 할까 하는 호기심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을 텐데요. 갓 20살 된 스님부터 재입대를 택한 스님까지 청년포교 원력을 세운 5명의 스님이 늠름한 대한민국 장교 군승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 현장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행과 열을 맞춰 선 군인들이 우렁찬 경례로 충성을 다짐합니다. 어제 군종장교 양성의 요람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총 46명의 장교 중 육군 4명, 해군 1명, 총 5명이 늠름한 대한민국 군승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7주간 군종 업무와 전장 군종 상담, 회복 탄력성 등 병과학 지식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췄습니다.
7: 충성과 책임,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무장된 여러분은 강한 군의 핵심인 정신력과 심신의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15세에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해 4년의 학사 과정을 마치자마자 군포교 최일선에 뛰어든 20살의 여여스님. 은사인 시흥 진덕사 주지 종암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군승의 길을 선택했다며 젊고 활기찬 포교를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8: 이는 병사들과 가장 가깝고 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가깝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 볼 생각입니다.
6: 공군 군승으로 전역 후 청도 이서중고교 교법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큰절에서 청년법회를 지도해온 미공스님. 그동안 쌓아온 청년포교 노하우를 바탕으로 육군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의 삶을 어루만지겠다는 재입대 포부를 밝혔습니다.
9: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만 잘 구사한다면 병사들이 많이 법당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군 생활을 넘어서 삶의 영향에 더 중점을 두고 한다면.
6: 임관식 직후 호국 남성사 대웅전에서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과 임관한 스님들의 은사와 도반, 신도들이 참석해 아낌없는 기대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10: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당당하게 그렇게 처신하고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6: 다섯 명의 신임 군승은 오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임관을 신고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전투 최전선에 있는 교고지 부대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군종사관 84기로 임관한 5명의 군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부처님법으로 국토방위와 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육군 종합행정학교

0: 서울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를 힙하게 즐기는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엄숙한 전통의식과 흥겨운 현대 공연을 결합해 종교란 틀을 깨고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스님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야광봉을 흔들며 일상의 지친 마음을 치유했던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장엄한 범패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웁니다. 한국 불교 전통 의식 음악인 범패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를 바라봅니다. 범패의 울림이 이어진 뒤 행사장은 흥겨운 축제장으로 변합니다. 형형색색의 야광 막대기가 객석 곳곳에서 흔들리고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깁니다. 스님과 어르신들 역시 자리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무대와 하나가 됩니다. 불교 전통 문화를 시민들과 나누고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민 불교문화축제 현장. 이번 축제는 식전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범패와 의례체험, 퓨전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3: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불교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상생의 불교 문화가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2: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스님은 장엄한 범패와 화청을 선보이며 한국불교 전통의식 음악의 깊이를 전했습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이러한 불교 문화가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K-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
4: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가 힙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불교가 종교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패션 그리고 명상과 같은 일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장구와 해금 등 전통 국악기에 드럼과 일렉 기타의 강렬한 사운드가 더해지며 무대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공연을 함께 즐겼고 행사장은 세대와 종교를 넘어 모두가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장이 됐습니다.
5: 공존하며 살아가려면 이런 종교적 행사가 마음이 편하고 정화되고 승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2: 전통의 무게감은 지키면서도 대중과의 거리를 좁힌 불교 문화 축제. 범패의 장엄한 울림과 흥겨운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흥겨운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한국불교학회가 회장의 자현 스님을 재선출하고 외연 확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어제 26대에 이어 27대 회장의 자현 스님을 선출하고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졌습니다. 자현 스님 취임식에 참석한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한국불교학 발전이란 중차대한 소임을 잊지 말고 역대 스님들의 업적을 교학으로 잘 승화시켜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 기울어진 중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생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자현 스님은 재취임과 함께 한국불교학회 발전기금 1,000만 원을, 해묵 스님과 승우 스님, 월정사 금강경 봉찬회 등도 잇따라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오대산을 중심으로 역대 스님과 월정사의 발전 과정 등을 짚으며 오대산의 현대와 미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이자 서양인 최초의 티베트 불교 출가자로 알려진 로버트 서먼 교수가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로버트 서먼 교수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 우드스탁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0년대 인도에서 인연을 맺은 14대 달라이라마는 유가족에게 보낸 조문을 통해 서먼 교수는 뛰어난 불교학자이자 오랜 친구였다며 티베트 불교와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추모했습니다. 첨언 교수는 1965년 미국인 최초로 티베트에서 출가했으며 이후 환속해 컬럼비아대에서 30년간 티베트 불교 경전 번역과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또 달라이라마의 요청으로 1987년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 등과 함께 비영리 문화단체 티베트

티베트 하우스 US를 설립해 티베트의 고유 문화와 전통 보존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6월 22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1: 구람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문명의 철두 현성자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깨인자 부무신님이 춤을 추고 흙을 입고 다 와서 밥 먹으라 그랬거든.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야. 수의 늦었으나 비록 그러지만은 그 문은 북시 호신이로다. 부무신님 말하는 데도 호신이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오. 와 춤추고 웃든지 입고 밥 먹으러 갔는데 무엇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뜻이 아니라 하냐고 말이야. 이것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였는데, 보규상향. 보규상향이라고 한 것은 제사 지낼 때 하는 소입니다. 제사 다 지내놨는데 보규상향 한 것이에요. 또 이제 상방악천사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비치님은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금화상은, 금우신님은 말이거든. 배두 배가요. 춤도 뜨니 잔뜩 갖다 놓고, 내가 잘 부른다, 그 말이야. 한잔 먹고 든지 예? 한 마리를 잘 부른다, 그 말이야. 그런 당시에, 자, 이 당시는, 예? 모여라 있는 만든 그 금우신 회화 있는 그 대중들은 말이야. 나무 불타오르다. 불타오르게 뭐한테 귀해했다, 그 말이야. 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말로 따라가면 좋습니다. 여기다 또 한 말 하겠는데, 전전은 인생 후전심이라, 앞에 날라오는 활살은 말이야, 예로 만드니 개급다, 그 말이야. 개급인데, 후전심이여, 뒤에 날라오는 활살이 더 무섭단 말이야. 더 무서워. 이것은 뭘로 지적하는 것인지, 문 밝은 사람이면 알 것입니다. 그 뒤에 어느 끊는다. 이제 좀 유명한 어느 풍사 말이요. 어느 풍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은, 제호 도열 일칭하느라, 제호라 하는 것은 참나 이미, 가장 웃긴 맛 좋은 음식입니다. 참나 이미 웃긴 가장 맛 좋은 제호, 도자, 틀이 되느라고 말이요. 누구 문구 웃긴 양주구 천국에 큰 설비상을 갖다가 일칭해. 하찮은 웃긴 준다, 그 말이오. 그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내 문자 드러난 표현 같지만 말이오. 그 무심은 근본을 갖다가 분명히 환탁들을 말이오. 천천대질로 드러낸 선입니다. 그 무심이

쓰고 믿고 밥 먹으러 가는 이것이 말이냐면은 사실에 본다면은 그 좋은 참나인 제화 말이에요. 몸은 누구든지 안 죽을 수 없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말이에요. 도장을 갖다가 한참을 나간다고 말이에요. 한참을 준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신라의 뛰어, 거기요, 다음에 말하자면은, 범의 머리를 탈 줄 말았지. 범의 머리를 탈 줄 안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은, 불레 수혼이로다. 예? 범의 꼬리를 그럴 줄 몰라. 범의 무슨 범의 머리를 탈 줄 알면서, 어찌 범의 머리를 갖다가 그럴 줄 모른다 하냐. 그 무슨 말인지 의심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두를 갖다 말이야. 확실히 깨쳐야 돼. 그래야 할 전에 모른다, 그 말이야. 우리 대중구라, 말이야. 시리는 남양 공도 다녀. 옳고 그런 것을 만들면은 공도로 갈 때 어쩐지 반지하 열다, 그 말이야. 시리를 갈 때는 어쩐지 참말로 공명 정대한 말이야. 대도이 딱 해서 시리를 가려야 되는지 말이야. 가려야 되는데, 참으로 공명 정대한 입장에서 시비를 가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진정 정생이라. 은혜와 원수라 그 말이야. 은혜. 은혜와 원수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다 정이 사비에서 모든 것이 생기더라 이 말이야. 시비를 웃기니 분명히 웃기니 공부에 의지하고 갈 것 같으면 물질 없는데 시비를 갖다 갈 때에서 공부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 따라서 때에는 원수 가지고, 은인이 되고 하는 것은 다 사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지 원수 지고 은혜도 어떤지 있게 되다 알겠다. 이것은 앞에 본문에 어떤 총괄적인 말이야. 표현입니다. 금유 반통 말이야. 금유 신은 어떤지 그 반통. 그걸 갖다 대고 대했으냐면은 혹진혹비야. 어떤 사람 만드니 그걸 믿다고 밥통을 보고 막 성을 낸다는 말이야. 성을 내. 노래를 내라며. 예? 어떤 사람 만드니 밥통을 보고 밥통을 보고 좋아서 입이 웃지 한 번에 이렇게 버린다는 말이야. 왜 밥은 웃든지, 예, 한 통 뿐인데, 어떤 사람은 좋아서 웃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화를 내라는 말이야. 성인자다 하고 말이야. 사람을 성취시키는 일은 적고, 사람을 성취시키는 적다, 그 말이야. 폐인자 말이야. 사람을 웃든지 만드는 실패시킨다, 그 말이야. 실패시키는 많다, 그 말이야. 왜 그럴까? 공부 부지를 해서 깨쳐야 된다. 황님아, 알겠냐, 알겠죠? 무슨 웃든지 바꿔야 하는 얘기가, 무슨 그 본문이 되던데 이렇게 장하고 말이 웃기니 도로 갔다, 서울 갔다,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이런 소리 안 갖고, 꼭, 생각하는 사람이 실례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실제에서 금시임은 말이야, 유명한, 바쁜 본문이다. 아주 천춘만 거에, 이 본문당도 더 뛰어난 본문이었다, 그 말이야. 이래 할 정도로 유명한 본문이다. 그 안에 그 본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어? 낙일 수산의 영만만하니 해 떨어진 가을산에 말이야. 가을산에 어떤 해가 벌써 떨어졌단 말이야. 가을산에 영만나요. 안개. 그럴 때 진광대거든. 진광대가 또 빛이가 있다, 그 말이야. 해 떨어진 가을산에 진흙 안개가 그 산에 빛이가 있어. 빛이가 있는데, 고등 하월의 숭로하르다. 외로운 배, 외로운 조그마한 쪽배가 말이야. 다리 훈하에 뜯는데, 다리 밑에서 놓았고, 갈대 말이야. 갈대꽃이 많이 핀 그 갈대꽃 속에서 잠을 자더라. 이 뜻을 알면은 오늘 본문을 갖다가 전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려서 밤을 조금이라도 말이야, 이 사랑을 한다든지 말이야, 하면은

지역이요. 어? 삼남대야로 지역이 떼진단 말이야. 어제 이것은 깨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있잖아. 내일부터 우리가 삼중제도로 영맹진을 해야 된다. 영맹진을 해야 되겠잖아. 우선지 부지런히 정진을 해라 했고, 이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괜찮은 자. 웃다는 엉뚱한 자. 인간입니다. 그것이 어떠냐면은, 처분을 깨워, 부처를 깨워, 도사를 깨워놨더라. 그런데 여러분, 본시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가 있는데, 이전에 이상 스님이 법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육구무구는 여둥수라. 있다는 명구나, 없다는 명구는 어떠냐면은, 등치기 나무 의장과 같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 있다가 뭐라고 물었냐면은, 수도 중거하면 굳이 하초 나무가 이제 자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등치기 자연이 죽을 거 아니냐? 말라 등치란 말이야. 그러면은 육구나 묵구라는 그것은 어느 곳으로 돌아왔냐? 한 그런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구라 하는지 묵구라 하는지 보통 보면은 그 이제 차별, 군대시, 병대시. 경계인데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육구와 묵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촉을 열어야 부처를 깨어나고 도사를 깨어났더라. 그런 동시에 여분이 있어야 등치기 나무를 의지했다 꼭 갖다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나무 의지 안 갖다 하니 그건 어쩌냐면은 천둥지려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다 떨어졌단 말이야. 수도 중거야 나무 어떻게 잡아들이고 등치지 다 말라 죽어버려. 그것은 어쩌냐면은 영숙봉사하고 영이 말이야 봉어 집에서 잔다 말이야. 영을 떼서 봉어 집에 잡시다. 굳이 하체여 그러면 육구라든지 묵구라든지 그것이 어느 곳으로 돌아왔느냐 말이거든. 그것은 주주금반이로다. 구실이 아주 누른 황금발, 황금 소반을 수분다. 이랬습니다. 행왕복금하고 행과한 꽃은 말이야. 좋은 꽃은 복금이야 아주 비단길 끝이 하늘로 보기 좋다는 말이야. 그런 동시에 저 검질이 종행이라 칼과 창은 말이야. 칼과 창은 이리저리 흩어져 가 있고 있더라. 사단은 허유하고 사단은 진지 소리를 지르고 만드는 부르짖거든. 온 천지 없는지에 큰 소리를 부르짖고 상황이 해성이로다. 상황이 코지리. 코지리는 아주 점잖게 놀더라. 자일꾼은 차치하고 이한 구절은 그만둔다. 나일 뿐은 담아선 거, 저 구절은 또 어떠하냐, 이 말이야. 온만이 파둠의 후음. 근데 온만이 파둠의 후음 가는 걸알 같으면은, 보통 보면 진언인데 말이야. 이걸 알면은, 앞에 법문을 전부 다알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는 풍열지인, 유명한 풍열지인 말이야. 풍열지인의 때 어떤 비, 묵지를 어떻게 물었냐면은 동쟁이 섬

신념, 동정, 누구든지 고려하든지 가는 말이죠. 천미여, 미락하는 것은 일체를 떠난 데 사는 정도. 미락하는 것은 아주 묘한 진미한 말이죠. 자기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 동화든지 진화든지 간에, 예, 모든 다 상을 따서 말이죠. 그 작용이 미묘하다. 그 말이죠. 그러하니, 여하 통불병고, 어찌께 해서만 만드는 그게 통달해서 말이야. 예? 그렇게 통해가지고, 범하지 않냐겠냐, 이랬어요. 만약에 조금이라 범하면은 상암지옥을 합니다. 그, 어떻게 해서, 예? 저촉되지 않고, 바로 이 법문을 갖다가 처벌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 대류입니다. 뭐, 부일스님 하신 말씀 뭐라 했냐면은, 상업, 강남 삼을 위해 내가 항상 정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면은, 저 강남, 남대, 남대라, 그 말이야, 남방, 살았다. 축구기, 봄이거든. 좌호제대 신마리보다 좌우락한 새가 노래를 잘 부르고, 진지, 울음을 잘 읽는데, 예? 그 노래 잘 부르고, 울음 잘 부르는 그 새가 푸르지. 꽃속에서 노래하더라. 물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이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그 열심히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 한 말 하겠습니다. 금력이 녹음이나 금과 천하의 큰 험한 길은 금경이라 합니다. 그 청나라 성도로 들어가는 길인데 천하의 금과 길보다 더 험한 상이 없다, 길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금과 길이 그 험하게 천천하에 둘도 편하지만은, 야행이 강대라, 경대라 말이야. 밤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야. 어? 그 험한데 나중도 없이 몬다 했는데, 어째서 밤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강나,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근경이 천하 둘도 없이 험한데 말이야. 그렇지만은, 밤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뜻을 바로 알면은, 통일치님, 본문도 알 수 있고, 또 앞에 내가 말한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불감 불선사가 이제 이 풍열신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송황했어요. 송황인데 어떻게 이제 송을 했냐면은, 최운영의 성인영함이, 조수님 앞에 기관 쪽 끝이 아주 좋은 저 구름이 한데 꽉 찌가 있단 말이야. 그 찌가 있는데, 신선이가 구름에 또 나타났어. 신성이 나타났다가 말이야. 이건 비유입니다. 흑파 홍낙은 차는 차아니라, 예? 손으로 혼자, 달란 뿌치를 들고 말이야. 낯을 뜩, 갈아탔어. 깨 손님이 나타났는데, 뿌치를 가지고 낯을 갈았으니, 낯은 안 비운다, 말이야. 그러니까 깨드립니다. 막간 서진 수중순하고, 누구든지 말이야, 그 신선이 가지고 있는, 낯을 가리고 있는 그 부채를 보지 마라, 이거죠. 그 부채를 봤다는 미래들이 닿아도록 신선은 낯을 못 본다고 말이야. 급수창 강선이 나라, 어떤지 아주 정신을 차려서 말이야, 예, 부채 속에 든 그 신선 낯을 봐. 이리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풍열신 본문이 말이야. 말과 응구 있지 않아다, 이 말이야. 어? 말과 응구 있지 않아. 말과 응구 그 속에 그 간차가 있는, 숨가 있는, 근본 뜻을 알아, 이랬지요. 만약 풍열신 본문 말과 응구로 따라간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부채만 보는 사람이지, 부채만 보는 사람이지, 예? 실제 신선 나트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엉뚱으로 따라가면은 절대로 풍열심의 뜻을 모른다. 어? 이것을 갖다가 제비현지라 한 것이야. 누구든지 이전신의 말씀하는 그 대주사신의 법문만이야. 엉뚱으로 따라간다면은 다 법문 모른 동시에 상신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어쨌든지 말로 따라가지 말고 그 말 속에 둔 말이야. 뜻을 바라라, 이것이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것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내가 한번 하겠어. 삼가 천리 맹팔라인가 맹팔라인 말이야. 저 뒤에 골짜리에 사람 집이 어쩐지 저 사는데 한 사람이 어찌 산다고 말이야. 그 아주 궁대한 골짜기에 사는 말이야. 맹가지 판매여 여덟 치 아들들아 이것이라. 저 신상국에 어찌 서너 며칠 산 그 동네 맹가지 여덟 치 아들하고 오늘 범람 무슨 관계 있어. 그렇지만은 이 뜻을 말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말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말로 따라가면 죽어. 어째서 내가 삼가 초일명 팔랑이라 갔는지 말이야. 이 뜻을 말하라 이 말이죠. 또 수단이 주성자라 또 신이 또 여태 이제 기회할 신이 예선할 신이 있습니다. 예선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패기 군마 장고로하니 아주 많은 분이 천리말 말이여 눈 깜짝서 천리말리를 다루는 그런 좋은 말을 타고 아주 높은 데 누가 올라갔다는 말이야. 아니 남북동서의 특자로다 동서남북으로 온다지 마음대로 말이야. 참 자기가 활동을 하더라 이 말이야. 활동을 하는데 최여름 신망관이요 가장 좋기는 무엇이 제일 좋으냐 하면은 허례를 만드니 도문을 갖다가 말이야. 신망관을 갖다 또 우주에 나가 달아가 있어. 신망관이 아주 가장 많은 돈을 많은 것이야. 가장 많은 돈을 갖다가 허리에 쓰고 있거든. 그런 동시에 갱내지하여 항구라 또 오춘지 하고 나가 또 와서 말이야. 하늘 타고 저 양지 땅으로 만드는 게 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은 앞에 건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또 어느 곳에 있어? 이거 또 내가 한 말 하겠어요. 한 말 했는데 삼사나비는 충장이요. 삼사나비, 삼사나비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우리 이제 삼종 가사를 말합니다. 세 가지 말이요. 상중하 가사가 세 가지 아니 삼이 아니요. 그 삼이 가사는 말이지 승장회와 풍절백들 밖에 있더라 이것이요. 밖에 왜 그 세 가지 가사가 삼종 가사가 풍절백 밖에 있다. 그런 동시에 일로 침수는 백운지이라 한 우춘지 그 화로 말이요. 불이 융글융글한 우춘지 불이 하루에 불이 한 하루 있는데 그래서 침수락 침수락 하는 것은 굉장히 진짜 무섭지한데 이것은 해안을 말하는 침략을 말합니다. 침략은 물에 담갔다 내는 기거든. 그 침략은 백운주의여 침불소에 있더라 이것이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한 하루 담은 그 불에 말이지 좋은 해안을 푸는데 그 해안을 푸는 것은 침불소에 있더라 이것이다. 그 뒤에 운문정에 설두 형성사가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요. 어떻게 말로 하냐면은, 야, 유인이 설두하면, 만약 말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설두에게 후에 지인에게 묻든, 그와 식으로, 같은 식으로, 문방하지 말이요. 그러면은, 대타다오대 나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후에 지인 같이 대답 안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백보왕심은 차여 배를 갈라가야 말이야. 배를 갈라가고 아주 심장을 깐다 말이야. 그것은 또 어떠 하느냐. 나 이리 말해야 되겠습니다. 풍열심이면은 저 춘삼을 말이야 참 좋을 때 깊은 꼼짝에서 좌우서 말이야. 그 노래 닮은 좌우서가 울고 있다. 그걸 이제 법문을 해야 되거든. 법문을 했는데 석두심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렇게 말하네. 풍년내들이 만화한다 말이야. 어떻게 만화하냐면은 아주 사람 뱀을 갖다가 칼을 갈아가야 말이야. 갈아가지고 그 이제 신통을 내야지. 신장을 내야가지고 그걸 깎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정반대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이 납니다. 아주 열심히 뜻을 있습니다. 그래놓고 붕 다시 말하지 어떻게 말하냐면은 풍치와는 별시라요. 바람이 어디에 그것이 불이 분다 이 말이오. 불이 잘 안 타거든. 불이 잘 안 타는 때 바람이 어디에 불 잘 타라 분다 그 말이오. 그게 부는 것은 별신을 하여 별로 없으니 딴 것이 참 한 집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상

0: 상두세대는 말이야. 아, 상두세대 같은 것은 얘네는 그런 무슨지 찢이고 말이야. 찢은 동시에 자네는 살린다 그 말이야. 그런 무슨 얘네는 본차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무슨 얘네는 참으로 거기에서 다른 뜻을 알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뜻이 이제 어느 곳에 있는 얘기시거든.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산중 구슬이요. 산중에 있으니 구슬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산중에 있으면서 구슬이 또한 결절을 공부를 안 했냐 이 말이야. 그 이제 산중에는 구슬이고 그런 동시에 우리는 기철을 열어라. 저 구름 밖으로 저 이제 산중을 벗어 나가거든. 벗어 나갔더니 내 천년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을 받아라야 돼요. 그러고 이제 백운 경성대왕이 유명했어요. 유명했는데 그 신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풍열하세요 이 말이야. 풍열 신인이 그 말이거든. 부동차하고 저 집품 이 수풀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수풀에 들어가도 숨이 꽉 찬 수풀에 들어갔는데 수풀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풀 한 피에도 안 건든다 이 말이야. 네? 숨에 꽉 찬 수풀 돌병 우찌 풀 한 피에도 안 건든 것 같을까. 입수 부동차로다 저 우찌 큰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가도 물결에 조금도 안 건든다 이 말이야. 이것을 바라야 된다. 그런 동시에 안정위원 도탁순위하고 저 눈동자 속에는 순상을 어떻게 거꾸로 또 세워놓는단 말이야. 순상을 하고 순상을 눈동자 속에 어떻게 순상을 거꾸로 세울 수 있어. 그러고 이모사회는 행한세계로다. 육소대에는 온 삼천 대천세계를 갖다 육소대에 갖다 걸쳐놓는다 그 말이야. 그게 풍열신 본문에 대한 한 말입니다. 풍열 막제 심어서 그러면 이 풍열신의 그 본문 뜻이 말이야. 풍열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느냐 이랬더라. 지어놓으죠. 불러놓으니라. 다뭐 늙은 느낌이 되느니 말이야. 알기는 허약하지만은 알기는 허약한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그걸 또 알아서는 안 돼. 알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앞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냐는 말이야. 여기에도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어? 그것도 내가 한 말하는데 암이 청구가 명세로다. 크만 웃음이 반쯤 말이야. 크만 웃음이 어둠 속에 청구, 핵을 받지. 핵을 받지가 명세이며 삼촌 대칭 세계를 받치더라. 그나 웃음이 방매일 나와서 갇힌단 말이오. 신문 분정관 아니야. 또 여기에 대해서 본문 또 한 게 있어. 본문 한 게 어떤 본문을 했냐면은 만반 노중에 천부에나 만부에 놓지 자꾸 달려나는 것인지 그 분무속이란 말이야. 분무 분무속 세우스 높은 분무속 말이야. 분무속에서 병충이 하성을 빈일전하는 말이야. 거기서 떠내면은 그 쇠물이 말이야. 쇠물을 한 짐이 있든지 뛰어나오거든. 쇠물 한 짐이 뛰어나와. 그러니 다소이 햇빛불고 배만이니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입불 쪽에 쇠물을 갖다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피하지 못하고 축판 민문이로다. 오우치 나트 만들고 쇠물이 뛰어가고 나치만 타서 힘피는 쇠도 있어. 옆에 열심히 본문에 대한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조계 천성 정문을 하고 천성의 말이야. 이 천성의 정문 장대리의 띠우에 있는 그 눈을 갖다가 비춰서 연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방출미 위험 우레충이로다. 저 위험한 이전 고급 인상견이만 위험한 말이야. 최초부린 위험한 이전 위험한 말이야. 위험한 것이 말하면은 물에 온 천지 만물 밖에 말이야. 온 천지 만물 밖에 봄 소식을 갖다가 나타난다고 말이야. 나타난다고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이제 풍열신
1: 들어갔다.

내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끝먹듯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습니다. 이따 또 내가 총 결정하겠어. 하겠는데.

아빠가 김우진이 싸는 말이야. 그런 동시에 수방세제를 갖다가 생겼다가 토했다고. 겁나나 가도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볼란지 말하지만은, 예, 이 표현도 예외로 부족합니다. 어? 그런데 어쩌면은, 이경젊은이요, 모든 경로를 완전히 떠났다고 말이야. 그런 동시에 젊은이요, 모두 뒷문을 갖다 전부 다 끊었어. 끊어졌단 말이야. 등이 끊어졌어. 뒷문이다. 끊어졌다고 말이야. 그러고, 기성자석이라 소리를 타고 말이야. 무슨 소리는 소리 나는 걸 타고, 계속이요, 빛을 갖다 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영산동초요. 영산. 영산이라는 건 만약에 부처님이 회사를 말하는 얘기도, 영산을 좀 쳐요. 정쳐요. 예, 영산의 회사 만드는 부처님 말이네. 참말로 만드는, 참 끊임없이 뜻을 갖다가, 바로 한 산인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소림 겹고르다. 소림 말이야. 소림은 달마시입니다. 달마시임은 직접 말이야. 참바하든지 자성이더라. 이랬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제 이렇게 내가 칭찬하는가 말이야. 어째서 칭찬하느냐면은, 독법 천문정상하고 홀로 만드는 천문만보. 이 보리가 천재를 만들었는데, 아주 최상급 말이야. 가장 최상급이야. 홀로 또, 버티고 서거든. 버티고 산다. 그런 동시에, 전이백 초두련이라, 예? 또, 이제, 나아가서, 어찌 천가지나 만가지나 꽃이 피라 있어. 예? 꽃이 피라 있는데, 그 꽃 핀 말이야. 천가지, 만가지 꽃 핀 그 소름. 그 가에서 오 위험을 다 맞추더라 이랬다. 헐리마 그런 뜻을 알겠느냐 이랬어. 알겠냐 말이야. 경주 손에는 무상대하고 무상대하고 종교학하는 이전에 만드는 아주 처녀 이름입니다. 경주 처녀. 처녀는 만드는 무상대요. 그 삼대락하는 웃음이 좋은 대회 가서 춤을 춘다고 말이야. 춤을 추는 동시에 팔일이 나타난 생철이라 팔을 갖다 여덟 개나 가지는 말이야. 나타 나타난 것 때문에는 생철 무쇠를 갖다가 어쩐지 자꾸 어쩐지 뻗어먹더라 이랬습니다. 이제 이 뜻을 바로 알면은 오늘 한 본문 전체를 다 치신다. 이것은 어디 깨쳐야 돼. 공부를 부진해가 있고 깨쳐야 되지 깨치기 전에는 이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지 부정부정 말이요. 공부해가지고 이 법문을 바로 알아서만은 비록 해지지 말이지 해지지 만약 그렇지 않고 눈이 큼큼하고 말이요 비는 절대에 내가 있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법문을 하는지 말이지 모르면서 해지했다고 굳이 동서남북을 헛진다면 말이요 그 사람은 미래를 다하고 공부를 설지 못한다 말이요. 공부만 설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모두 어떤지, 시주 어떤 신부라든지, 어쩌겠냐는 말이야. 결국은, 영원수록 아주 좋아, 내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해결할 것 같고, 시스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공부 무지를 해가지고, 법문을 갖다 바로 알고, 바로 깨치고 말이야. 참다 어떤지, 해결을 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삼자근곤해요. 근곤 삼천대천세기 진시방법계라 그 말이요. 온 시방법계를 갖다가 밤 속에다 엮고 위에 뜨거울 때 법비는다 이거죠. 그 무슨 힘이 그리 큰 힘이겠어. 이 시방법계란 건 한이 없는 말이야. 무진법계인데 그 무진법계를 갖다가 밤 속에 열 말이요. 그런 힘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햄이라는 것은 어떻게 큰지, 이 무진법계라는 것은 비웃 같은 데는 조그마한 좁쌀만 하고 말이에요. 함은 크기가 큰 대해무변 바다같이 그렇게 큽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아주 뺄간 거짓말 같지만은 실제서 법을 바로 깨치고 보면은 말이야, 그 크기란 것은 이 형용사로서 절대로 부족합니다.

깽가 큰 만능의 대바다 같은 무인바다 같은 큰 함에다 갖다가 이 무인법계를 갖다가 그때 이제 씹어있는데 그 속에 무인법계에 들어가면은 조그마한 좁쌀 하는데 그리기 적다 그 말이요. 크기가 그냥 함이냐 말하자면 그게 크다 그 말입니다. 그 어쩌냐면은 안맹이로야 눈은 멀고 귀는 멀어 뛴다 이것이라. 그것도 무슨 말일까? 법을 바로 알면은 이 뜻을 알게 됩니다. 절단 중요해야 아주 큰 어떤 강이 있는데 말이에요. 강이 아주 그 수로 내려가는데 그걸 갖다가 강을 이제 끊어가에 막았다고 말이에요. 막아가 있고 어떻게 잘 막았던지 물 한 방울 새어 나올 수 없어. 물 한 방울 새어 나올 수 없어. 수설 불태야 물 한 방울도 새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야 어떤지 큰 강물을 갖다가 끊어서 막았다. 그래 막았는데 이렇게 이제 둑을 크게 굳세게 잘 막아놓으면 말이야. 이 둑에서는 부처도 얻어낼 수 없고 조사도 얻어낼 수 없고 천나 천지식이 말이지 누구든지 그 근방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냐면은 20족도로다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띠금을 뜬단 말이야. 좋아서 왔어. 앞에는 무진법계를 갖다가 큰 우띠 그 부당 법계 부당도 여러 억천만배 큰 함 속에다 집어넣으니까네 눈이 멀은 동시에 귀가 멀어집니다. 큰 강을 갖다가 아주 이제 뚝을 갖다가 철통같이 막아서 물 한 방울 먼 세월이 일어났단 말이요. 꼬니 조사와 부처도 번호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고 보니까 20족도야 손으로 가지고 춤을 추고 발을 띄움을 띠 하도 좋았어. 수파 충랑해야 파도를 따라간다는 말이야. 예? 물결을 따라가고 파도를 따라간다는 말이야. 그 파도와 물결이란 것은 아주 천변만화 하는 거야. 예? 바람 부는 대로 말이야. 물결이 이리 이리 나고 저리 천변만화 비나 무기이거든. 이것은 법신대에 있어서 변화 자제한 거. 아니, 조금도 아무데도 거리낌 없이 자제 무해한 거 말이야. 이걸 갖다 말한 것입니다. 수파충랑. 그러면 어쩌냐면은 12,000번이라 12,000번이라 대자유자재한 경계를 말할 때에 와 12,000번이라 강냐 이것이야. 이것이 소위 운문 친이 말한 상관이라 강입니다. 함계근곤 절단중류 수파충랑 말이요. 이것은 참말로 불조 대기 대용을 갖다가 총 요약해서 아주 강제력이 표현한 말이요. 그런 유명한 법입니다. 일쪽 삼관해야 그럼 그것이 다냐 이것이 아니야. 아니다 그 말이야. 일쪽으로 파상관이라 활살 하나가 만들면 이 삼관을 갖다 말이요. 두드려 부사합니다 이 말이야. 활로가 쌓이는 게네. 이 앞에 말한 그 아주 불조 대기 대형 말이야. 그 삼관이 발상다고 천지 만들면 막 예, 부사접단 말이야. 부세 됐다 그 말이야. 깨 일쪽 삼관에요. 한 핫살로 삼관을 다 부사합니다 그 말이야. 그런 적 되면은 10월 상사로다. 10월달에 지금 10월달 아니요 상사요. 갑자를 축하는 게 있거든. 병진정사하는 말이에요. 상사일이요. 상사라 한 것은, 그, 이제, 제일 첫, 이제, 사일입니다. 진사라, 그 사일 말이요. 그 일쪽 파상관을 했는데, 예? 불쪽 대기 대응을 갖다가, 한 핫살로 가있고, 전부 다 만드는 부사하면 다 없애버리거든. 그런데, 결국은 어쩌냐 하면은, 10월 상사라, 10월 달에 상사일이더라. 이렇습니다. 회마 알겠느냐? 살수나빈 천성이 하니 손을 갖다가 어디 나쁘는데 어디 가서 나쁘냐면은 저쪽 천성 말이야. 천불 만조사 빡.

성을 놨단 말이오. 어? 천부 만조사 속에 들면 안 돼. 예? 천부 만조사 그 영역 밖에서 참 먼데서 천부 만조사를 뛰어났단 말이오. 초불월제야. 예? 초불월제에서 천부 만조사 만디 밖에서 손을 탁자 예? 놔주거든. 회중의 감자 화중년이라 깨는 길로 척 돌아서는데 예? 어찌 되냐면은 화중년이 돼. 화중년을 지었어. 불꽃에 불 속에 연꽃이 피더라. 이제 이것을 앞에 걸 알아서 이제 뒤에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야. 앞에 걸 모르면 이제 뒤에 부분을 모릅니다. 운문인 신문, 운문 스님이 어떤 주님 묵지를 갖다가 어떻게 물었냐 하면 수조 염라시에요. 나무가 어떻니 다 말라서 말이야. 이파리 다 떨었다 말이야. 어? 여름에는 참 무튼지 천산만야 수목이 꽉 우천양인 이파리가 꽉 열리가 안 있어. 그런데 이제 가시리 되면 서리 오면 이파리가 말이야. 짱도 떨어지고 말이야. 나무다 말라 떨어지고 말이야. 그게 나무가 말라서 잎이 다 떨어질 때 그때 어떠하냐. 그게 운문시임 대답이 뭐냐면 체로금핀이라 몸띠가 금풍에 드러났어. 금풍이라는 것은 가을바람을 금풍이라 해야 가을바람. 이제 보통 이제 시기만 본다면은 예, 가을 되면 우리 이제 나무가 마르고 그런 동시에 이파리 다 떨지 빌거든. 응성에 되어 있단 말이오. 그런데 어떠냐 하는 게 체로금핀이야. 예? 나무 몸띠가 가을바람에 들러앉나. 천하 식은 소리겠지. 그렇지만은 이것은 참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밖에. 철이 깨쳐야 되지. 깨치기 전에는 말이오. 사랑복탁과 은어문자 지식으로는 착 떨어버린 겁니다. 말로 따라갔다 하는 말이오. 억천만년 되도록 해도 이건 모르는 것이오. 오직 깨치 알지. 그럼 은문신 뜻이 어느 곳에 있나? 그 연애 한번 하겠어. 안마지 분내여 바오 밑에 꽃이 피가 있거든. 네? 바오 밑에 좋은 꽃이 피가 있는데, 그 꽃에 이제, 참말로 화분이 있다. 꽃 이제 그, 가루가 많이 이제 거기 이제 있다고 말이요. 동방의 생일이요. 벌들이 그 꽃 이제 가루를 이제 따다가 자기 이제, 예? 벌집에 말이요. 꾸르러 갖다 맨다고 말이요. 야, 초지자야. 저 들어가면 안 되면 온갖 풀이 많이 있거든. 풀이 많이 있어. 그 아주 풀이 많이 있을까요? 풀이 그 참. 정말 은퇴하다가 말이야. 아주 배지 좋다가 말이야. 이들이 늘 아주 좋거든. 그건 이제 뭐지 쓰이냐면은, 사제여자 캐이라, 사양노루. 어? 노루 중에 사양노루 안 있어. 예? 사양노루 갖고 노루가 그, 저, 배꼽에 사양에 붙어가 있어. 어? 사양에 붙어가 있단 말이야. 그 사양노루 그 배꼽이 말이야. 배꼽에 자캐이라, 행천, 행전한다. 이 말이야. 무슨 행기가 좋고 무슨 행기가 좋다 하지만은 사향노루 사향 말이요. 사향 같은 행기는 없습니다. 없단 말이요.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이제 앞에 말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말로 따라가서는 안 돼. 말로 따라가서는 상신신명이야. 그 근본 뜻을 깨쳐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운문종의 중흥주락하는 설두헌선사가 개송한 게 있습니다. 개송했거든. 문기유정의 다대유정이라 묵지를 갖다가 어떻게 잘 참말로 만드는 종치에 예? 종문 종치에 아주 참말로 합당하게 말이야. 참 묵지를 잘 물었거든. 다대유정이요 대답도 아주 멋지게 참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삼꾸 가변이요 운문스님 말씀한 그 삼꾸를 갖단 말이야.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일족이 용해로다. 한 웃기 활살에 저 하늘로 우춘지만 안 되면 이제 지쳐나간다고 말이야. 대야 해 양요 잡세비요. 큰 둘에 말이야. 아주 선선한 바람이 설렁설렁 분다고 말이야. 아주 큰 둘에 선선한 바람이 설설 부는 동시에 장천에 소원몽몽에다 아주 저 우춘 높은 하늘에 말이야. 하늘은 뭐냐면은 예? 이슬비가 슬슬 온다고 말이야. 정확히 오는 거 아니냐? 품불경가 그대가 보지 못했느냐?
소린 남자 미지 얘기 말이오. 어? 소린의 부자 미지 얘기야. 소린의 역순이 오래 앉아가 있고 있다가, 이 닮아신 말이거든. 소름그려 오래 앉아있어. 미지 얘기야. 자기 나라 돌아가지 못해. 오래 있다 본 게 뭐, 시월이 오래되고 하고, 자기 이제, 고향을 못 갔다. 그 말이오. 저희 웅일청천이라, 저 웅인산을 가는데 왔는데, 웅인산을 들었어. 어? 웅인산을 가는데 와서, 웅인산을 의지해가 있고, 이승계는 말이오. 아주, 응? 풀이 만지면은, 지붕, 수북수박이 말이야. 풀이 아주 대단히 무성하더라. 이것이, 그, 설두지임의 개성입니다. 개성인데, 그럼 이 뜻은 어디고 계실까? 그것도 내가 또 한 말 하겠다, 그 말이요. 야수금파의 말이요. 북이에요. 밤물. 밤에 이제 물이 이제 만드면 많이 고쳐있는 밤에 말이요. 금파. 우찌 물결이 우찌인지 아주 금같이 말이요. 아주 이제 물결이 보기 좋다고 말이야. 그런데 북이에요. 개수나무 그림자 그 빛이거든. 개수나무 그림자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 이제 전설이 달에는 개수나무 있다 그 말이 있거든. 어? 그래 이제 밤은 고한데 아주 아주 깨끗한 물인데 말이야. 어? 그 이제 물결이 이르는데 아주 금빛까지 좋다고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 빛이냐면은 아주 참 시보야 밍나한 말이 둥그리한 말이야. 달이 환하게 빛이 있더라. 이것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지의 월도입니다. 인신 난득이 불법 난봉이라 차생에 실각하면 여기까지였죠. 우리가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난봉이라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또한 어렵다. 열려져 있는 절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은 과거 생에 큰 인연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앞 마을에 절이 있었어요. 근데 절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인연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소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절에 소 찾으러 갔다가 법당에서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출가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시절 인연이다. 때가 돼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절에 가보라고

권선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권선하셔서 절에 왔는데 절에 와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권선하신 분에게요 항상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가 내게 있어서는 황금을 한 덩어리 준 것보다 더 고마운 분인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고마운 인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그 고마움을 쉽게 잊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라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근데 물질적인 부분에 이익을 준 부분은 잊지 않는데 진리를 향해서 기회를 부여해 주신 분을 쉽게 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 사람은 돈을 안 썼으니까. 돈 쓴 것보다 더 귀한 게 그런 불법의 인연을 맺게 해준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야. 왜? 인신남득이요 불법 남봉이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니까. 예를 든다면 옛날 상월대리사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들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인연이든 나를 찾아온 인연은 나를 찾아오게 된 부분의 계기는 그 어떤 희생보다 더 크다. 여러분 대개 보면 절에 오시는 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절에 가라고 하는 소리도 안 하겠지만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한번 가서 부처님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부분은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훨씬 크다. 서울 관문사가 처음 그 시작이 될 때 지금부터 한 29년 전, 28년 전, 한 30년 전 그때 IMF 때 막 너무 힘들었을 때 그들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삶이 정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편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지금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모든 시작은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물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얘기가 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절망을 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져가는 부분, 그 희망을 뭐에서 생겨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라죠. 얼마나 막막하면. 그 문이 없는 가운데 문을 찾는 거.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인생 난득이 불법 난봉이라 차생에 다음 생에 실각하면 이번 생에 실각하면 만겁 나누니 만겁에 만나기 어려우니 뭐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어려우니 진리를 얻기가 어려우니 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 돌을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내가서 그 바위 돌이 다 달아 없어질 때 한겁이라고 그런대요. 네? 한겁.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돼요? 내가 볼 때는 기계로 갈아도 그걸 갈리기 어려워.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를 기계를 가지고 돌을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번 스치고 지내가서 그게 다 달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하는데 여기 몇 겁이 나왔어요? 만 겁에 나누리라 만나기 어려우니 수지 신문 지 법계하야 모름지기 열 가지 문을 지어서 계법을 지니게 하니 일신 근수 이 불태하고 날로 새로이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태전하라 이게 적은 마음으로 시작한 마음을 점점 키워가라 이거예요. 중간에 꺾어지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근데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열심히가 되셔야 될까요? 바라는 마음이 아닌 행동한 것만큼 얻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을 요구하거나 내가 행하지 않은 부분이 행한 부분으로 치부되어지길 바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절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 잘못 쓰라고 가르치는 부분 절대 없어요. 부처님 계율에 부응하라.
부처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해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생의 마음을 뛰어넘어 보살의 행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욕심을 내지 마라.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욕심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 하심을 바탕으로 살아야 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거예요. 도시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무 바라지 마라. 내 행동하는 부분을 점검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그 이상의 마음을 내면 스스로 놓은 덫에 스스로 치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에게 잘한 분이 서운합니까?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서운합니까? 잘 몰라요? 내가 볼 때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서운한 게 많대요. 그냥 잘하면 괜찮은데 내가 잘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당연히 잘한 걸로 그냥 마음을 그치면요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자갈론 팔아가지고 열심히 안 한 사람한테 주니까 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갈론한테 효도한 겁니까? 부모한테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해놓고 나면 그게 서운함에 갇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내 부모니까 그냥 우러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서운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서운할 것 같긴 해. 참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지금이야 뭐 부모 모시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던 분들이 한 부분은 도시에 나가서 살고 한 부분은 그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하루 세끼 따뜻한 공양지에서 대접했는데 그거는 고맙지가 않아. 왜? 맨날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저 도시에 가가지고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명절 때가 되거나 생신 때가 돼서 돈 봉투 하나 갖고 오고 선물 하나 사갖고 오면은 마을에 나가지고 누구 자랑해요? 에? 1년 365일 따뜻한 밥 지어가지고 공양 올리고 그 효도한 그 자식은 효도를 그 칭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돈 몇 푼 가지고 선물 좀 사가지고 와서 옷도 좀 사갖고 오면 나가가지고 누가 그 효자라고 칭찬을 하고 다녀야 안 다녀요? 그러면 집에서 1년 365일 공양제에서 대접했던 자식은 서운해 안 서운해?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냥 공양지어서 잘 모셨던 그 자식은 그 마음 내지 않고 내 부모니까 잘 모셨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요 지혜롭다면 밖에 나가서 나를 1년 365일 밥해서 잘 그 받들어준 자식을 정말 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돈 몇 푼 가지고 온 자식이 갖고 온 돈이 있으면 그 나를 봉양했던 그 자식 불러가지고 정말 고맙구나. 이 돈 몇 푼 되진 않지만 너가 있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면 그 자식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감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그게 잘 돼 안 돼? 왜 안 돼? 따라하세요. 어리석음.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칭찬을 해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렇게 세상은 이 세상은 부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써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렇게 가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 우린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받들어낼 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일신군수 이불태하고 난로 세리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말고 속성 정각하여 속히 정각을 이루어서 정각이라는 자체는 깨달음을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환도 중생하라

0: 중생을 돌이켜 중생을 제도하라. 여러분이 나만 좋은 것은 불교가 아니야. 내가 좋아졌거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나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도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들 또한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공덕 중에 최고의 큰 공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 옛날에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교진제를 비롯한 오비구를 제도하고 난 이후에 야사를 비롯해서 60여 명의 제자를 또 출가를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출가를 한 사람들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원래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산자야라고 하는 부분의 그 이교도의 제자였어요. 그들은 250명이 산자의 문화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250명의 무리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였어요. 그런데 그 산자야가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그리워하는 그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진리를 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귀가를 종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 마성비구라고 비구를 만나요. 그 마성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탁발하는 모습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와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연부라는 소리에 감동을 받았다. 지나가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법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소원을 이뤘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마음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동기유발을 해주는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마성비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성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발을 들고 길을 가는 모습이 너무 신비로워 보였어요. 물어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부처님 제자다. 그 부처님이라고 하면 뭘 가르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설명해 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할 만큼 많이 알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목련존자가 다시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출가를 할 정도라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때 딱 얘기하는 게 우리 스승은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종현멸이라. 아불대사는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진다. 우리 부처님은 그걸 가르치신다. 불교가 뭐라고요? 인연 인과가 불교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은 제법.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이 다 제법 종현생.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이 멸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요. 오늘 지금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1: 네.
0: 지금 이 스님이 법문을 하는 것은 스님만 있어서 법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내가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이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밥이 떠드는 겁니까? 스님이 떠드는 겁니까? 그죠? 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밥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스님과 밥이 만나서 그것이 에너지화 되셔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내가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법문을 하는데 올뜻이만 있어서 여기서 혼자 떠들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정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들어주니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를 해주니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뭐예요? 제법 종현생이라. 제법 종현멸이라.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궁금했던 산자에게 물었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난 이후에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부는 지혜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되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사리부는 평생 동안 부처님의 그 도량에 함께하면서 저녁마다 물어요. 뭘 묻냐? 오늘 저녁에는 마성비구가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요. 아마 지금처럼 방을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던 부분이 아닌 날마다 방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리부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 마성비구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 그래서 동쪽 방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머리를 뒀대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이게 진리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이 되면 오늘 마성비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어봐가지고 남쪽에 계십니다. 그럼 남쪽에 절대 마성비구가 있는 곳에 발을 두지 않았다. 그만큼 존경스러운 부분으로 대했던 부분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준 부분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큼 부처님 진리를 나눠주는 공덕이 그만큼 큰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초판이 되면 등 하나 건설하는 거예요. 무리한 등을 건설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인연을 맺어줘라. 스님, 내가 어디 가서 건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뭐라 건선을 해요. 어려운 거니까 하는 거죠.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걸 하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마음을 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어도 너무 속상할 일이 없어요. 왜? 때가 되면 인연이 무르익으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내가 한마디 하는 부분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등을 하나 마음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인연이 그만큼 빨리 닿을 수 있는 겁니다. 환도중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그가 아쉬움은 오겠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자꾸 건선할 필요가 있는 거다. 여지번호는 나의 본래의 바람은 비여득출생 사대해야 너 홀로 생사의 사대를 벗어남을 이름이 아니리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너 혼자를 생사의 대 큰 나고 죽는 큰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죠.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거나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는 부분은 너 하나를 위해서 생사의 고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고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은 그건 직무유기야. 내가 부처님 진리를 찾아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만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얻은 것만큼 나 아닌 누구에게 그 가르침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라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표현할 게 아니야. 모르면 자꾸 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나 아닌 누군가에게 그 좋은 부분을 나눠서 갈아요.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빛을 나누고 나눠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저 빛은 나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야. 그 빛을 나누고 나눠줘도 그 빛은 부족함이 없이 다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듯 부처님 진리는 그렇게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가르침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사생의 자부라. 모든 생명을 가진 중생에게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을 가진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진리다. 영내 보이 중생이니 또한 이해 널리 중생을 위함이니 이제 여기에 나오자 모든 중생을 위함이라. 아이고 무슨 까닭인고 여자 무시 이래로 너가

비롯함이 없는 일로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어? 비롯함이 없는 그 어느 때부터 지우 금생이 금생에 이르기까지 항치 사생하여 항상 사생을 만나 사생 사생을 만난다는 자체는 뭐예요? 태란습화의 생명체를 만났다. 언제부터인지 몰라. 여러분 언제부터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비롯함이 없어. 근데 그 비롯함이 없는 분이 생명 중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전전했어요. 어떻게? 때로는 알에서 태기도 있고 때로는 습에서 태기도 하고 때로는 화하는 모습으로 태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성공이야. 근데 여기서 뒤로 밀리지 말자. 더 성실하게 성실하게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삭삭 왕환함이 자주자주 오고감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육두유래를 하는데 나고 죽는 것이 자주 오가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한다잖아요. 금방 샘물에 빠졌다가 꺼내놓으면 또 바로 살아야 생사를 반복하는 괴로움이 반복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에? 얼마나 큰 괴로움이야. 꾸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삭삭 왕원함이 자주자주 오감이 개의 부모 이출몰이하라 다 부모에 의지하여 나고 죽음 일세 이 세상을 살아올 때 혼자 태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누구에 의지해요? 부모에 의지하잖아요. 그 부모에 의지하는데 그 부모는 부모대로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나는 또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나일 때 이미 우리는 엄청난 괴로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올 때 어머니 배부 같은 나올 때 죽는 재수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갖고 오는데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게 아닌 딴 모습이었을 때는 어떻겠을까요? 낳자마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약육강식의 환경 속에서 그냥 세상에 눈 뜨고 나오자마자 바로 잡혀먹거나 바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 괴로움을 반복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부모에 의지하여 나고 죽음 일세 고로 그런 까닭으로 광고 부모가 많은 겁을 끝없이 넓고 긴 세월이 오랜 세월이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무량하고 가위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부분에 부모는 한 사람이었을 하나였을까요? 수많은 인연이었을까요? 수많은 인연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나와 관계가 없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모든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 공식을 놓고 보면 인연 안에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어느 날 아난존자와 더불어 길을 가다가 해골더미를 만났을 때 그 해골더미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어찌 사생에 잡으신 부처님께서 그 해골더미에 절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뼈무더기는 과거에 나의 부모의 무덤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의 무덤일 수도 있으며 나와 가까운 인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다못해 살다가 생명을 버린 해골더미 하나도 가볍게 보지 않는 인연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이 내 거가 아닌 부분에는 너무나 그 생명을 등한시하거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좀 부등한시하는데 여기서 보면 무량무변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그 지금은 우리가 사람으로 사니까
100년

오늘 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거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유시관직헌데 이로 말미암아 관하건대 육도 중생이 육도의 중생이라는 자체는 지옥하기 축생수와 인간천 반복하는 중생이 무비 시여의 너의 다생의 부모이자 무비시의 다생 부모라. 여러 번 나고 죽는 부분이 여러 생 동안 반복하는 부분에 부모 아님이 없은지라.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시 이래로 끊임없이 생명을 반복하는 부모의 삶을 살고 가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보면 인연인과를 보면 다 다생의 부모이가 아닌 것이 없다. 다 부모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나는 존재마다 다 인연이 있어 맞는 거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옷깃만 스쳐도 500생에 인연이 있다.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무시 이래로 내가 내 생명이 어서부터 빌뜸이 없이 시작을 해서 돌고 돌아 사생의 모습을 가지고 육도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생에 인연 아닌 사람이었다. 다 부모일 수도 있고 다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다 그런 존재들일 수 있다. 여시 동류 한물 악취하야. 이와 같이 숱한 무리가 다 악취에 빠져서 악취라는 자체는 악도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에 빠져서 이랴 낮 밤에 수대 고뇌하나니 큰 고통을 받나니 약불 중생, 약불 중재면 만약 건져 제도하지 않으면 하시 출일이요 어느 때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뛰어나올 수 있으며. 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수많은 부분이 인연도 있었지만 내 조상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부모가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인연으로 그들을 제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가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무시 이래로 인과의 인과를 거듭하고 수많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돌고 돌아 지금 뭐에 있어요? 사람의 몸을 가졌어요. 인신 난득이요 불법 난봉인데 이것은 만겁에 얻을 수 없는 기회를 가졌다. 만겁의 어떤 그런 인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희생했던 모든 그런 희생을 함께 했던 그런 그 인연들을 제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제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삶의 이치의 눈을 뜨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며 무명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이요. 공덕을 짓는 부분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처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했던 모습하고는 좀 그 목표의식이 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뭐예요? 보살행을 해라.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부분이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욕심내는 부분이 불자가 되지 말고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목표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스님 그건 뭐 출가한 스님들에나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는 애초에 그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스님이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자의 마음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그 능력을 실행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옛 상월대사님께서는 승속불이라 해요. 승과 속이 차별이 없어. 마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속의 마음이 다르고 출가자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작거리에서 삶을 살지만

나만을 위해서 욕심내지 않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또한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잘 가져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어떤 그런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불자예요. 불자는 반드시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보살도가 필요하다. 그 보살도라는 게 뭡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삶.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리 이탈을. 나의 이익을 만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과 더불어 상대의 이익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소원 이루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나면 조금 마음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야? 아, 달라져야. 대상 하나가 다 소중해.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인연이 아니야. 눈 뜨고 내 앞에 와 있는 부분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주 가까운 인연들이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도반이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물질적으로 나누고 그냥 침묵이나 도모하고 이건 도반이 아니야. 함께 마음을 진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공덕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약은 고양이 밥눈에 오듯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것이 대중을 위한 일이라면 행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조금 편하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대중을 위한 일이라면 용기 있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큰 가치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요. 너 함부로 얼굴 내지 마라. 상처받는다. 아, 그 상처 좀 받으면 어때? 영광스러운 상처지.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영웅. 어? 영웅은 언제 나는 거예요? 난세 영웅이에요. 어려울 때 영웅이 나지 태평성대의 영웅이 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을 때 공덕이 되는 거지 할 일 없는 가운데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는요 일을 많이 만드는 주지가 진짜 잘하는 주지예요. 뭐 꼭 내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그 여러분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 여러분 어떤 부자가 하나 살았어요. 애아들을 하나를 가졌죠. 근데 이 부자는 참 지혜로워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만큼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재산을 지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직 아들이 똑똑하면 그냥 턱 상속을 해주면 되는데 아들이 못 믿어요. 그럼 이 아들이 못 믿어오면 어떻게 해야 그 가문을 지킬 수 있어요? 며느리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조금 부족한 이 아들이 이 큰 재산을 지켜갈 수 있는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그 묘행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아 며느리를 지혜로운 며느리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 소문을 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네? 누가 됐든지 간에 쌀 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살 수 있으면 석 달을 살 수 있으면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있다.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먹구녕이 포구청처럼 먹는 것이 귀했던 시대에 그 큰 집의 며느리가 되면 그 집 가문뿐만이 아닌 친정까지 살릴 수 있는 절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처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쌀 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숙제를 내요. 근데 그것도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종을 하나 붙여줘요. 종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깔끔한 집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석 달을 버틸 수 있도록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한옥콤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고 어떤 사람은 죽을 끓여서 버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쌀 한 마리를 가지고 석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데

결혼을 하는 한 교수가 와가지고 사람 말과 여정을 붙여주니까 붙여주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허연 쌀밥을 해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난 이후에 종하고 나가서 바느질 거리도 만들어 오고 품도 팔고 그래가지고 먹은 거를 그거 먹고 나가서 일하고 일하고 난 다음에 먹은 것만큼 또 사가지고 오고 석 달이 아니라 1년을 버티는 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주술을 보고 부자는 지혜로운 며느리라고 해가지고 그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그만큼 소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덕을 짓는 것은 몸을 편히 하거나 내가 누구에게인가 구설수를 두려워해서 마음을 내지 않는 부분은 봄볕이 두려워 씨앗을 넣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요. 여름장마가 두려워 씨앗을 넣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며 가을에 태풍이 두려워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다. 호사다마라.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구니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애를 먹지 않고는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애를 먹어야 애가 클거 아닙니까?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결과는 없어요. 내가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산고와 그만큼의 괴로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고행?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 다가오는 고통은 고통이라 여기지 않는 희망을 전제로 노력하는 부분만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냥 너무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지 말고 내가 한 것만큼 대가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진리를 만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중생하고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 일반적인 중생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는 내 앞에 오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 앞에 오는 고통을 그냥 소멸하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내 고통을 여의고 내 원하는 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좋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경 야선이 돼야 된다. 이랴에 밤낮 수대 고뇌하나니 큰 고뇌를 받나니 약불 중재하면 만약 건져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으리요. 오호애제라 통전심부로다. 마음이 아픔이 심부를 얻도다. 심부라는 자체는 뭐예요? 심장과 창자가 아프다는 거죠. 천년 망야하노니 천만 번 너에게 바라노니 이게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천만 번 너한테 바라노니 조조 발명 대지하야 빨리빨리 큰 지혜를 발명하여. 여러분 빨리빨리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참 대단하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원하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급하다 이거예요. 네 생명이 계속하지가 않아. 죽어서 부처님이 법을 이대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법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조 발명 대지하야 빨리빨리 큰 지혜를 얻어서 구족 신통 지력과 신통의 힘을 얻어서 구족해서 자재 방편 직원으로 방편의 깨를 자제하게 쓸 수 있는 뭐에 진리를 구해가지고 방편을 쓰는 데 있어서 차지한 능력을 가져라. 속이 홍도 지지즙하야 속히 큰 물결의 지혜에 녹아들여서 광도 유관 지미륜 여다 널리 요관의 미혹한 무리를 제도할지다. 욕심이 많은 모든 제자들, 사람들을 제도할지어다. 군불견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총상 재불 제조가 이로부터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이 진시 서기를 동야 동아 범부 일러리나 옛날에 나와 다 같은 범부였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은 큰 스님들을 보면 그 큰 스님들은 애초에

너희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면 그 조사들처럼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없다? 됐다. 바로 그러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면 된다. 어쨌든 여러분, 특별히 타고난 불성도 있겠지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모든 중생이 즉 깨달은 부처로 살 수 있는 인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복다 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여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르침의 인과업보지 않습니까?
2: 네.
0: 그리고 윤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2: 네.
0: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여러분들 한 몇 번째 태어난 것 같아요?
3: 몰라.
0: 그렇죠, 모르죠. 예. 뭐 제가 뭐 알 것 같아서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몰라요 하시니까 모르죠. 경에도 나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한 게 얼마나 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답니다. 오직 부처님만 꿰뚫어 볼 수 있대요. 그 우리가 엄청나게 그냥 윤회의 삶 속에서 별짓 다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지옥에도 떨어져 봤고 하늘 세계도 태어나봤고 짐승으로도 살아봤고 인간으로도 태어나봤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중생 사람 사람마다 자기 전생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죠. 다 착하게 돗닦는 마음으로 살 텐데 전생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보여도 이상한 거예요. 저 자꾸 뭐가 보여요. 예? 그 안과 가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생을 알지 못하고 보질 않으니까 딱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전생이 있다니까 윤회가 있다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다가 사실 우리가 뭐 보질 못했으니까 그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와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으면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할 텐데 특히 이제 막 가는 사람들이 이번 생 말고는 다음 생 없다. 이번 생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들 이제 좀 위험스럽고 예, 그리고 뭐 우리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우리 종교만 믿는 사람은 다 잘 될 거다. 잃어버려도 또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아니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종교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예. 근데 또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는 걸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또 그게 가슴에 딱 안 와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안타깝죠. 그런 걸 우리가 업장이 두껍다고 해요. 무엇이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에 딱 안 와닿는 그런 사람들을 아직은 업장이 좀 두껍구나. 그 어쨌거나 이번 생에 그 부처님 가르침이 듣기가 좋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고 불교가 좋은 사람, 불교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복을 좀 지은 사람들이래요. 그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도 복이 좀 있다 없다?
2: 있다.
0: 진짜? 어디? 네, 그래 뭐 있다고 칩시다. 아 있죠. 있으니까 예,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과 응.

0: 뭐 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금 우리 저기 우리 소나무가 거의 120회를 넘어갔는데 가끔 뭐 그러세요. 우리 저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 아직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얘기가 있나요? 바닥난 거 아닌가요? 엄청 많아. 예?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주기스러워 많은데 그죠?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했어요. 그 중국 역사상 중국은 이제 땅이 크다 보니까 훌륭한 문학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물이 많이 나왔죠. 송나라 시대 때, 중국 송나라 시대 때 황정견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가 상곡이에요. 상곡. 네, 그래서 황상곡이라고 불렸는데 황상곡이 중국 그 송나라 시대 때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아주 서예에도 달 필요였고 그 서예하는 사람들은 황상곡 법첩이 있어요. 그래서 황상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이자 서예가 시인이 있었는데 황상곡 처음 들어보시죠?
1: 네.
0: 어쩌나. 예,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소동파는 들어보셨어요?
1: 네.
0: 예, 소동파가 정말 그 중국 문학가의 가장 손꼽히는 대가 중에 하나가 소동파인데 그래서 저 소동파도 못 들어봤어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 관심 없는 분은 못 들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동파육이라고 있다는데 아세요? 동파육? 몰라요? 동파육이라고 있어요. 아는구나. 뭐 다들 탕수육만 먹어봐서. 동파육이라고 있는데 아주 별미래요. 예, 근데 동파육을 누가 만들었다? 소동파가 만들었어요. 소동파가 만든 고기라서 동파육이라고 부른대요. 뭐 그렇대요. 여하튼 예? 뭐 맛있대요. 예. 그 동파육을 만들고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소동파의 소자와 황상곡의 황자를 빼서 소왕이라고 불렀대요. 중국 송나라 문학가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다? 소황.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소동파의 소, 황상곡의 황. 그래서 소왕이다. 이 정도면 그 황상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알겠죠?
1: 네.
0: 자, 근데 이 황상곡이라는 분과 소동파라는 분의 특징에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독실한 불교신자였고, 그 당시 중국 송나라 시대에는 선비들이 대다수가 다 불자였습니다. 많은 수가 불자였는데, 이 황상곡이라는 분이 원래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황상곡이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총명했답니다.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부럽죠. 예,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 머리가 총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효성이 지극했대요. 이제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일찍이 이제 시험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험 장원에서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급제를 하게 되는데 26살의 젊은 나이에 어느 지방에 지방관으로 가게 됩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조금만 시골 지방을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되게 되는데 우리 치면 무슨 공무원급 되겠죠? 뭐 몇 급 공무원? 근데 어느 날 26살 때 그 부임을 한 그 지방에 그 관아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관아에서 자기 방에서 낮에 이렇게 좀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낮 꿈에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 이렇게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농두렁을 걷는 거예요.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어느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시골집을 딱 앞에 갔는데 시골집 앞에 어느 할머니가 집 앞에다가 상을 하나 차려놓고 뭐 죽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손을 막 비비면서 막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그리고 휙 들어가더래요. 뭐지 하고 그 집에 이렇게 가봤더니 상 위에 향긋한 미나리죽이 있더래요. 그 중국에서는 미나리로 죽을 만드나 봐요. 미나리죽이 있어서 향긋해서 미나리죽을 꿈에서 허겁지겁 먹었대요. 막 먹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꿈이 생생하더래요. 그래서 별일이다 했는데 입에서 미나리 향이 나는 거예요. 꿈에서 뭘 먹었는데? 미나리죽을 먹었는데. 근데 꿈에서 깼는데 입에서 미나리 향이 싹 나누더래요. 희한하다. 침에서 미나리 향 마침이. 그래서 희한하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낮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자꾸 낮잠을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낮잠을 잤대요. 예. 그래서 낮잠을 잤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또 방에서 나와서 논두렁을 싹 걸어가지고 똑같은 집에 가서 가봤더니 상에 또 죽이 차려져 있어서 죽을 또 이렇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또 꿈에서 딱 깼는데 입에서 또 무슨 내가 나요? 미나리죽 향내가 딱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범상치 않다. 그래서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방에서 나와서 꿈에서 본 대로 농두렁이를 걸었는데 이거 우리가 뭐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나? 꿈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1: 네.
0: 있어요? 예. 또 예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그래서 여하튼 예. 이렇게 막 걷다가 꿈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가가지고 가서 여기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그 꿈에서 본 집에서 그 꿈에서 봤던 그 할머니 똑같은 할머니가 쓱 나오더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젊은 양반 어찌 오셨소? 이러니까 할머니 혹시 뭐 요새 여기다가 뭐 상을 차려놓고 미나리 쭉 올려놓고 할머니 막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막 빌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놀라면서 아니 젊은 양반이 그걸 어찌 알아? 아 그게 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 꿈에서 본 대로 물어보니까 아 내가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세상을 떠나서 딱 재산 날로 한 2, 3일 정도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미나리죽을 상을 차려놓고 따라 와서 맛있게 먹으라 매년 자기가 그렇게 기원을 올린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할머니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글쎄요 한 26년 됐죠 이러는 거예요. 환상곡이 몇 살이었을 때? 26살. 잊어먹고 있었죠. 예. 자, 안 잊어먹고 있었어요? 26살인데 나이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범상치 않다. 할머니 좀 안에 들어가서 따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보통 모르는 남자 와서 죽은 딸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딱 봤더니 호대도 좋고 잘생겼어, 황상곡이.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기니까 어때요? 와서 차 한잔하지. 아유, 예, 외모 지상주의예요. 예. 자, 일로 와서 차 한잔하세요. 이렇게 해서 차 한잔 이렇게 주면서 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 우리 딸은 참 착했고, 너무너무 책을 좋아했고, 그리고 독실한 불교신자였고, 항상 채식을 했대요. 그리고 책 읽는 거고 연불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었대요. 책 읽고 연불하고. 그래서 여자 나이 옛날엔 스물이 넘어가면 이제 노처녀 소리 들었대잖아요. 보통 막 16살에 시집 가고 했으니까 송나라 시대 때 시집 안 가냐 하면 결혼하라는 얘기는 입에도 못 담게 했다고. 예, 지금으로 치면 그냥 뭐라고 할까? 뭐 도도녀? 뭐 시크녀? 그러니까 자기 삶을 즐기는 예, 자기의 라이프, 생활 라이프. 그래서 이제 책을 좋아하고 연불하는 걸 좋아하고 항상 채식을 하고. 그러다 26살이 다 되었을 때 갑자기 큰 중병이 걸렸대요.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딸이 누워서 엄마를 불러서 엄마, 엄마,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꼭 다시 찾아올게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막 할머니가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 딸이 26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오. 저기에 보면 딸이 평소에 보던 아끼던 책을 괴짜게 넣어놨는데 아, 그 열쇠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딸이 어디다 치웠는데 어디다 그 열쇠가 있는지. 열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환상구 머릿속에서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머리에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대박.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더니 여기 집안에 구석구석 뒤지더니 열쇠를 찾아낸 거예요. 별일이 다 있죠. 네. 그래서 괴짝에 있는 딸이 살아생전에 봤다는 그 책을 모아놓은 큰 괴짝에 열쇠를 집어넣고 딱 뜯어가지고 딱 책을 봤는데 책 말고도 딸이 살아생전에 썼던 원고가 있는 거예요. 원고. 뭐 책을 좋아했으니까 글 같은 거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끄적끄적 낙서장. 네. 그래서 그 책의 그 원고를 딱 보는 순간 환상국이 숨이 멎을 뻔했대요. 그 한문 문화권에서는 한문 있잖아요. 네. 글을 쓸 때 그 문장을 잘 짓는 사람들은 그 자신만의 개성이 있대요. 그 문체라고 하죠. 문체. 네. 뭐 소동파의 문체, 황상곡의 문체, 자기만의 문체가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 한글로 글 쓸 때 자기만의 글 나오잖아요. 네. 꼭 뭐뭐 임미 다 까, 나 다나까만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뭐요, 뭐뭐래 뭐 이렇게 귀여운 척하는 사람이 있고 예? 꼭 글 올리면 꼭 킥킥킥 붙이는 사람이 있고 각자 문체가 있잖아요. 환상국의 숨이 턱 멎을 뻔한 게 자기가 평소에 쓰는 문장의 문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나이부터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는데 문장을 잘 짓기로 유명한데 이게 다 어디서 넘어온 거다? 전생에서 넘어왔던 거예요. 이 딸이 누구였구나. 나였구나. 그러면서 퍼뜩 이제 무릎을 치면서 이제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26년 전에 죽은 사람 그 이렇게 미나를 쭉 차려놓은 걸 26살 때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 괴짜게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맞추고 안에 있는 원고를 봤더니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문체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어머니 전생에 딸이 아들 되어 왔습니다 어머니 이러니까 할머니도 울고 환상국도 울고 밖에 있는 개구리도 막 울고 그래서 이제 환상국이 그 할머니를 잘 모셔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긋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아, 참 대단하죠. 그리고 환상국이 어느 날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자기 모양을 조각해놓고 딱 시를 써서 옆에다 붙여놨는데 시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시 내용에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시를 썼냐면 스님 같으나 머리는 깎지 않았고 속임 같으나 속세를 떠나지 않았네. 꿈에서 또 꿈을 꾸고 이 몸 이전에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알았네 라는 시를 딱 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환상국은 그 후에도 이제 유명한 문학가로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는 열심히 염불 수행하고 평생 채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법을 잘 닦다가 고요히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후인들의 입을 통해서 꾸준히 내려오다 보니까 청나라 때 유명한 문장가 중에 원매라는 사람이 있었대. 원매. 청나라 때. 원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월매. 월매. 많이 안 들어봤나요? 네? 미안해요. 원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매라는 문학가가 이 황상곡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 책은 이번 생에 보는 것으로는 이미 늦었구나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책을 읽고 학문을 해서 이번 생에 큰 인물이 되려면 언제부터 닦아야 된다? 전생에서부터 닦은 게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어디서 넘어왔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번 생에 뭔가 특출난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 예체능 쪽에 있으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노력이 중요하대요. 정말 노력이 중요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어느 선까지는 애들이 비슷비슷하대요. 네. 1단계는 애들이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더 노력하는 애들이 그 단계를 넘는대요. 노력하는 애들이. 그런데 예체능계에서 애들 키워보니까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타고난 애들이 있대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그 타고난 게 있대요. 그 타고난 애들이 노력을 하면 정말 세계적인 대가가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면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그 타고난 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불교에서는 다 전생에서 내가 닦은 거라고 해요. 무언가 특출난 거에는 전생에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둑질을 잘한다. 전생에도 도둑질했나? 그거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뭔가 자기가 타고난 거는 예, 다 자신만의 전생에 지은 강력한 어떤 전생의 습관일 수가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허투루 그냥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에서 모든 게 다 인과업보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뭐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일이 뻥 뚫린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근데 가는 길마다 공사 중 하는 데 있죠. 가는 길마다 신호등 걸리고 가는 데마다 공사 중이고 그거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아 스님 전생에 저 닦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이번 생에 어떡해요? 뭘 어떻게 이번 생에 닦아야죠. 예. 이번 생에도 안 닦으면 다음 생에 더 괴로워요. 네. 이번 생에 닦을 거예요 안 닦을 거예요? 네. 닦을 거예요? 네. 설거지만 닦지 말고 마음을 닦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이번 새 닦아야 돼요. 다 여러분들 업보라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와 인과 응보를 정말 100% 믿는 사람들은 이번 생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닥치면 속이야 상하겠지만 아이고 다 내 업이다. 내 빚이 녹고 있나 보다. 빚 갚고 있다 생각하시고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 전생에 지은 복이다. 근데 이번 생에 내가 더 복을 많이 짓자. 이런 마음으로 자꾸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1: 네.
0: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의 업은 자기가 닦아 나가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생에 이렇게 각자의 이제 몸을 받는 것도 이번 생에게

노스님에게 중국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노스님 제자가 결혼을 해서 부인도 있고 딸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제자가 너무너무 참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스님이 돼서 머리 깎고 참선을 하고 싶으니까 부인하고 이제 상의도 안 한 채 그 머리 깎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최한스님 밑으로.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러면 되냐, 애도 있는데 당신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이렇게 그냥 옆에서 막 울면서 같이 가자, 그냥 돌아가자 하는데도 이제 돌아가질 않았어요. 이쯤 되면 여자도, 아유, 그러면 여보, 이왕 스님 됐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성격이 독했나 봐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스님 됐는지 알것 같아. 왜 스님 됐는지 알것 같아. 여자가 앙심을 품고 물에 빠져서 자살해 버린 거예요. 이 나쁜 사람, 내 복수의 태도하고. 독하죠. 왜 그래? 그러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물에 빠져서 부인이. 그리고 하나나무 어린 딸은 그뭐 아빠는 스님 됐고 엄마는 자살했으니까 딸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친척 집에 보내버리게 됐대요. 이 스님도 이제 머리 깎고 10년 동안 열심히 참선을 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참선을 해서 나름대로 되게 좀 깊은 경지에 들어갔대요. 근데 깊은 이제 참선의 좀 깊은 맛을 보다 보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생기고 명성이 이렇게 날리다 보니까 막 신도들이 모여들면서 큰 스님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수행이 좀 부족했나 봐요.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 교만심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에 탐욕과 교만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잘났다라는 교만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교만심에 빠져버리니까 그만 엄청난 이제 사실 뒤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10년 동안 부인이 물에 빠져서 죽은 뒤에 원혼이 돼가지고 그 스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대요. 10년 동안. 아우, 질려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원한을 맺고 죽으면 귀신 돼서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막 따라다녔는데 스님을 10년 동안 못 건드렸던 게 스님이 수행을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옆에 호법 선신들을 보호해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스님이 교만심에 빠져서 이제 잘못된 마음을 막 일으키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호하고 있던 그 우리로 치면 수호신들 있잖아요. 수호신들, 호법 선신들이 신망을 느끼고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했을 때는 옆에서 도와주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세계들이 있나 봐요. 옆에서 스님을 보호해주던 수호신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인이 스님 몸에 빙의가 돼 버린 거예요. 빙의가 싹돼 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전생에 업보가 엄청 두꺼웠나 봐, 둘이. 그 어느 날그 스님이 공부하는 곳이 그 진강이라는 곳이 있대요. 중국의 진강의 금산사라는 절이었대요. 아주 유명한 절이래요, 중국에서. 진강의 금산사라는 선방에서 공부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큰 강이 있었대요. 어느 날그 강에 혼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스님을 끌어다가지고 그 스님이 정신을 차리니까 스님 수영 헤엄도 못친 분이 바 물에 저 험한 강물에 왜 뛰어들었냐고 했더니 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누가 붙어가지고 그 부인 여자 귀신이 붙어서 여자 귀신이 어떻게 죽었다고 했어요?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잖아요. 남편 스님 남편 몸에 붙어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버린 거야. 같이 가려고. 야, 그 물귀신이죠, 물귀신. 나 혼자 못 죽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님들이 스님 너무 요새 뭐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너무 무리하신 것 같다. 좀 쉬면서 해라. 근데 며칠 지나서 또 여자 귀신이 몸에 또 빙의를 해가지고 자꾸 귀에서 속삭이더래요.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가자. 우리 같으면 아, 여기 물안 좋아. 우리 다른 물로 가자. 물에 들어가자. 또 물에 풍덩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또다 죽어가는 걸 다시 살려냈대요. 금상사 방장 스님이 야, 이거 스님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귀신이 홀린 것 같다. 그네 스승인 최양스님께 빨리 이거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자분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해야겠다. 그 최양스님이 멀리서 연락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인편으로 왔겠죠. 뭐 지금이야 카톡으로 카톡 뭐 이러면서 제자가 귀신에 홀렸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최한 스님이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받아보고 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갔대요. 그래서 제자한테, 제자야, 너 몸이 좀 허한 것 같으니까 나랑 금산사 나와서 우리 절에 가서 좀 요양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데려갔는데, 데려가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만 하더라도 거기 배에 이렇게 침대가 있었는데 2층이었대요. 그래서 아래 침대에서는 스승인 채안 노스님께서 주무시고 위 침대에는 제자를 눕혔는데, 채안 스님이 계시는 절에까지 올 때만 해도 제자가 멀쩡했대요. 그 채안 스님도 아, 이제 좀 괜찮은 건가? 이러고 이제 가서 제자들한테 아, 우리 여기 스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안 좋다. 혹시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나한테 알리고 옆에서 좀 관찰 좀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 공양 시간이 됐는데 스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그 스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채안 스님이 마음이 불길해서 제자들한테 야, 그 방에 가서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그 제자야 그 스님의 방에 갔는데 뒷문에 창문이 열려 있고 스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찾아봐라 찾아봐라 해서 그한 반나절을 찾았는데 그 스님이 있는 절에서 멀리 떨어진 큰 강에 결국 익사된 채 발견이 됐답니다. 결국 죽은 거예요. 어우 귀신 못 됐어 못 됐어. 공부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채안 스님이 그 시신에 자 수습을 해가지고 그 이제 천도제에다 지극정성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절에서 죽으면 그런 거는 또 좋아요. 스님들 알아서 천도제 지내주고 천도제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지내준 뒤에 이제 천도제가 끝나고 나서 그 10년 전에 친척집에 맡긴 딸 있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연락을 했대요. 딸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야, 이제 너네 아버지가 스님께서 세상을 입적을 하셨다. 우리가 시신에 잘 수습해서 천도제도 올렸으니까 뭐 제삿날이 언제니까 제사라도 뭐잘 올려라 하고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딸이 절에 딱온 거예요. 아니 놀래가지고 채안 스님께서 얘야 얘야 아니 내사 그렇잖아도 너 만나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냐 했더니 꿈을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이러니까 아 무슨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새로운 토지신, 그러니까 중국에는 토지신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성황당 있죠, 성황당. 그렇지, 토지. 어떤 일정한 그 마을의 땅을 보호해주는 신이 토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묶여있는 신들이죠, 땅을 보호해주는. 아버지가 새로운 토지신으로 부임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토지신 부인으로 같이 따라온다는 꿈을 꿨습니다. 어우, 지겹다. 또 따라오네.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채안 스님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그 스님이 비록 중간에 마음을 잘못 썼지만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안 좋게 돌아왔지만 10년 동안 참선 수행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참선 수행을 좀 열심히 했던 공덕으로 이번 생에 토지신이 되었나 보다.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 며칠 전에 그 마을에 새로운 토지신 사당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를 또 얼핏 들은 거예요. 그래서 채안 스님이 딱 감이 짚히는 게 있어서 같이 있던 스님들을 이끌고 그 새로운 토지신 사당을 갔대요. 그 새로 만든 사당에 가서 듣자하니 전생에 나의 제자였던 아무개야, 아무개 스님아, 그대가 여기 토지신으로 새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영험을 한번 보여다오. 그 말이 맞으면 못좀 한번 보여다오 이랬대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토지신으로 온게 사실이면 영험을 한번 보여다오 하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와 불더니 한참 동안 회오리 바람이 불다가 싹 멈추더래요. 그때 채안 스님이 아, 여기 토지신으로 왔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구나 라고 했다는 100년 전에 채안 스님이 직접 겪으신 일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깝죠. 사실 그 스님은 이렇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선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참선을 잘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고 탐욕의 마음이 생겨서 주변에 이제 호법선신들이 떠나고 또 출가하기 전에 맺어놓은 나쁜 인연이 있었죠. 그 부인이 물에 빠져 죽어서 원안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호법선신이 틈을 보인 사이에 어이씨구나 이때다 해서 몸에 쏙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도 전생에 그래도 참선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토지신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신이 마른 신이지만 그게 높은 신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 세계에 있는

0: 천신보다도 훨씬 격이 낮고 그냥 영 사람보다는 조금 초능력이 있는 좀 영적인 존재 정도 그 정도죠. 그리고 그 부인되는 그 귀신이 이제 또 부인으로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가 공부한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 보면 그 토지신 부인으로 따라온 그 귀신도 언젠가는 이제 자기 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귀신이 돼서 공부하는 스님 몸에 붙어서 자살하게끔 한 그 업보는 언젠가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서운 업보를 받겠죠.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에게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1: 네.
0: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살면서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뭐 벌써 있어요? 네, 빚진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빚을 안 지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근데 사람이 살면서 빚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스님들은 신도들의 빚을 져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국가의 빚을 짓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빚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빚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귀신 얘기를 했는데 또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 귀신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훈훈한 이야기로 한국 불교설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200년 전 전에 1800년대 초에 그 법주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리산 법주사라고 아세요?
1: 예.
0: 아주 그냥 좋은 절이에요. 아주 그냥 훌륭한 천년고찰인데 그 법주사에 들락날락거리던 궁녀가 한 명 있었대요. 궁녀가 있었는데 이 궁녀가 어느 날 법주사에 왔는데 어느 잘생긴 젊은 스님을 보고 상사병이 걸렸대요. 어떡해. 왜? 아니 빡빡 꺾은 머리가 뭐가 좋다고. 네? 희한해. 하여튼 희한해. 그것도 전생 인연이겠죠?
1: 예.
0: 궁녀가 막 상사병이 걸려서 막 애타게 신임 우리 신임 막 이러다가 젊은 스님에게 고백을 했대요. 스님 예? 같이 살아요. 뭐 I love you, I love you 막 이랬겠죠? 그 스님이 이러지 마시오. 나는 스님이고 당신은 신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딱 잘랐어요. 그 궁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 때문에 원한을 맺고 자살을 합니다. 뭐 툭하면 자살해. 그 자살하면 안 돼. 알겠죠?
1: 네.
0: 그것도 나중에 다 업보가 됩니다. 이번 생 빚을 풀어야지. 그리고 지독한 여자 귀신이 됐대요. 그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처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궁녀니까 처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사병에 그 죽은 아주 지독한 처녀 귀신이 돼서 그 법주사 젊은 스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 스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몸이 노랗게 돼서 죽는 황열병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황열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뒤로 몇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법주사에 잘생기고 젊은 스님만 있으면 귀신이 괴롭혀가지고 그 법주사에서 젊은 스님들이 황열병이 돌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걸 100년 동안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어떤 스님들만? 젊고 잘생긴 스님들만 황열병 걸렸잖아요. 만약에 황열병 안 걸리면 그 스님 엄청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안 걸리지? 나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거야? 예? 여러분 차라리 황열병이 걸린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뭐 못생겼더라도 황열병 안 걸린 게 나을까요? 예, 그렇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그 100년 동안 젊은 스님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뒤에 그 속리산의 그 법주사에 금강산에서 수행에 대한 진하라는 스님이 다 오셨대요. 진하라는 이제 어른 스님이 오셨는데 그 한국 불교사 100년 전에 한국 불교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그런 강사 스님이십니다. 이 진하 스님께서 다 법주사에 오셨는데 되게 잘생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서 신님 뭐예요? 이러면서 스님 뭐예요? 놀아요? 이런. 그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스님이 꿈에서 딱 깨어나서 내가 이런 꿈을 왜 꾸지? 희한하네. 별일이 다 있네. 한 번도 이런 꿈 꾼 적 없는데. 그것도 그 다음날 또 꿈에 드는데 또 천연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에이 스님 뭐예요? 놀아요. 그 꿈을 꾸면서 몸이 자꾸 노랗게 변해가고 몸에 막 체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황열병이 도는 이유가 요 꿈에 나타나는 귀신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마땅히 이 업을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요 지났음이 그날로 하던 일을 다 놓아버리고 대웅전에 들어가셨대요. 법주사 대웅보전에 다 들어가셔서 밥 먹는 시간이란 잠자는 시간은 빼놓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외웠대요. 그 우리 불교에 보면 천수경이란 경전 있지 않습니까? 네.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있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밥 먹고 자는 시간만 빼고는 하루 종일 신묘장구 다라니를 21일 기도를 하셨대요. 21일 동안 다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는데 어느 날 홀연히 이제 다라니를 외우다가 깜빡 잠이 드셨대요. 그때 여자 귀신이 싹 나타나는데 아주 그냥 하얀 옷을 입고 고운 얼굴로 나타나서 스님께 이렇게 삼배를 올리더래요. 스님, 저의 어리석은 업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 덕분에 이제 좋은 곳으로 떠납니다 하면서 그 여자 귀신 영가가 다 천도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부처님의 영험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최한 노스님의 제자였던 그 스님도 차라리 그때 뭘 했었으면, 부처님한테 그 지극정성 기도 올렸었으면 어쩌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뭐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가시다가 뭐 안 좋은 꿈을 꾼다거나, 막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거나,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혼자 있는 방에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난다거나, 이럴 때, 뭐 어우 예.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 예, 기도를 해라. 신묘장구 다라니를 읽든 금강경을 읽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일념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궁녀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 귀신이 된 그런 또 안타까운 그런 사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첫 번째 이야기는 환상고기 전생에 그 이제 그 연부를 좋아하고 채식하면서 채기계를 좋아했던 그런 어떤 젊은 여인네가 죽어서 환상곡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야기 들었죠. 네. 두 번째는 그 최한 노스님의 제자가 참선 수행 열심히 하시다가 그 마음을 살짝 잘못 쓰고 마음에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출가 전에 자살했던 부인의 원혼이 빙의가 돼서 그 안타까운 삶을 이제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고 그리고 다음 생에 그래도 참선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토지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들었던 이야기가 그 법주사 불교설화에 내려오는 그 젊은 스님을 짝사랑하다가 자살했던 처녀귀신이 그 진하 스님의 신묘장구 다라니의 기도 영험으로 그 업장을 놓아버리고 영가가 천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업을 지어야 되나, 어떤 공덕을 지어야 되나,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있나, 나는 지금 악업을 짓고 있나,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나는 지금 좋은 업을 짓고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쁜 업을 나도 모르게 나쁜 업을 지으면서 미래의 나쁜 결과를 야기할 만한 좋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 여러분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보?
1: 내가
0: 지은 업보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타고난 여러분들의 능력도 어디서 넘어온 것일 수 있다? 전생에 넘어온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스님, 사업하고 장사하면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래요. 반드시 운이 따라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잘하는 건 안 된대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기당할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안 모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일이 안 풀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전생에 내가 지은 또 다른 업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참 거시기해요. 예, 거시기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거시기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세요. 네. 그리고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세요. 네. 그래서 업장 소멸과 복을 져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실 때 아, 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혹은 과거에 지었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구나. 내가 지었던 원인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구나. 라는 것을

0: 항상 관찰하셔야 됩니다. 화가 확 나면 아이고 전생에 내가 빚진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나 보다. 내가 또 지금 화를 내면 이게 또 나한테 악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기쁘고 아주 즐거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만함에 빠질 게 아니라 아 복을 지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마음을 챙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불제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잘 담아두면서 이번 생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소멸을 하고 복을 열심히 짓겠다는 마음을 절대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는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 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쇠붙이를 단련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곧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과 같이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면 그 수행으로 인해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음식이 단순한 섭취를 넘어 삶을 바꾸는 치유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양의 개송에도 나타나듯이 음식을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하는 좋은 약으로 삼아 절제와 바른 수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사찰 음식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2월 동국대 일산병원에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사찰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목표로 합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 임윤정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그중에도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이렇게 기꺼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 소장 임윤정입니다.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에 근무하고 소화기내과 전공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어떤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는 또 대화 중에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할 때도 사찰 음식이 어떤 역할까지 하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교 철학을 음식으로 구현한 수행식을 넘어서 또 사찰 음식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가 개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에 대한 이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1: 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사찰 음식은 이제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사찰 음식을 먹으면 그 우리 인체의 신체적, 정신적 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의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의학자, 그리고 식품영양의학자, 이런 미생물학자, 이런 학자들의 연구 집단입니다.
0: 네, 그러시군요. 네, 교수님, 이제 이 음식이라는 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할 때는 꼭 오관계를 하거든요. 오관계도 하고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양 개송을 항상 하고 공양을 하거든요. 그중에도 약으로 알아.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0: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를 개설을 하고 소장 소임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사찰 음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역할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 네.
0: 또그 효능이 잘 증명이 되어서 대중들의 건강을 챙기는데도 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이나 많은 이 사찰 음식 관련 연구소가 사실은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1: 네.
0: 기존의 사찰 음식 관련 연구소들과의 이 차별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1: 네.
0: 네.
1: 그 말씀 주신 대로
0: 네.
1: 이제 사찰 음식 연구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동국대 본교에도 있고요.
0: 네.
1: 그런데 그런 사찰 음식은 이제 어떤 게 사찰 음식이고
0: 네.
1: 어떻게 조리하고 또 어떤 정신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찰 음식 전문가 양성에 이제 초점을 두고 또 사찰 음식의 대중화에
0: 네. 네.
1: 힘쓴 연구소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저희는 그런 사찰 음식을 오랫동안 먹었을 때 어떤 질환이 안 생기고 또 예방되고 또 어떤 치유 효과가 있고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0: 네.
1: 그런 데 연구를 초점을 둔 그런 연구소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연구를 해서 이게 입증이 되면 좀
0: 네.
1: 더 대중에게 더 설득력 있게
0: 그렇죠.
1: 더 다가가고 또
0: 네.
1: 전 세계인의 우리가 K 문화로
0: 네.
1: 이제 사찰 음식이 이렇게 할때더
0: 네.
1: 정착화되고 더
0: 그렇죠.
1: 신뢰받고 또
0: 네.
1: 그걸 더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인이 더 행복해지고 또 한국
0: 맞습니다.
1: 불교의 어떤 우수성 이렇게 또 이걸로 통해서 사업화 이런
0: 네.
1: 데도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0: 그렇죠.
1: 연구가 되길 바랍니다. 네.
0: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소장님은 또 뇌과의 전문 교수님이시잖아요.
1: 네.
0: 뇌과 진료도 보셔야 되고
1: 네.
0: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어떤 인연으로 이 사찰 음식 치유 의학 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되셨는가 궁금합니다. 네.
1: 저는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거든요. 이제 소화기 내과 중에서도 그 위장관 의사입니다. 내시경, 이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진단하고 또 내시경적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소화기 질환을 보는 의사인데 저희 소화기 학회에서 이제 영양이 주로 소화기관이 이제 먹고 음식을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배설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화기의 영양이 먹는 것과 연관이 많아서
0: 그렇죠.
1: 예, 소화기 학회에서 영양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영양 연구회 위원장으로 한 5년 동안 이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영양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도 있고 또 제가 그때 5년 전이었어요. 5년 전에 그 저희 그때 법사 도 교수님하고 이제 식품공학과의 금나나 교수님하고 이제 저랑 층간사례 우연히 갔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사찰 음식을 너무너무 귀한 사찰 음식 처음 이렇게
0: 접하셨어요?
1: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어떤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 모두 다
0: 그러셨구나.
1: 너무나 이렇게 정말 귀하신 스님께서 정말 정성을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때 이제 개호 스님 곧 법회 스님을 뵀는데 그때 스님들께서 얘기하셨어요. 이게 아주 귀하게 정성들에서 공양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음식이 그 반드시 이제 먹는 게 아니고 내 신체를 만들고 내 인격을 만든다. 그래서
0: 맞습니다.
1: 저희 인격을 좀잘 이렇게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법회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렇게 그 좋은 사찰 음식이 개호 스님이 이렇게 여러 좋은 훌륭한 스님들께서 많이 만든 사찰 음식이 그 인체에 어떻게 건강하게 이렇게 좋은지 입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그 금나나 교수나 저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0: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아,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진관사에서 사찰 음식의 이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0: 네.
1: 아.
0: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스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아까 서두에
1: 네.
0: 이렇게 했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의사지만 저랑 같이 연구하는 분이 이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을 또 같이 이렇게
1: 그렇죠.
0: 섭외를
1: 네.
0: 했습니다. 이게
1: 같이
0: 그런
1: 콜라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0: 그런 연구진들 미생물학자 이런 연구진들한테
1: 네.
0: 사찰 음식을 이제 정말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바로 공양을 제대로 이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찰 음식의 어떤 생활 습관, 저희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사찰 음식 연구 진행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어떤 인체 유래물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1: 이제 사찰 음식을 알리는데 그동안에 사찰 음식이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BTN 우리 불교TV가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사찰 음식이 좋다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왜 어떻게 좋은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 음식에 기반된 의학적인 연구나 객관화된 영양학적 이 규명이 전무하다 싶은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정말 놀랍게도 정말 애석하기도 정말 없습니다. 근데
1: 그렇죠.
0: 당연히 사찰 음식은 누가 봐도 이제 제가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아마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 의학 논문이나 생명과학 논문을 이제 온라인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인들이 그쪽 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검색을 키워드를 다르게 해서 많이 찾았는데 없어요. 메디테이션 명상은 있는데,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 정말 이 사찰 음식이 연구 논문화 객관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고, 이제 사찰 음식의 영양학적인 아까 특징, 탄수화물은 얼마고, 산이나 뭐 파이버, 섬유질은 얼마이고 또 지방은 얼마나 적고 단백질은 어떻고 단백질의 불균형은 없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만큼 먹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객관화된 영양학적 규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식단 피라미드 모형 같은 건데요. 그래서 사찰 음식의 식단 피라미드 모형을 지금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진과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나오면 그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이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 방문한 기록하고 해서 얼마나 또 이렇게 건강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걸로
1: 아,
0: 생각이
1: 그렇군요.
0: 듭니다. 네.
1: 그러면 이제 많은 스님들이 식생활도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 사찰 음식 치유 의학 연구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영양학적으로 논문이 나오려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나오는 뭐 국민건강영양설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저희가 분석은 했는데요. 그 분석했을 때 확실히 동물성 단백질은 적고, 그리고 이제 신선한 야채, 항산화 성분, 그리고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발효식품 함량이 또 높습니다. 그런 영양학적 특징은 있는데, 스님들 직접 뵙고, 이렇게 주관식으로 전문 영양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쭤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더 이제 사찰 음식을 좀더 이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문제
1: 그렇죠.
0: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양학적으로 영양학자들이 이제 흔히 잘 이해하는 언어로 그런 이제 규명을 하고 그걸 이제 표현해 드리고 이제 표현해 드리면 그 이제 논문으로 출판될 겁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0: 이제 모든 의학 논문이나 다른 논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 네.
0: 이렇게 그 논문을 기반으로 묻고 그 논문을 기반으로 어떤 걸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1: 네.
0: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찰 음식을 먹으면 대사 질환이 적더라, 고혈압,
1: 네.
0: 이상 지질혈증, 뭐 당뇨병이
1: 네.
0: 적게 되고 혈당 조절이 좀 더 잘 되고 이렇게
1: 네.
0: 식사를 하면 그리고 그 사찰 음식을 이제 드시는 분이 암도 잘 생기고
1: 네.
0: 그리고 암 전구 병문도 잘 안 생기고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장수하시고 병치레를 안 하고 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시고 그래서 사찰 음식이 여러 가지 좋다 이렇게
1: 네.
0: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양학적 규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이 이제 운동도 하고 사실은
1: 네.
0: 마음가짐 이제 마음 관리 이런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단순 음식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같이 이렇게
1: 그렇죠.
0: 합쳐서 연구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를 확장해서 그 당뇨 조절이라든지
1: 네.
0: 그다음에 뭐 대장 용종 선종
1: 네.
0: 그다음에 위염 이런 거의 관계성을 보고 아니면 또 그거하고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이 장내 세균이 건강하는 거.
1: 네. 네,
0: 그거는 이미 좀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장내 세균이 건강하고 유산균이 많이 자랄 거고
1: 네.
0: 막 먹으면 이제 술 담배하고 고기 많이 드시고 불규칙적 식사하시고
1: 네.
0: 이러면 장내 환경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지고 또 그런 분들이 병에 잘 생기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1: 네.
0: 그래서 사찰 음식을 드시는 분은 이제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고 또 그런 병이 잘 안 생기는 그런 거를 이렇게 지표를
1: 네.
0: 이제 보는 겁니다.
1: 아, 예. 그러시군요. 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논문이 나오고 앞으로는 깊이 있게 또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찰 음식이 갖는 이 건강 증진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영양학자나 통계학자나 또 미생물학자들과의 이 협업 이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러면 DNA로 유전받은 이 뇌과 질환은 어떻게 하지? 이런
0: 네,
1: 생각도 들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유전학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0: 네, 네.
1: 네, 앞으로는 좀 더.
0: 네, 네.
1: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찰 음식이 좋다고 이렇게 해도 사찰 음식에 대한 어떤 기본 정량이 되고 분석이
1: 네.
0: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협업이 필요하고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 똑같이 먹어도 제가 유전적으로 암에 잘 걸리는 가족력이 있다든지 체질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체질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고위험군이라면
1: 네.
0: 더더욱 사찰 음식을 먹어서
1: 네.
0: 그 고위험군을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유전학적인 개개인의 차이점, 다양성에
1: 네.
0: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개개인
1: 네.
0: 차이가 또 있고
1: 네.
0: 거기에 사찰 음식인데 그걸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통계학자도 이제 어떤 통계 분석
1: 그렇죠.
0: 필요,
1: 분석을 예. 해야죠. 네.
0: 그리고 저희 같이 연구하시는 그 서울대 식품의학과 이정은 교수님 거기 팀은 이제 교수님이 그 이제 학과장으로 계시면서
1: 네.
0: 그 종교가 저희 불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그 식품영양학과에서 저희 사찰 음식은 공부가 돼야 된다 이런
1: 네.
0: 이제 법회스님 말씀이 있으셔서
1: 네.
0: 그 진간사에 이렇게 영양 식품영양학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배웁니다.
1: 네.
0: 사찰 음식이 어떤 거고
1: 네.
0: 발효공량이 어떤 의미를
1: 그렇죠.
0: 가지고 그래서 식품영양학 쪽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1: 네.
0: 하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이제 감동을 받고
1: 네.
0: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
1: 네.
0: 과에 대해서
1: 예.
0: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이제
1: 네.
0: 가고 또 그 과의 교수님들도 같이 단체로 이번에는 가시는
1: 네.
0: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알고
1: 네.
0: 또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식은 약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음식이 약이라는 거, 이 영양에 집중한 또 예방의학적 접근이라면은 치료 과정에서도 이 음식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0: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찰 음식을 치유와 연결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그 환자들에게 치유와 연결해서 또 교수님께서는 진료하시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지도를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1: 네네.
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1: 그 부분은 정말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찰 음식을 하면 어떤 병이 안 생긴다, 병의 예방적인 접근을 했는데 이미 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투병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암이나 어떤 다른 병이 안 생기게 이렇게 생활 관리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사찰 음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치유 음식과 치유 어떤 그런 산업에 이렇게 고기에 이렇게 접목돼서 하려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모델링하고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실제로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히포크라테스가 말했거든요. 저희 의학의 아버지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이제 병을 만들고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먹는 음식이 건강과 이제 바로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등한시했는데 음식을 요즘에 이제 굉장히 저희 의약진 중에 제일 좋은 게 세일이거든요. 근데 세일에서 스탠포드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어떤 장내 세균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그 기전을 음식과 장내 세균과의 관계를 기전 축을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그게 실렸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주목받고 가장 강조해 있는 두 가지 음식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발효식품이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작년에 실렸습니다.
0: 그랬군요. 그러고 보니까 서양 음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섬유질이 많거나 발효된 음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치즈는 발효가 좀 됐겠죠? 그런 종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발효 음식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장류부터 발효가 다 되어서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사찰 음식 치유하는 이그 연구소에서 정말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찰 음식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고 있잖아요, 붐이.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로하스 운동? 로하스 운동에도 부합하는 식단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 운동에 사찰 음식이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연구하는 연구진에 이제 사찰 음식이 탄소 배출량도 적을 거고, 사찰 음식이 제철 음식, 자연식이기 때문에 독성 물질, 이런, 그런 독성 물질도 적을 거라서 그것도 재고, 탄소 배출량도 재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미래지향적인 음식이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고 사찰 음식은 가장 부합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행 중에 사찰에 들려서 잠시 쉬면서 사찰 음식을 드시고 갈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교수님의 역할이 커질 것 같고요.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지난 2월 개원한 동국대 의과대학 산하죠.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 임윤정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격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증간사에서 예, 주지 법회스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연한 기회에 접한 그 사찰 음식, 예, 그 사찰 음식을 드시고 참 소장님과 그 가족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날의 식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의 마중물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1: 네. 네. 저는 이제 사찰 음식이 네. 치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제가 사찰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0: 네.
1: 정말 이제 저도 딸인데
0: 네.
1: 스님들께서도 출가하시고
0: 네.
1: 정말 귀한 스님이실 텐데
0: 네.
1: 그 저를 위해서 정성껏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많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0: 네.
1: 제가 네, 그때 또 동시에 생각한 게 저희 부모님
0: 네.
1: 그리고 딸 그리고 제 남편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사찰 음식을 저만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
0: 네.
1: 가족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 1년 후에
0: 네.
1: 이제 5월 29일이었어요. 이제
0: 네.
1: 저희 딸하고
0: 네.
1: 사찰 음식을 진간사에
0: 네.
1: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 먹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좀 어려움도 좀 있고
0: 네.
1: 이제 그랬는데 사찰 음식을 먹고 저랑 거의 비슷한 그런
0: 경험을 받고, 하게 됐겠네요.
1: 예. 그리고
0: 네.
1: 또 이제 법회 스님 이제 본문을 한 네. 30분 이렇게 듣고 얘가 그날 이후 변했어요.
0: 네.
1: 네, 네. 모든 이제 상처가 많이 이렇게
0: 네.
1: 흘러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돌보고,
0: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을 이제 하는데,
0: 네.
1: 이렇게 무탈 없이 아주 정말 잘, 참선도 잘 하고,
0: 네.
1: 잘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서,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0: 대학을
1: 그 친구가,
0: 졸업했을까요, 지금?
1: 네, 그리고
0: 따님이?
1: 예,
0: 네.
1: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또 잘 나아갈 수 있었고
0: 네.
1: 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데 불자로서
0: 네.
1: 네, 잘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0: 그랬군요. 요즘은 우리 따님께서는 사찰 음식을 접한 그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지요? 네. 그 이후로는 선명상까지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1: 1년은 매일 했대요.
0: 네.
1: 1년은 네.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 좀 지나니까 좀 게을러지고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0: 네.
1: 불자로서 이제 잘
0: 네.
1: 하고 있고요.
0: 그래도 1년을 지속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비고비 또 본인이 좋은 그날의 기억이 좋은 에너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선명상을 이어간다는 거는 지금 1년 지나서는 매일매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명상하는 그 습관 그것이 어느 날 문득 힘들 때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호흡하면서 나에게 문제점이 뭔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지 않았을까
1: 네.
0: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젊은 청춘인데
1: 맞습니다.
0: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1: 네.
0: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게 될 거고 그럴 때마다 또 좋은 선지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0: 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날 이후에 어떻습니까? 남편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나요?
1: 아유, 저희 남편은
0: 네.
1: 이제 가족이 조금씩 다르게 반응했어요. 우리 큰 딸은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고,
0: 네.
1: 우리 남편은 이제 사찰 음식 책을 다 봤어요. 다 구입하고.
0: 너무 적극적이시네요?
1: 네, 되게.
0: 뭐, 사찰 음식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1: 다 보고, 이제 그걸,
0: 네.
1: 이제 사찰 음식이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0: 네.
1: 이제 공양의 의미를 본인이 열심히 이제
0: 네.
1: 요리를 하고, 그걸 이렇게 또 함께 나누어서
0: 네.
1: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0: 네.
1: 좋아지자는 그걸 이제 실천을 하셨는데 네, 저는 조금 입이 좀 네.

0: 자극적이고 또 나쁜 습관이 이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입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기 아빠한테 되게 미안한데
1: 네.
0: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어떤 사찰 음식을 되게 많이

0: 한국산 음식 뭐랄까 전문가다 이렇게 하시면서
1: 감히
0: 하실 수도
1: 그렇게는
0: 있겠다
1: 말을 못해도
0: 싶어요.
1: 그래도
0: 네.
1: 나도 이렇게 글자로서 실천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0: 그럼요.
1: 같아요. 그게 이제 불교다 사찰 음식이 이제 불교 정신이라 생각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감히 그런 생각은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그래도 그렇게 하나씩 조리하면서 다 스님들 말씀도 기억하게 될 거고, 스님들이 써놓으신 레시피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또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 음식에 또 선지식을 옆에 한분 두고 계시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찰 음식을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어렵다라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식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이것도 교수님께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사찰 음식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건데 그런데 이제 제철 음식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주면 아주 간단하게 주더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찰 음식을 먹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찰 음식이 그 이제 뭐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텃밭 시간이 좀 있으면 거기서 좀뭐 이렇게 고추나 이런 걸 길러서 바로 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가 점점 단절되고 혼밥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초가공 식품 먹고 이제 이러고 약간 반대되는 생활 습관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성장해 왔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의 20, 30대 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해요. 참 이게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식이 패턴의 변화와 함께 초가공식품의 섭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늘어나면서 이암등 만성병의 증가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 해결책을 역시 사찰 음식에서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세계학회지에 실렸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그 20, 30대 암 유병률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는데, 그 원인을 이제 생활 습관이 변한 거죠. 우리가
0: 맞습니다.
1: 유전자가 저희가 한국인이 바뀔 일 없고, 금방. 이렇게 생활 습관이 저희가 이제 햄 먹고, 그다음에 학원 간다고 이제 초가공식품을 라면 먹고, 그리고 자극적인 거 이렇게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많이 먹고 또 비만이 또 많이 증가하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암이 유병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에, 급식 문화에 사찰 음식의 어떤 성분들, 그다음에 상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발효공량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급식이 바뀐다면은 그 아이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유병률을 했을 때 다시 역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0: 그래서 이제 어린이 때부터 이 자극적인 음식을 부모님들이 많이 안 먹여야 되지 않을까?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또 배달 음식, 좀 그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찰 음식을 K 불교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발언하는 이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입니까?
1: 그 사찰 음식은 치유 음식입니다. 네,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대로 그 사찰 음식이 좋은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네.

0: 증명을 하고 또전 세계인도 더 신뢰해서 그래서 사찰 음식에서 한국 불교가 더 정착화 되는데 세계인한테 이렇게 되는데 좀한 역할을 이제 했으면 합니다. 제가 동국대 일산병원에 이제 오래 근무하고 또 불자로서 또 그런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특혜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의사로서 의과학자로서 20~30년 했는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게 또 제의 소임이기도 한것 같고 의무로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그런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 목표 달성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표 달성을 잘한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알리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불교대학에 자헌 스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하고 박유원 교수님하고 콜라보 하셔가지고 그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네이처 푸드지에 좋은 논문이 실렸거든요. 스님이 제1 저자로 실으셨고 또 박유원 교수님도 영양학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면 스님 말씀이 주로 할랄 식품이 그렇게 많답니다. 논문이 발표된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수님과 불대 교수님들도 불교적으로 또 같이 콜라보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또 스님하고 많은 작업을 해서 불교적인 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또 좋은 가르침까지 담아서 내놓으시면 좋겠다. 네, 그런
0: 많이
1: 생각이
0: 가르쳐
1: 듭니다.
0: 주세요.
1: 네. 자, 끝으로 우리 소장님, 오늘 이렇게 이제 지대방에 처음 나오셔서 또그 연구소에 목표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BTN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고, 전하고 싶으신 말씀 주셔도 됩니다. 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도 좋고요. 남겨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기 사찰 음식은 그 자극적이지 않고 또 제철 음식에 단순한 또 채식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고 약간 치우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영양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이고 그런데 절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 비만도 덜 생기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질환을 병하고 많이 연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이 지금 같이 BTN 같이 듣는 모든 불자분들께 좀더 이렇게 쉽게 또 가깝게 다가가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사찰 음식 치유의학 연구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길 바라고요. 환자들의 건강만 살피지 마시고 또 교수님 건강도 살펴가면서 많은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사찰 음식은 삶의 방식을 바로잡는 가장 오래된 예방의학이자 인격을 가꾸는 수행입니다. 사찰 음식 치유의학연구소 개소를 계기로 해서 사찰 음식이 세계인의 건강 증진과 또 한국 불교 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하고 동참해 주신 우리 후원자를 몇 분만 축원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은선 불자님, 이증열 불자님, 그리고 함동균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부따회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건강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뿌리가 되고 상냥한 말씨는 줄기가 되고 참는 마음 너울너울 가지가 되고 보시는 주렁주렁 열매가 된다.

어떠한 부귀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며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G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0: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수가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요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 그게 뭐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스포츠 의학의 최고 권위자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처음 모셨는데요. 네. 이 앞서 이 박사님께서는 메이저리그 또 KBO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의 재활을 책임져 오셨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시절에는 류현진 선수의 재활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사님?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은 박사님을 이야기할 때 재활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그 KBO에 근무하던 시절에 선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0: 이렇게 재활의 신이 되기까지 분명 또 많은 길을 걸어오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어떻게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신 걸까요?
1: 네, 제가 이제 그 체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걸로 오랫동안 내가 전문 직업으로 노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선수들을 트레이닝하고 재활하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이거면 내가 노후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진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0: 그러니까 첫 계기는 이 박사님 스스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또 궁금한 게 또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재활을 책임지시다가 어쩌다 가봉까지 가게 되셨나요, 박사님?
1: 제가 202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제 후배 한의사가 가봉에서 대통령이 온다고.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분이 스트로크라고 하죠. 중풍. 네.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회복이 안 돼서 이 한의학과 같이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휴가를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배 한의사가 그 중풍을 맞으신 지 너무 오래돼서 치료만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저에게 같이 치료와 재활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같이 치료와 재활 운동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대통령께서 가봉에 가자고. 근데 제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0: 그쵸.
1: 네, 한국에서도 네. 잘 살기도 했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프로포즈를 며칠 동안 직접 계속 해주셔서, 그리고 그분의,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요구가 되게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일을 하면, 즐겁겠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수락을 해서 가봉으로 가게 됐습니다.
0: 이 가봉 대통령님이 이 재활의 신의 손길을 이틀 느끼시고 같이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 가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또 그 네. 또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1: 네,
0: 박사님?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참 여쭤보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의 건강을 묻는다는 게 네. 박사님께서 가봉에 가신 후에 대통령님의 건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1: 네, 우선 그분이 이제 그 중풍으로 인해서 왼쪽 손과 발이 좀 마비 현상이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거동이 좀 불편하셨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소원은 지팡이 없이 걷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6개월 되는 시점에 공식 석상에서 지팡이를 놓고 걸으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날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대통령도 그 보좌진도 저도 되게 기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때 감동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1: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도대체 이 재활의 신의 손길이 어떻길래 이렇게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됐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이제 뭐 선수들의 재활 그리고 또 뭐 우리 대중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활약을 하시고 후학 양성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지금 이 순간 이 순간도 몸이 찌뿌둥한 저를 비롯해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죠.
0: 네, 운동이라는 게 그냥 보면 쉬워 보이긴 하지만 특히 아프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찌뿌둥하고 이런 분들은 움직임의 순서가 다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동작을 다시 재가공을 통해서 배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랑 운동을 처음부터 저희가 4강이니까요.
1: 네.
0: 따라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처음엔 좀 부드러워지게 될 거고 조금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이 생기실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의 근력 운동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TV에서 규칙적으로 따라하시면 아마 조금 조금씩 좋아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4강만 따라하면 내 몸도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의 김병곤입니다. 오늘 1강은 체력 없는 고령화는 재앙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령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혹시 준비는 되셨나요? 오래 사는 것이 꼭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감소증 또는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노후 재앙의 핵심 원인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 수명의 연장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의 이면에는 기대 수명이라는 것과 건강 수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대략 남성이 80세, 여성이 86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노출되어 사는 시간은 대략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힘겹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은 체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체력 상실의 경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활동량,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반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요.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허벅지, 엉덩이에 근육이 없어지면서 뼈가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만성 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보통 40대부터 근육량이 매년 약 1%씩 감소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50대라면 10%가 감소된 것이죠. 60세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70대라면 벌써 20%가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근력과 체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묵의 도둑이라고 하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 근력, 신체 기능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침묵의 도둑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근육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감소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에서 두 배 속으로 빨라지는 거니까요. 60세가 넘어지면 더욱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보행의 속도 저하라고 해서 내가 걸어다니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감소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악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물건을 잡고 들고 이런 힘들이 약해지면서 물건을 놓치거나 잡는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체지방이 증가하게 돼서 복부 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근감소증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근감소증에 의해서 기초 대사량이 저하가 되면 근육이 감소하고 비만, 당뇨, 지방 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기초 대사량의 비중은 근육이 전체 기초 대사량의 대략 70%를 담당한다고 하니까요. 근육이 저하됐다는 것은 기초 대사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0년간 근육 손실이 대략 한 3kg 정도 된다니까요. 운동하지 않으면 10년마다 약 3kg의 근육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의 위험은 두 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제2당뇨 발병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사량의 감소인데요. 근육 3kg 손실 시 하루 약 200칼로리가 덜 소비되어 체지방이 축적됩니다. 젊을 때보다 먹는 걸 적게 먹어도 체지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 저하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져 있거나 혈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쪽 발을 의자에 앉아서 펼친 다음에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허벅지 뒤쪽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나서 발끝까지 쭉 닿아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발끝이 안 닿는다면 정강이의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하시면 좋고요.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파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 발을 쭉 펴고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양손으로 발끝을 쭉 닿습니다.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길게 호흡을 뱉는 순간 아마 스트레칭이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 더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 가능하다면 등과 허리를 조금 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왼쪽을 한번 해보시면 좌우의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앞으로 쭉 뻗어서 저도 왼쪽이 조금 덜 가거든요. 제 왼쪽 햄스트링이 조금 짧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스트레칭 시간을 조금 더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후 뱉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후.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편 상태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고요.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허리가 조금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분도 좋고요, 2분도 좋고 3분씩만 하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전신 대사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복합 만성 질환이 발병되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전신 대사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근육에 저하가 생기고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노인 사망 원인의 2위까지 올라가는 대단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제2당뇨병은 근육량의 저하로 인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근육이 혈당을 먹고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근육이 적다는 것은 내 몸에 혈당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병률이 2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왜 지방간이 자꾸 생겼지? 대사질환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사가 저하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근감소 증가에 악순환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은 골다공증입니다. 근육과 뼈가 동반돼서 약화되게 되면 골절의 위험이 대폭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아마도 70대나 80대에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는 것이 이 골다공증에 의해 생기는 요인입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체력 저하와 질병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혈당 흡수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근육량의 감소가 혈당의 소비처를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죠. 혈당의 상승은 췌장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뇨가 생기게 되고 비만이 증가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향상되는 대사 도미노가 생기게 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은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정상 혈당을 80% 정도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감소했을 때는 혈당의 정체 현상에 의해서 만성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력 저하는 숫자나 검사, 수치의 문제가 아닌 일상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동이 제한된다는 것은 내가 계단을 움직이거나 또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집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는 외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보행 속도의 감소는 인지 기능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지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나의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우울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연에서 공원에서 걸어다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요. 집에만 계속 계시거나 햇빛을 받지 않으면 우울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감소증 시 우울증의 위험이 대략 2.6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근육이 적다는 것은 우울증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돌봄의 의존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저하하게 되면 가족 또는 요양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나다니다 보면 요양병원이 많아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양병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돌봄의 의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가족의 삶의 질도 저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낙상과 골절의 이야기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에 사망률이 대략 20에서 30%라고 합니다. 연간 낙상 경험률은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매년 낙상을 경험하는 비율인데요, 대략 33%라고 하니까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낙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3명 중에 1명 매년 낙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낙상으로 이번에 95%는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고관절 골절 사망률은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대략 25%니까요. 고관절의 골절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낙상 후에 활동 감소는 근감소의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낙상 후에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이 부족해지고 균형감각이 저하하게 되면 낙상이 더 많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규칙적 근력 운동으로 낙상 위험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 주변의 분들과 다르게 나는 건강하게 걷고 이동하고 또는 마트를 다닐 수 있는 것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의 위험이 많은 분들이 엉덩이의 움직임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서 해보세요. 오른쪽 무릎을 밑으로 살짝 눌러주게 되면 고관절의 앞쪽과 측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관절에 공간이 생기면서 고관절의 감각이 좋아지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꾹 눌러주면서 호흡을 훅 뱉어주시고요. 가슴과 허벅지는 쭉 편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뱉으면서 훅 눌러주시고요. 자, 한 번만 더 하실게요. 호흡을 뱉으면서 후. 이때 내 무릎의 높이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왼쪽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실게요. 왼쪽 위를 올리게 되면 아마 카메라에 보일 텐데 저도 여기가 조금 높거든요. 제 왼쪽 고관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가슴 펴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주면서 몸은 약간 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호흡 뱉고 후. 그렇게 되면 이 고관절의 앞쪽과 측면이 편해지게 되고요. 이 동작도 당연히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균형도 좋아지지만 허리가 안 좋은 부분들이 이 부분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의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아마도 허리도 편해지시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눌러주면서 가슴은 쭉 펴줍니다. 가슴이 구부러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펴면서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TV 보다가 또는 저희 채널 보다가 생각나면 소파에서 또는 의자에서 또는 식당에서도 버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자주자주 해주시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노후 대비의 핵심은 근력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확실한 투자는 근육, 연금보다 보험보다 근육이 먼저입니다. 근육 유지의 4대 효과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독립적 생활 유지입니다. 80세가 넘어도 혼자 걷고 요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의 예방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각각 대략 30에서 50%의 위험이 감소되니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뇌의 인지기능 보호입니다. 뇌의 혈류가 증가되면 BDNF가 분비되고요. 이 BDNF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운동을 따라하는 것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 두 가지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게 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지금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역할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처방전입니다. 중년과 시니어 핵심 운동 처방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이 걷거나 가볍게 달리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호흡이 가빠져야 합니다. 대략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제 숨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혹시 유산소 운동을 했다면 이 정도의 숨참은 있어야 유산소 운동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1시간 정도 동네를 산책했는데 숨이 차지 않았다면 사실은 유산소 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에 150분 이상 하셔야 되니까요. 50분씩 나누어도 주 3번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대략 주 2회 정도 하는 게 좋고요. 코어, 그다음에 상체 운동, 그리고 하체 운동.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운동이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하체 운동에 스쿼트를 했다. 그러면 다음 날, 내일이 되겠죠? 허벅지나 엉덩이에 약간의 근육통이 생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근육통이 생기지 않는다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력 운동 후에는 근육통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균형과 유연성입니다. 매일같이 오늘 아마 저랑 같이 하는 스트레칭들이 그것에 포함될 텐데요. 매일 5분, 10분, 15분 아주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발서기 아마 보셨을 텐데요. 한 발로 서서 허리 손을 올리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으로 길게는 1분까지 설 수 있으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백질의 섭취인데요. 아마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맛있는 걸 드실 텐데요. 맛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일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대략 크기로 하면, 고기로 하면 대략 손바닥 하나 정도 될 텐데요. 이것을 세 끼에 나누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속노화의 메시지에서 체력은 최고의 보험입니다. 체력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저속노화 4대 전략은요. 즉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좀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면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조금 더 걸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무조건 걸어서 하루 1일 평균 7,500보 정도는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걷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체중이 조금 마른 분들이 2만 보, 3만 보를 걷는 건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의 섭취인데요.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한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맛이 없어서 싫은데 약이라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하듯이 정기 체력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력을 측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보행속도, 내가 걷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엔 움직임, 내가 쪼그려 앉을 수 있는지 또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엔 근육량 측정인데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쟀을 때 손가락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닿는다면 약간의 근감소증이 있는 거고요.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근감소증이 조금 진행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친구, 지역, 스포츠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운동을 하면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아마도 체력이 향상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늙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력은 그 선택의 이름입니다.
체력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30초 운동. 의자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발목의 앞쪽을 잡아주시고요. 몸을 곧게 편 상태에서 가능하면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시면 좋고요. 혹시 붙지 않는다면 살짝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까지 당기게 되면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요. 균형감각, 체력을 만드는 기초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놓고 호흡을 뱉으면서 균형을 후 잡아주셔야 되고요.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후. 한 번만 더 뱉겠습니다. 후. 네, 그대로 내리고 반대쪽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에 붙인 상태에서 가슴 쭉 펴주시고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후. 네, 보통 스트레칭할 때 힘을 빼라고 하는데요. 힘을 빼라는 말보다는 더 좋은 게 호흡을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호흡을 뱉고 있거든요. 후. 입으로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뱉어주시면 코어가 잡히면서 근육이 편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호흡을 후. 네, 좋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30초 또는 1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체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이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150분의 유산소 운동과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노년은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재앙이 아닌 축복을 위해서 이 규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운동이라는 것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자꾸만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기가 십상이었는데요. 오늘 김병곤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라면 더 이상은 핑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30초 의자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 이 장수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한쪽 발을 의자에 앉아서 펼친 다음에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허벅지 뒤쪽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나서 발끝까지 쭉 닿아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발끝이 안 닿는다면 정강이의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양손으로 발끝을 쭉 닿습니다.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길게 가능하다면 등과 허리를 조금 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앞으로 쭉 뻗어서 호흡을 후 뱉고요. 그리고 한번 더 후. 자,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꾹 눌러주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요. 가슴과 허벅지는 쭉 편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뱉으면서 후 눌러주시고요. 저희 왼쪽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실게요. 왼쪽 위를 올리게 되면 가슴 펴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주면서 몸은 약간 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호흡 뱉고 후 의자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발목의 앞쪽을 잡아주시고요. 몸을 곧게 편 상태에서 가능하면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시면 좋고요. 혹시 붙지 않는다면 살짝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당겨놓고 호흡을 뱉으면서 균형을 후 그대로 내리고 반대쪽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에 붙인 상태에서 그리고 후. 네. 우리가 운동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30초 또는 1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2: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천은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찬은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천은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2: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매로 변하고 재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시비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곧게 안정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앉습니다. 크게 세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우주의 현상과 본질은 두루 융화되어 두 가지 모습이 없나니 원인과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그 본질은 항상 고요하더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모든 경계가 끊겼으니 다른 경계가 아님을 깨달은 지혜로만 알수 있다네. 미세한 티끌 하나에도 우리를 이루는 DNA 업보는 물론 대우주의 원리까지도 들어있고 모든 티끌 속이 또한 이와 같다네. 셀수 없이 긴 세월도 한 생각이요. 순간이 곧 한량없는 연겁이라 서로 읽히고 슬키고

복잡한 듯 하지만 혼란 없이 정연하게 따로 나뉘어져 이루어졌네. 고통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이요, 본질과 현상 또한 분별되지 않는 듯 모호하니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려거든 망상을 쉬지 않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네. 마침내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중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 예로부터 고요한 평정심을 이룬 자를 깨달은 자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 유니버스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일까요? 유식 불교의 입장에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일론 머스크가 SNS에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곤 했습니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 분의 1이다라는 말 때문이었죠. 자,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로 이어오면서 정보혁신,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환경은 기계, 로봇에 이어서 빅데이터, AI라는 용어들로 점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공간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죠. 메타버스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가상의 3차원 활동 공간이다. 하지만 종전의 가상 공간, 3D 공간은 게임과 같이 그냥 끝나버리고 현실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각각의 참여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가 현실로 연결된다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란 과학적 인과 법칙에 근거해서 추정해보는 가상의 공간 또는 현상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과학의 기초공식, 수학의 기초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Y는 FX라는 함수관계로 설명이 될 듯합니다. 인연의 법칙이 과학의 법칙하고도 그대로 상통합니다. 다를 수가 없죠. 하나니까. 연이라는 환경, F라는 함수에다가 X라는 각자의 행위, 원인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Y라는 함수 관계로 풀어낸 거라고 할 수 있죠. 인보, 인과 응보라고 얘기를 하죠. 원인 연기라는 설명으로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이 시뮬레이션에 기초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보았을 때 오감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와서 머리에서 분석, 해석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이 구현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컴퓨터 기술 또한 인간의 인지작용, 인시작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니버스라는 세상과 컴퓨터가 만들어낸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프로세스는 다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우선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메타버스에서는 씁니다.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들로 이루어진 빅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죠? 네, 오감이죠. 눈, 네, 귀, 코, 혀, 그리고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럼 어디로 갑니까? 메타버스에서는 AI가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결과치를 만들어내죠. 근데 요게 우리의 두뇌 작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 뇌가 분석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누가 했다? 내 마음이, 뇌가 그려낸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는 얼마 정도 정확할까? 네, AI가 AI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네,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인지해서 받아들이는 오감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네, 우선 우리가 보는 빛은 절대 빛이 100이라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은, 볼 수 있는 빛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소리는 어떨까요? 소리는 더하죠. 네, 절대 음파 속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대역은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5%밖에 안 되는 시각이라는 정보와 1%밖에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나머지는 뭐가 했죠? 뇌가 만들어낸 거죠. 추정을 한 거죠. 컴퓨터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들어가듯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되느냐? 유식불교에서 우리는 팔식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 66번째 인식, 뇌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해석을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왜곡 오류 현상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돼요. 어떻게? 자, 육식에 이은 칠식을 우리는 유식불교에서는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 거예요. 굉장히 왜곡 편견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팔식이 등장합니다. 팔식을 유식계에서는 아래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래야식. 네, DNA라고 보면 됩니다. 인류가 600만 년 전 유인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내가 존재할 때까지 엄청난 진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DNA에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의 습관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엄청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95%밖에 안 되는 이미지라는 정보, 95%를 보지 못하고 99%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그 그림이 진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컴퓨터가, 네,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로 해석한 게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더 현실에, 진짜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예, 말라식, 내 중심의 편견이나 주관이 들어가서 내가 본 것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100점 만점에서 전부 다 맞춰도 5점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경상도 표준말로는 겐또 그러죠. 네. 연필 굴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해서 만들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어차피 10점을 넘지 않겠죠. 그런데도 옳다고 우기는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유식불교에서 또 가라사대 일수사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물인데 어떤 세상에서는, 천상의 세계에서는 보석으로 보이고 인간의 세상에서는 마시는 물로 보이고 물고기는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고 아귀들은 피구름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바꾸어 들어갑니다. 자, 차원. 우리가 공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가죠? 네, 1차원. 1차원은 뭐가 1차원이죠? 연기로 연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연기 최초의 시작은 뭡니까? 138억 년 전 이 지구별이 생겨나기 전에 우주가 태동될 때 최초의 한 점에서부터 빅뱅이 일어나면서 점점 점들에 의해 가지고 은하계, 우주, 태양계, 지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점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자, 1차원. 점과 점의 연결, 선을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조금 차원을 높여 보겠습니다. 자, 2차원은 뭐죠? 네, 선과 선이 연결됩니다. 선과 선이 연결되면 뭐가 되죠? 네, 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불과 4,5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면, 2차원적인 면의 사상에 갇혀 있었던 거죠. 평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에 가면 떨어져 죽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별들이,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했던 지동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지금 보면 어처구니 짝이 없습니다. 근데 평면에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는 생각에 가로잡혀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원의 공간에서 말이 되는가를 볼까요? 네, 3차원은 뭐죠? 면과 면의 연결. 뭐가 되죠? 공간 입체라는 3차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3차원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네, 면에, 이 면에서만 있는 게 다일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면들로 공간이 채워져 있죠. 이 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아래, 위, 좌 다 나타나게 되죠. 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3차원을 넘어 4차원 공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4차원은 뭘까요? 공간이 3차원이라면 4차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과거의 공간, 현재의 공간, 미래의 공간. 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공간이지만 어제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공간에 제가 있지만 다음 순간 저는 이 공간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네,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네,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경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이 시방 삼세 부처님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시방이란 열 가지 방향입니다. 어떻게 열 가지 방향이 나오죠? 사방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거기에다가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사유. 그럼 여덟 개가 나오죠. 여덟 개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3차원 입체가 되죠? 아래, 위. 이래서 열 개의 방향. 시방입니다. 정말 오래전에서부터 제대로 보신 겁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시방 3세라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 이미 4차원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제대로 본질을 보자는 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순간 갇혀버려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멈추고 비우고 단디 봐라 보이나. 네, 보니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좌도 우도 보이고 어제도 보이고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불구하고 세상은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밖과의 도전을 하고 밖과의 경쟁만을 합니다. 진정한 힘은

진정한 깨달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겁니다. 네, 환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에 못 그려내는 그림이 없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복구경 표현을 빌면 이렇게 세상은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다라는 것. 전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 그림 뭐부터 해야겠어요? 이것부터 해야 되겠죠. 네, 내 마음부터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편견이 아니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명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4,5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는 납작하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에 갇혀 있었죠. 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차원이 다르니 다른 것들을 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맞다라는 네, 과학적으로 공간의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 일수사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념을 가지고 간다면 그러한 억측,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고집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들은 소위 말해 진화라는 걸 하게 되었죠. 네, 최초로 인간이 본격적으로 도구를 활용한 역사적인 사건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구를 제대로 쓰는 인간이. 거기서부터 인간은 다른 어떤 유해 동물들보다 진화를 거듭하게 되죠. 만물의 영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네, 1차 산업혁명은 뭐죠? 네, 기계, 말이나 소의 힘 대신 전기자동차와 같은 기계화를 통해서 1차, 2차 산업혁명, 자동화, 기계화, 자동화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얻게 됐어요? 이 기계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비로소 뭘 갖게 된다? 여유를 갖게 된다. 그렇죠? 여유를 갖게 된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24시간 죽도록 일해서 한 끼 양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면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들은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이 여유로 인해서 생겨난 게 뭐다? 문화, 학술, 예술의 활동.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졌다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 얘기들을 보면 웃기기 짝이 없죠. 네, 가장 찬타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소수 귀족들은 배 터지도록 먹고 토하면서 또 먹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를 위해서 나머지 대부분들은 축하고 일을 하는 소, 돼지 같은 존재로 희생을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계가, 자동화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네. 그 이후에 일어난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우리는 육체 노동에 대한 여유를 다음 단계,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 되죠. 네. 뭔가를 외우고 경험치를 정리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힘 빼고 에너지 낭비를, 낭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으니까. 네, 그런 과정들에서 가졌던 그 수고들을 또 들게 되죠. 뭐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네,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담아 놓을 수 있는 지식 정보보다 조그만 USB에 도서관, 요즘은 도서관, 큰 대형 도서관 전체 장서 양을 요만한 거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때는 지식혁명, 지식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나와요? 지식 정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홍수가 쓸모가 없어지죠. 너무 많아서 뭐가 있는지 몰라.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앉아 있으니 보이지가 않는 거야. 예전에 시골에

가면 정지라고 그러죠. 부엌 위에 다락방 같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물건을 받으면 차곡차곡 챙겨둡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챙겨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건을 정리하면서 쭉 빼고 보니까 야, 저렇게 넓은 공간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들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다? AI. AI란 뭐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뭐죠? 인공지능. 지능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AI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오 마이 갓,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나 뭐하고 먹고 살지?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 2차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기계들의, 로봇들의 우리가 일자리를 뺏겼나요? 아니요. 새로운 일자리,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들로 가치관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 AI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 뭐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AI가, 기계가 못하고 있는 부분,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 지혜는 뭐죠?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보니까 아, 유레카! 저거다! 보는 눈, 안목, 지혜. 지혜, 지자는 어떻게 생겼죠? 알지와는 다르죠. 알지 밑에 뭐가 들어가 있죠? 태양, 나리디 들어가 있어요. 뭔 말이죠? 태양에 비춰서 훤히 보이니 알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보이는 거야. 이게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예, 인간에게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지혜, 통찰력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계의 AI의 노예가 될 것인가? 게임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고통받는, 예,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나오죠. 예, 빨간 약을 먹고 고통받으면서 진실을 알래, 아니면 파란 약을 먹고 그냥 즐겁게 해롱거리면서 살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구속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인류는 지금까지 유인원에서부터 600만 년 전 최초의 유인원에서부터 끊임없는 인과 연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하면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석기 혁명에서 현대의 4차 산업혁명에 이루어지기까지 슬기롭게 기계를 활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 술에 찌들면 어떻게 되죠? 벗어나질 못하죠. 왜? 노예가 됐으니까. 내가 컨트롤 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접어들였으니까. 근데 명상은 뭐죠? 네, 메디슨이 아니고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물로 치료하고 약물로 중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자연 면역력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모든 것을 가름한다. 보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음 먹기 나릅니다.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세로 어디에 임하든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음의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네, 더욱더 슬기로운 세상이 기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재미있는 영어 단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온잡다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가득 차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니까 impossible이라는 영어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I-M-P-O-S-S-I-B-L-E, impossible. 어떻게 impossible을 가능하도록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impossible을 가능하도록 바꿔놓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자, I, 내 머릿속에 쉼표를 주고, 잠시 쉬어. 네, M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스페이스가 들어갔죠. 네.
비운

머리에 심표를 주고 비운이 뭐가 됐어요? I am possible 가능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래서 진정한 창조와 혁신이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멈추고 비움을 통해서 데이 원, 네,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에서부터 바라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는 고령화 사회라는 표현보다는 시니어, 고령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니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회에 보편화시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시니어 뭐죠? 네, 주니어 애들 말고 시니어 어른다움. 네, 이게 필요한 거다. 과거의 동물의 왕국에서는 젊음만이 육체적인 힘만이 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돌아봤다시피 이제 동물의 왕국 힘이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다라는 거죠. 네, 나이가 들면서 암기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암기 왜 하죠? 네, 바로 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진짜 필요한 힘이 뭐죠? 지혜, 통찰력, 세상을 바라보는 눈. 네, 이겁니다. 자, 이런데도 이제는 나는 맛이 갔어. 시니어, 노인이야. 노인이 아니라 시니어. 어른다움은 어디서 나오죠? 지혜에서 나옵니다. 자, 요렇게 과거 어느 세상보다 시기보다 시니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시니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뭘 가지고 채우려는 욕심보다는 네, 여유롭다. 여유는 뭐죠? 네, 비우니까 여유로운 거죠. 그죠? 없는 걸 채우는 걸 여유롭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만 내려보자라는 하나만 비우면 뭐죠?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예, 여유가 생기니 어떻게 해요? 평화롭습니다. 예, 이렇게 평화가 생기니 뭐죠? 주위에 긍정의 에너지, 행복을 스스로 찾고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예,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명상에서 우리가 선명상에서 얘기를 할 때 공, 무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본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집착하면서 거기서부터 분별심이 생겨나고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고집멸도라고 그러죠. 네, 고통은 집착에서부터 비록되나니라죠.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그 집착을 버리기 위한 네, 멸도, 네, 바른 도를 통해 여덟 가지 팔정도를 통해서 그러한 고통을 집착을 멸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세상이 진짜일까?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은 10억분의 1. 달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절대적인 진짜라는 개념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불교 명상에서 선명상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일치한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이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오식을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네, 뇌를 통해서 육식 해석을 하고 네, 거기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족함에도 모자라서 말라식, 네, 아래야식에 의한 오류와 네, 편견이 들어간 그 웅터리 같은 네, 그 웅터리 같은 걸 진짜라고 고집하는 그 어리석음을 좀 비우고 차원을 달리해서 바라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뭔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네, 그래서 번뇌망상을 멈추고, 네, 비우고, 네, 그러니 뭐가 생긴다? 여유가 생겼어. 그 여유가 있으니 내가 여유로우니 모든 것들에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을 만드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는 우리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허상. 메타버스는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게임에서 나타나는 공간은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다.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메시지는, 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가능한 편한 복장으로 입고 가볍게 몸을 풀어줍니다. 긴장을 풀고 기대감이나 강박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습니다. 상체는 곧게, 팔과 다리는 안정되게 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명상 중에 하체에 통증이 오면 다리 위치를 조용히 바꿔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드나드는 호흡을 지켜보며 몸과 마음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줍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가장 확실한 진실인 죽음에서부터 거슬러 가면 괴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생멸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무상함을 알게 되면 매 순간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임에도 이미 가버린 곧 지나가게 될 대상에 집착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고통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련이나 후회, 집착,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용서와 감사,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새 고통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통해 살아있음의 기적과 신비를 느끼고 감사와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들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스스로 만든 그물 위에 거미처럼 욕망에 빠져버린 자들은 가래의 흐름에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또한 끊고 나아간다. 바라는 바 없이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발가벗고 걷거나 바위를 자리로 삼거나 오물을 뒤집어 쓰거나 굶거나 땅바닥에 눕거나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산등성이에 애써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고통을 겪는다 해도 마음의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중생은 깨끗해지지 않으리.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为着较有生理好做，伊都爱甲牛饲好好啊，草甲粮食拢总该款好滴

伫一个大丛林的内底啊，有一只孔雀，是天地万物生灵啊，都好亲像家己的囝，有迄份的慈悲心。

오직강 콩알이 진짜 미음 니를 코 사기당 동보다 기호호가 지이다 캐치엔마 에띵빈 허이비티야 과도 희자호 띠이양양 랜꽃 랜마 또 농종 돈싱 인자의 안정 호 띠일의 소자의 파샤 原来一支骨啦，去给插对喙齿拍去，好的喙呀，无法度通合起来。尤其是这个骨伫喙齿甲喙的面顶插掉哩，真痛苦。所以伫迄个所在呀，哀鸣、打滚、挣扎。我真是用伊的嘴直直咧剁，甲小骨啊，看看甲伊剁。已经的精疲力竭啦，规支的骨拢剁出来啦，好解脱啦！孔雀赶紧到树仔顶，就甲这只虎讲啦：天地万物啦，都有伊的性命的价值，众生的大地啊！必定要共生共存，天地有互生之理啊！唔通为着家己的性命破产就了。但是这只灵虎非常的小气，你多多才飞出了我的虎口，现在你竟然呢敢为我耍狗！看到这只虎呢，实在是不可理喻。孔雀啊，真正的灵敏啊，也是真无奈，就安尼飞离开啦。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살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세 번 자신을 관조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닦고 닦아 소리 같이 엄한 개울 털 끝인들 보마리까 점자는 고동으로 모든 생명.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토

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돼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흙탕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그 같은 사람에게 윤회는 없다.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기울이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 좋은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공연한 말이나 험담으로써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말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하나니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돌을 얻기가 어려우니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루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게 꿈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그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걸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이음 시방 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야신 권세 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어 매우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야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지은 죄 없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 없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 없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넘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

방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

0: 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재가 있거나 재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0: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1: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2: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0: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0: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0: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0: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1: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0: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2: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0: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0: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쭈옵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0: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1: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내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0: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0: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4: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세계 최대 청동동해약사대불.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조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0: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근본 가르침과 수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근본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제사항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일체재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한글로 어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 멈추어 있는 곳은

일체가 고치니 일체 유심이로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일체 재상, 모든 삼라만상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상을 금강경에서는 봄소유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릇 상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자동차의 모습도 있고,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형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귀신 상이 있는가 하면 성인의 상호도 있고, 그래서 삼라만상에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뭡니까?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눈을 떡 뜨면은 책상이 보이고,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모양이죠.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나 모양을 딱 보는데 우리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현상도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고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형상이에요. 상이에요, 상. 그리고 언어도 상이고 형체가 있으니까요. 소리에 규모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이고 기억도 상이고 그래서 상에서 이 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 대상을 바라보는 눈에도 이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 속에서 이 금강경 같은 데서는 그 상자 앞에다가 나, 너, 관계, 중생상 이렇게 이 앞에 인칭 대명사나 대명사를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거 떠나서 뒷자만 딱 보면 모두 다가 근본이 상자예요, 상. 상은 껍데기거든요. 껍데기예요, 이거는요.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알고 보면은 껍데기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껍데기에 속아요. 알맹이에 속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딱 속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을 보지 못해요. 성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놀음, 모양놀음에 쫓아다니거든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이 꽃이구나, 꽃이구나 그랬는데 이 꽃은 어떻게 필까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죠? 아버지, 엄마로부터 태어났나요?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모든 육신의 상이든 테레비든 국가든 모든 것은 인연 소생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져요. 슬픈 감정도 인연으로 만들어지고, 기쁜 것 감정도 인연으로 만들어져요. 좋다라고 하는 모습도 내가 그것을 좋게 보는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인연으로 만들어지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실 때는 부처님이 되실 만한 인을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루어지신 거거든요. 이 세상은 성근 종자가 없으면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BTN이 방송이 천국의 모든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해주는데 이 법음을 들으면은 뭐가 되죠? 성근 인연 종자가 심어집니다. 그 성근 인연 종자를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불교는 인과입니다. 심었으면은 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 과가 떨어져요. 이 몸도 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과가 있고 또 여기에서 인이 돼서 또 과를 닦게 되고 이것을 삼생인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저겁니다.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 우주도 국가도 민족도 전부 다가 인연 소생이거든요. 왜 신라시대 때 자동차가 없었겠습니까? 신라시대 때는 인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인과를 믿기에 깊은 지혜의 인을 심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인을 심는 것이 바로 우리 비테네에서 큰 스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형상은 인이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다. 여기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재행무상이다.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이 멈추어 있는 곳은 없어요. 어떠한 형상이든 형체든 전부 다가 변하고 바뀌고 흐르고 있어요. 미움도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이 세상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헛된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가져도 그 가진 것이 잠시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고 바뀌는 것이구나.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변화의 요동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옛날의 문화가 오늘의 문화와 내일의 문화하고 어떻게 바뀔런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좋게 바뀌는 방법이 지금 성근 종자를 심어놓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변하는데 생로병사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물질은 성주계공이거든요. 형성되고 유지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끝없이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멈추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시계가 계속 돌지만은 돌 때 시계지 돌지 않으면 고장난 시계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 어려워지는데 꽃에는 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꽃

새는 꽃이 없다. 꽃은 멈춰 있는 꽃은 없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꽃에는 꽃이 없다. 죽음에는요, 죽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꽃을 하나하나 띄어내고 나면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나면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 자동차 안에는 자동차다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다 하는데 무엇이 태어났죠? 여러분이 죽는다 하는데 무엇이 죽는 거죠? 형상이 만들어졌다가 형상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예. 거기에는 형상이 사라지고 형상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저기에는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그 상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건물을 하나하나 분해하면, 해체하면은 그건 집이 없습니다. 예. 이걸 바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제법 무아. 예, 제법 무아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상과 죽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요달하면, 통달 무아법자 하면 금강경에서 설명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를 보시는데, 저를 보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다. 이게 중도실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문으로. 중도실상. 왜냐하면 이 본질과 현상과 본질과 현상이 이게 둘이 아니에요. 내 몸이 진리고 내 몸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이 본문이에요.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뭐죠? 공이다. 여기 중도 실상만이 있느니라.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 실상을 딱 깨닫게 되면 연기법을 통달하시는 거거든요.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당신께서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니다. 이는 내가 있든 없든 이 진리의 모습은 언제나 항상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도실상,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중생들의 존재의 문제는, 꽃을 보는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이 상이다. 모든 것이 흐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중도실상이다. 그러면 이 중도실상을 아는 게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데, 보는 그 눈은 뭘까요?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식이 업식으로 만들어져서 보면은 중생의 눈이고요. 지혜에서 바라보게 되면 보살의 눈이거든요. 지혜에서.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온 인연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눈으로 듣고 보고 말을 해요. 견문각지 듣고 보고 듣고 하는 아는 것이 전부 다가 밖에서 들어온 개진번뇌의 눈으로 이 사물을 딱 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면은 좋다고 표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면은 밉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자기 눈대로 업대로 봐요. 그런데 지혜의 눈은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실래요? 아니면은 이 마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실래요? 근데 보통 수행하는 분들이 자기가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 안으로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본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생의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요 시기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업대로 보죠. 근데 이 업대로 딱 보는 것을 일체유식이다. 모든 형상이 보이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중도실상이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여실지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업대로 듣을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업을 지을 때에 성근 종자의 업을 딱 심어 놓으면 한마디만 딱 들어도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체가 꽃이다. 일체가 꽃이에요. 왜냐하면 이 컵이 형상으로 보면 우리 눈에는 컵으로 보이죠? 근데 이것을 근본 마음에서 보면 이 컵이 뭐로 보이죠? 이 컵이 마음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없어지고 바뀌고 하는데 이 근본 바탕은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이걸 유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있을 유자 마음 심자. 예. 지금 여러분들도 누구죠?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형상을 관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성품 마음 뿐이에요. 형상은 무너지지만은 근본 바탕 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바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제보부동 예. 근본 바탕을 보아라. 이 근본 바탕을 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자견자성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다.

이 성품을 딱 보면 일체 상호한테 미혹되지 아니하고 형상한테 속지 아니하고 형상한테 착각하지도 않고 형상한테 전도되지도 않고 이 형상에 만들어지는 상이 성으로 바뀌는 것, 성품을 보는 것. 중생은 상노름을 하는데 수행자는 본 성을 보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다. 응?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꽃이로구나. 꽃이로구나. 일체 재상이 꽃이구나. 예. 왜냐하면 꽃은 전부 다가 뭐죠? 형상이기 때문에요. 꽃은 어이 피는가? 인연이구나. 인연이구나. 인연소생이로구나. 흐르지 않는 강이 없듯 멈추어 있는 곳은 없다. 재행무상이구나. 꽃에는 꽃이 없으니 제법무화로구나.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둘이 아니니 중도실상이로구나. 꽃을 보는 자 누구인가? 시기로다, 시기로다. 일체유식이로다. 일체가 꽃뿐이다. 일체유심이니라. 예.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응? 근데 문제는 이 깨달음의 세계, 응? 이 진리의 세계를 아는 곳에서 먹어보는, 체험하는 경험자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일체가 상이다. 아시죠? 응? 그리고 인연속이다. 인연으로 다 생기는 거구나. 아시죠? 예. 그런데 모든 것은 재행은 항상 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구나. 아시죠? 예. 근데 실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응?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묘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가 오염이 딱된 사람, 또 견문각지가 미혹된 사람, 이게 중생인데 이 수행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견문각지가 오염돼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쉬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멈춰 보세요. 생각을 멈추고 안에서 일어나는 말을 멈춰 보세요. 멈춤, 그침. 근데 앉아 있는데 계속 올라와요. 과거가 올라오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 딱 알아차리고 스톱. 딱 멈춰 보세요. 숨을 내쉬는가 들이쉬는가 할 때도 딱 숨을 멈춰 보세요. 멈추는 순간이 바로 멈춰.

뭡니까? 일체 유심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멈추어 있을 때 환히 멈춤의 상태를 환히 밝게 비춰보시는 거예요. 이게 비춤이에요. 관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비춤과 멈춤이 그마저도 사라지는 경계를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 삼매예요. 주객이 사라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삼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늘 일상에서 보고 듣고 할 때마다 딱 빛을 안으로 돌린다. 이것을 해강반조라고 하거든요. 해강반조. 지금 저를 보는데 저를 보는 그 눈을 안으로 한번 되돌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이 이 빛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으로 비춰보시게 되면 반조를 하시게 되면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듯 안으로 다 비춰보면 거기에는 불생불멸 연생연멸의 모든 근본 자리인 오직 일심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일심을 깨닫는 것, 경험하는 방법이 그침과 비춤과 반조로서 이것을 아는 것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계속 한번 하고 마칠랍니다.

나 인연 소생이로다. 흐르지 않는 강은 없듯 멈추어 있는 꽃은 없으니 제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순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타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6: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0

0: 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은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비티엠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공구에 김송자 정의 창송 정화 정성수 정지수 정의 상정의 경박 희재 박규현 부채 대구 동구에 김정옥 이상원 이영희 이상원 김은영 이하림 부채 전남 한평군에 김영

남구의 한산 한영은 한해솔 부채 가족 건강 발언 제주 제주시의 장종신 부채 대구 수성구의 조수옥 부채 서울 노원구의 함상규 함상익 부채 소원성치 발언

황조시 차금석 전영숙부채 학업성취발언 경기도 남양주시 한건희 한예준부채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도연부채 가족기상발언 경남 김해시의 김광영 고해숙부채 서울 서초구에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영 김두연부채 대전동구에

거기 백치준 박옥 백상영 김희순 백동호 영가 장씨 영가 정씨 일체 영가 상명스님 보기 곽도안 영가 서진호 보기 소동문 소봉수 영가 양승남 보기 양태성 남원 양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염순덕 보기

가봐 외로운 영혼 모든 불자든 각영가들이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 여러 겁동한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저승길에 헤매지 않고 곧바로 극락정토 상품상생세계에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7: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8: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7: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9: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7: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10: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7: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0: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테너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범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지된 지 오래지만 간월함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월함.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월함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월함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가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가노라미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가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가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자냐?
5: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4: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6: 당연하지!

0: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1: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2: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3: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4: 저기...
1: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5: 스님! 우리 스님!
1: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이 가르침으로 이제 당대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스님, 사실 내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거 이거 진짜 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네. 본질이죠.
1: 네.
0: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모르고 내 것을 나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나 내 것들 또 그 바탕에 있는 내 몸 더 나아가서 그 바탕에 있는 내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죠.
1: 네네.
0: 그래서 그것들을 나로 구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1: 오.
0: 그래서 몸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생로병사가 있고요.
1: 네.
0: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몸이 필요하니 생사 윤회라게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내 것, 내 마음, 내 몸의 주인인 진정한 자성, 그래서 진여자성이라 하는데
1: 진여자성.
0: 그 자성을 깨닫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 하죠.
1: 네. 자,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이시고요. 국내 최초 공식 애니어그램 전문가이신 류지연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유지현 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성격 전문가 류지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 류지연 불자님 딱 얼굴 보자마자 와 하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미래지식교육원과 또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고 또 한국중앙교육센터 대표이자 성격자본연구소 소장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게 이 애니어그램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애니어그램, 이제 이름, 명칭만 듣자면 또 생소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처음 들어보셨죠?
0: 네. 네.
2: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격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0: 성격 도구.
2: 네. 네네. MBTI 들어보셨죠?
0: 너무 많이 듣죠.
2: MBTI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1: 네. 네.
2: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 도구 중에.
0: 예, 예.
2: 애니어그램은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숫자 이제 아홉이라는 이제 히라버고요. 이제 그램은 이제 그림, 뭐 상징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홉 가지 이제 상징인 거죠. 네.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냥 번호로 얘기합니다.
0: 아, 번호.
2: 네. 그러니까 네.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1: 네.
2: 네.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번호는 중성이거든요.
0: 네네.
2: 뒤에 여와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2번, 3, 4, 5, 6, 7, 8, 9. 근데 여기에 각각에 이름이 딱 붙어요. 제가